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름 70cm, 무게 450g, 이 작은 축구공 하나가 세계인들을 열광케 합니다. 어디로 굴러갈지 알 수 없는 이 둥근 축구공에서부터 감동의 드라마와 기적의 장면들이 수없이 탄생했으니까 말이죠.

미국 중미 월드컵이 시작된 지도 오늘로 벌써 13일째 그 사이에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이변과 돌풍의 순간도 있었고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전설적인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대표팀의 조별 예선 3차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인 것만큼 우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대로 기량과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뛰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월드컵 응원특집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입주 1351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0: 대한민국. 안 따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옛날에 저 진짜 막 그 2002년도에 압구정에서 막 장사하고 그럴 때, 그때 진짜로 그 중간에 화면이 끊겨갖고 야외에서 보다가 집으로 뛰어갈 때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리 질렀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네. 지금 약간 그 해병대 교관 컨셉이라고 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관도 있고 뭐 지금 당근도 있고요. 예예. 예. 자, CBS 그래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로 시작했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 축구 3차전, 조별 예선 3차전입니다.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잠시 후 10시부터 치러집니다. 아마 9시부터 여러분들 TV를 보시거나 이렇게 그 중계 채널권을 보시면서 딱 보시면은 그들의 우리나라의 전 경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경기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서 그 이제 경기 분석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쓰게 될지, 또 그들은 어떤 전술을 쓰게 될지, 또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라인업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좀 프리게임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 네. 눈으로는 축구 보시고요. 귀로는 네, 라디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아이템 오늘 하나씩 좀 챙겨 오셨죠? 네, 오신 것들 인증샷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말이 빨간 것도 괜찮아요. 예, 예. 자, 어떤 분들은 저더러 축구 중계하느라고 생방송을 해야 하는 걸 되게 이렇게 안쓰러워 하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면 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대신 경기를 보면서 경기 상황을 전해주시면 제가 송재익 혹은 뭐 배성재 캐스터가 돼서 문자 사연으로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손가락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계를 해주면 제가 전달을 할게요. 네. 골, 어림없는 샷. 노래 듣고 올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쯤 되면 듣는 광고가 한 몇 개쯤 되죠? 5개 정도 되나요? 골 그만큼만 넣었으면 좋겠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자, 부석순 이영지 함께한 파이팅 해야지 블락비의 Hurt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신나는 곡 두 곡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흔들다 보니 네 그냥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니터에 축구 라이브 현황을 좀 틀어놓을까 싶기도 했는데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넣어둬야 될 것 같아.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한국이 3-1로 이기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TV의 표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남아공 국기가 왼쪽에 있었고 VS 우리나라 국기였어요. 그래서 1-3으로 우리나라가 이기는 꿈을 꿨습니다. 기대해 볼까요? 약간 월드컵 그 문어 마냥 제가 신기가 좀 있는지. 네. 현임맘님.

저도 제가 보면 져서 걸어 나왔습니다. 알디 중계 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보지 말아요. 어서 나가요. 네. 올댓재즈님, 저도 경기만 보면 꼭 지게 돼서 안 봅니다. 늘 기분 쫑긋하고 움찔하며 지내요 하셨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 별처럼님, 밥 먹고 힘내서 응원하려는데 밥솥에 밥이 없어요. 라면 먹어야 하나? 오, 이 아침에 밥이 없어서 라면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아, 밥이 없네. 아, 이거. 아, 라면 먹어야 되나? 약간 뭔가 기분 좋지 않아요? 밥이 없네. 아, 어이없다. 우리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거. 하석풍님, 저는 빨간 아이템이 없어서 2에 고춧가루 끼워놨습니다. 오늘 스코어 3대 1에 제 턱을 걸어봅니다. 오, 우리 하석풍님도 3대 1에 걸었군요. 네, 그건 좋은데 고춧가루는 좀 떼고, 예, 그러고 보세요. 동네 노는 언니님, 저는 빨간색이 없어서 레드립을 준비했습니다. 티도 모자도 없네요. 아, 저도 그러고 보니까는 오늘 반팔 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반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스튜디오가 좀 쌀쌀하거든요. 아내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래서 긴팔 입고 나왔습니다. 청라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빨간색 모자 쓰고 버스를 탔는데 저밖에 없네요. 레드 드레스 코드요. 다들 집에서 보시고 계실 시간 아닌가요? 이 시간에는 보통 축구를 잘 나가서 안 보시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그 직장 같은데 출근하셔서 거기서 보시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 빨간 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캔디님, 몬테레이 스타디움은 지금 구름 한점 없이 파란 하늘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현장에 나가 있는 캔디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현장에 나와 있는 캔디 리포터입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어야 되거든. 요렇게 좀 보내주세요.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셀린 디옹의 Power of the Dream. 요거 두 곡이 다 올림픽 주제가예요, 원래. 네, 요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0: Fantastic, baby.
1: Wow, fantastic baby. 빅뱅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이제 우리 선수들 몸 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죠. 했죠가 아니라 했다고 합니다. 전 안 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안 봐요. 예. 357 하나님, RD, 솔직히 아침부터 베프랑 호프집에서 치맥하면서 축구 보려고 했는데 11시 오픈이래요. 그래서 각자 집 TV로 보려고요. 치킨 맛 닭다리 과자에 모닝컵라면에 먹태구이.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모닝컵라면 먹고 먹태구이랑 닭다리 과자에 그냥 맥주 하나를 나중에 먹으면 안 돼요? 꼭 이걸 다 같이 동시에 먹어야 되나? 동시에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죠? 거기에 탄산수에 매실액 넣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3-1로 우승해 주시길. 우승이 아니라 이제 승리죠. 네. 아니 근데 오늘 3-1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왜지? 맑은 영호님, 딸은 영화관으로 축구 보러 갔습니다. 치킨도 먹으면서 본다네요. 그러니까 요즘 그 오전 경기 11시 경기를 그 극장에서 저기 해준대요. 근데 그냥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간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도 막 그 안에서 뭐 골 들어가거나 막 아쉽게 놓치는 골 나오고 그러면은 막 정말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좋을 것 같아요. 조이님, 빨간색 연필이라도 귀에 꽂을까 봐요. 그것보다는 뭐, 네. 빨간색 립스틱이나 정말, 예, 좀 괜찮은 걸로 하시는 게 어떨지. 귀에 꽂는 거는 좀. 로아맘님, 오늘 RD 착장은 응원 기강 잡으러 오신 1일 교관 같으십니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됩니까? 소리 질러! 여왕926님,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운전 나와서 워밍업만 하는 모습입니다.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연어가게님, 손흥민 선수 선발 제외된 것 같아서 아쉽지만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외된 거지? 네.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고 지대에서 이번에 경기를 또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체력적으로나 약간 피지컬적으로나 조금 우위에 서 있진 않다라고 외국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초반에 조금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후반에 좀 밀어붙일 생각이 아닌가. 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밀어 짐작해본데. 근데 남아공에서요. 그냥 어마무시한 개인이더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이번 한국을 이기면 한화로 선수에게 한 선수에게 보너스 1억씩을 거의 지불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이미 그들에게 물량과 이런 선물을 이미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들은 이 남아공 선수들은 네 지금 거의 뭐 예 지금 한국을 지금 씹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SNS에서 카더라로 봤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몸 잘 풀고 다치지 않고 이게 늘 그렇잖아요. 무대 딱 올라갔을 때도 콘서트 때 첫 곡이 되게 뭔가 그 마지막까지의 그 분위기를 싹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곡을 망치면 그 이상해진 분위기를 다시 쇄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 킥오프 할 때 공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만지는 그 순간에 그 기분이 좋아야 돼. 아, 오늘 긴장되네. 샤키라의 와카와카. 네, 그리고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뭐 이렇게 노래 나가는 사이에 할 일이 많은지. 저희 주PD가 옆에서 알디 이거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요. 이것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쓰고 영상 하나 찍을까요? 아 그럼 모자도 써주시면 안 돼요? 약간 네. 저희 조PD가 참 예, 열정이 넘쳐납니다. 자 웅이님. 저는 화장도 안 하고 빨간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일하다가 급하게 매직으로 네일했습니다. 두 골 아니 세 골 넣자. 이기지야.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칠하고 오셨어요. 빨갛게. 오, 그거 잘 안 지워질 텐데. 매직으로 하면. 진짜 그거 잘 안 지워질 텐데. 그 손톱에 스며요. 살짝. 9759님. 알디 눈은 음소거 된 축구 중계 귀로는 그대 창가 들으면 나만의 완벽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6학년 6반은 이렇게 즐겁게 해주다니 알디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좋은 날. 예 오늘 주식장도 좋고 아 그러네 오늘 주식장도 다 빨개요. 네. 네. 어쨌든 이런 빨강이 넘치는 이건 너무 좋아요. 2966님 보이는 라디오를 출근하자마자 켰는데 알디 옷이 주황색이라서 한화 팬인가 했는데 예? 축구 때문에 입은 겁니까? 혹시 네덜란드 응원하시나요? 한화 요즘 타선 안 터져서 씁쓸한 1인이었습니다. 일단 프로야구. 네, 저는 솔직히 프로야구는 누구 팬이냐기보다는 이기는 팀 우리 팀입니다. 저는 그냥 야구를 즐겁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아 우리 팀이 졌어 약간 이런 거는 별로 뭐 네. 약간 그거 있잖아요. 서울에 근교 어디에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갈까? 그래갖고 야구 보러 가가지고 이제 닭다리 뜯으면서 물어보죠. 근데 오늘 누구랑 게임해? 이랬어요. 오늘 여기 누구랑 게임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러면서 막 야 치킨 맛있다. 약간 이런 거 있죠. 0527님 알디 잭잭 라디오 귀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 친구 두 명 불러서 빨간 수건 흔들고 응원하려고요. 남편이 출근할 때 그랬어요. 얘들아 오늘 축구 이기면은 소 지면 대패 쏜다. 소목을 준비하고 열심히 응원하려고요. 우리 선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아 참 축구 경기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경기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혹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뛰고 있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 그죠.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저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들은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나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게임 질 수도 있지. 그 선수한테 막 뭐라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참 아이고 참 예. 그래요. 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너무 아실 거예요. 네. 노래 얼른 듣겠습니다. SG워너비의 아리랑 듣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로 1부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곡 신청하신 분들 너무 많네요. 그럼 2부 첫 곡으로 빨간맛 틀어줘요. 2부에 뵙겠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경기도가 드릴게요.
5: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4: 당연히 드립니다.
6: 예술인 기회소득.
7: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가족 간 편법 증여 논란, 성남FC 후원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0여 명에게 국가가 모두 29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은 헌법상

0: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족들이 청구한 49억 천여만 원 가운데 29억 2천여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 대비 4.3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92% 내린 배럴당 70.3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주식 계좌도 1,000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1억 877만 개로 9,800만 개 수준이던 지난해 말보다 1,000만 개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를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1인당 2개 이상의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를 약간 넘는 정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전주 27도, 대구와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번 주말 동안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가끔씩 구름이 끼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은 주로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대 8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빨간 맛, 레드벨벳의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강인 아까비 아까비 하고 계시는데 뭐 유효 슈팅이 나왔나요 벌써? 오, 지금 뭐 네, 남아공 선수들의 유니폼은 노란색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빨간색입니다. 어, 이강인 화이팅. 오, 다들 뭐 말 많으신 거 보니까는 지금 방금 뭐 무슨 유효 슈팅 같은 게 하나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피지컬 차이가 너무 좀 크게 나는데 빨간 맛 한번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세가 쭉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예. 이 기자. 자, 아우 이거 해야지. 그죠? 예.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요거 빨간 맛도 있습니다. 예예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이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사이에 새로운 가맹점이 탄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 28호 점 소개해드립니다. 무려 제주 키즈 풀빌라 트윈 땡땡 풀빌라입니다. 제주 애월읍 유수암에 위치해 있고요. 개별룸에 온수풀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놀이가 가능한 그런 풀빌라라고 해요. 아기세 인증하시면 3만 원 상당의 바베큐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진짜 2002년도에는 막 진짜 슛 하나 다 했는데 골 들어가면 막 호프집 사장님들이 오늘 여기다 공짜! 막 약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오늘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은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은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녀오신 분들은요. 아기세 인증하시고 할인 혜택 받으시고 고거.

인증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하. 아, 이거 답답하네. 이게 여러분들의 문자로 제가 지금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여러분들. 저도 보고 싶은데, 일부러 이겨야 돼서 안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중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광고수만큼만 골을 넣었으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자, 조수미 챔피언스 신문의 아름다운 나라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 나가는데 아 막 여러분 그 중계를 문자로 중계를 해 주실 거면 내용을 보내 주셔야지 다들 어? 아. 아, 어? 어? 아. 휴. 어? 어? 어. 아.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제가 답답하잖아요. 나 킨다. 나 이거 라이브 방송 킨다. 그러면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계 잘해주세요. 진짜 아 나 쫄려서 못하겠어. 매일 빛나는 여름님 징크스 있는 분들 모두 여기로 모이세요. 여기는 중계 안 보는 걸로 축구 응원하는 희한한 열성 팬들이 있는 곳 그대 창가입니다. 그러니까요. 10분 늦은 아 5분 늦은 중계. 미니미니님 아쉬운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지만 전 제 방에서 스스로 감금 중. 아무래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우리 거실에 있나 봐요. 왜 저렇게 화를 내냐고. 만도 하죠. 램틀님, 아 남원공 선수들 일단 때리고 보자네요. 우리 선수들 초반 기세 좋아요 하셨는데 이 문자도 조수미 너와 나 이러고 딱 첫 소절 나갈 때쯤에 온 문자거든요. 그 사이에 남원공 선수들이 그 유효 슈팅을 하나를 찬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자를 보니까. 우영님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알드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아 근데 조금 힘드네요 이거.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드네. 9495님 살짝 들어와 봅니다. 몇 년째 김정원님 방송 듣다가 우연히 찾아와 봤어요. 점점 늦 같은 느낌은 뭐죠? 하셨습니다. 어제 우연히 우리 김더가든을 이제 복도에서 만났는데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요즘 톡톡히 네 이렇게

건너오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랬더니 대뜸 아이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들키지 않게. 강화도 호랑이님. 방금 남아공 골 넣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정화숙님께서 막았다 우리 골키퍼. 안졸리나 졸리님께서 남아공 가볍게 보면 큰일 나겠네요. 흠이. 3007님. 아 패스 너무 깊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아? 어? 이? 이? 아? 휴.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중계를 합니까? 자, 지금 저 때문에 경기 소리 안 들린다고. 오늘은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안드레 보첼리, 데이빗 게타, 이제이, 메간 디 스탈리온의 DNA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몸은 여기 목동 스튜디오에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멕시코 몬테레이에 가 있는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볼까요? 자 갑니다. 김승규, 서령우, 김민재, 이한범, 이기혁, 황인범, 백승호, 이재성, 이강인, 오현구 그리고

국민 태극마크를 달고 긴 시간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 끝까지 다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는 열정의 축구 마음껏 보일 수 있도록 오늘의 입구망은 파워 넘치는 최강 응원곡들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바뀌는 경기가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올리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YB의 애국가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와중에도 지금 우리 골키퍼, 네, 골키퍼 지금 너무 세이브 잘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기세 이어가서 역전으로 눌러봅시다.

자,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문자로 쫙 읽어드리면은 아, 한국이 또 실책을 하고 있어요. 노랑이가 누웠습니다. 아픈 척 안 돼요. 일어나세요. 자, 골키퍼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강인이 공을 뺐습니다. 아, 근데 또 뺏겼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내 택배. 오늘 인터넷이 안 좋아서 보라가 안 보여요.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닌데? 클론의 발로차 피처링 엄정화 듣고 옵니다.

벼락시케님, 남아공 선수들 생긴 것만 보면 완전 브라질이네 하셨습니다. 브라질 선수들 못 보셨어요? 콩고님, 황희찬 선수 든든하네. 희찬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 좋네요. 아, 근데 그 사이에 유효 슈팅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골키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우리 팀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랜스픽션 오마이걸의 승리의 함성 이어갑니다.

자, 지금 이 와중에도 유효 슈팅이 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유효 슈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늘로 또 오르는 슛이었던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합시다!

동네 노는 언니님 알디 지금 경기 중계 보는 거 아니죠? 피디님 아이디 폰 뺏어요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중계 보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화도 호랭이님 남아공 유효 슈팅이 많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문자만 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유효 슈팅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윤재님 지금 이 와중에 양말 도착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말 신고 발로 오차. 자 순환님 전반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전반 40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답답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문짝을 계속 두드리는데 골키퍼를 두드려야지 골대 위로 날아가는 샷이 계속 나오는 거는 남아공 입장에서 되게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레이즈본의 우리의 힘을 듣겠습니다.

자, 영시민님께서 또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손흥민이 몸을 풀고 있어요. 아, 떨립니다. 혈압약 하나 먹고 더 가실게요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걸님께서요, 체코와 멕시코도 무득점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꾸 지금 공을 뺏긴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전반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지금 체력이 1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싸이 위아더원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반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정확히 저는 화면을 보고 있진 않아서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전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로 총합을 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공격 기회는 초반에 기세 빼놓고는 없었다. 남아공이 지금 계속해서 주도권을 좀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응원은 멈추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송민 보유국입니다. 버즈의 Let's Go Together 듣고 올게요.

고득점으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남아공이랑 비기게 되면 저희 나라가 또 떨어질 확률도 없진 않습니다. 크게 생기거든요. 만약에 멕시코하고 체코에서 골이 많이 터지게 되면 오늘 저희가 진짜 돌아설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끝나더라도 뭐 물론 이거 마지막 곡 아닙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일 빛나는 여름님, 남아공이 장거리 슛을 많이 하는군요. 그게 또 허락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터지는 거겠죠. 3853님, 이렇게 축구 보는 건 처음인데 흥미진진 재밌는걸요. 이거 누가 아이디어예요? 짱짱짱. 즐겁게 들으며 일하다 보니까 벌써 오전 음무가 끝났습니다. 야, 지금 저도 지금 속이 너무 타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전반전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도 다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도 문제지만 상대방 조,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체코도 지금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양영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 건데요. 전반전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후반전도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크라이넛의 오피스 인 코리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아쉽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공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있는 남아공을 잘 맡고 있는 우리 팀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도중에 골이 터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당시 근무했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조사 중입니다.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5%대 급등하며 9000선 회복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4% 오름 8703.42로 시작한 뒤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한때 8982.22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오른 1543원.

0: 차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5척 가운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한 척입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13척으로 줄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연쇄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 USGS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인명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USGS에서는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승부욕 제로, 양보가 일상이라는 사람도, 언제나 허허실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사람도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이겨야 된다. 두 손 불끈. 모두를 전투력 최상으로 끌어올린 월드컵 축구 경기.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나만의 힐링타임은 놓칠 수가 없다. 랄랄라 기운을 받아야만 한다 하고 오신 우리 랄랄라 가족들 잘 오셨습니다. 응원의 맛에 노래의 맛을 더해서 이 시간 같이 즐겨보시죠. 백원경의 랄랄라 골든으로 시작합니다.

0: 헌트렉스 골든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은 K-POP 데몬헌터스가 휩쓸었는데 올여름은 월드컵이네요. 지금 전반전 0-0으로 끝난 상황.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32강 진출을 결정짓는 경기니까.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 아마 모두들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계실 텐데 마음은 그렇지만 경기를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후리지아 향기님. 저는 가슴 졸려서 축구 못 봐요.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보면 꼭 진다. 그래서 안 본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음악 즐기고 계시면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소식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음 놓고 계셔도 됩니다. 지금 축구를 볼 겨를이 없다. 너무 바쁘다. 라디오만이 내 친구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손 한 번씩만 잠깐 흔들어주세요. 제가 하이파이브 해드리고 특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랄랄라 함께하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윤하 사건의 지평선,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꿀 넣어라, 얍! 소수님 보내셨고요. 하이파이브, 포롤포롤님, 손, 설동율님, 흑표범님까지 하이파이브 보내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배달 다니고 있네요. 축구 중계 보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랄랄라 듣습니다. 1073번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늦지 않게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다니셔야 돼요. 0036번님, 못 보니까 답답해요.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네, 걱정 마시라니까요. 아직은 0대 0인 상황. 2297번님, 택배 일하느라 이어폰 끼고 귀로만 듣고 있습니다. 참여는 못하지만 열심히 듣고 있어요. 9995번님도 일하느라 못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짱 하셨고. 4070번, 저는 김포 풍무동 JH 플라자 관리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매끄러운 진행 수고하세요. 8885번님, 반가워요. 여긴 제주도 호텔 물건 납품하는 기사입니다.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네, 커피 한 잔씩 돌리고요. 좋은 노래 이어가 보죠. 우리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차분하게 마음 좀 가라앉혀 볼까요? 이현, 내꺼 중에 최고.

오늘은 아, 이 곡이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은지. 그쵸? 노래는 왜 이렇게 좋고 난리. 주재즈 모르시나요? 2772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곡 폼앤 박정은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였어요. 오음에 좋은 거. 날도 흐리고 마음은 소란스러운데 선곡은 좋네요. 5628번님. 그러니까 시원하게 골도 터져주면 좋을 텐데. 저는 지하철로 이동 중인데 핸드폰 월드컵 중계가 자꾸 끊어지네요. 하지만 레인보우는 지하철 에어컨보다 시원하게 방송되니까 중간중간 중계 부탁합니다. 6537번님.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네요. 남아공이 한 골을 넣은 거 있죠, 그 사이. 지금 우리가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한골 터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비겨야 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맹한 농부님, 충북 증평 전선 제조 공장입니다. 저녁에 치킨 내기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 2대 0, 네팔 친구 1대 0.

0: 1대0. 저는 어쩔 수 없이 2대1 국제 응원입니다.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치킨을 제가 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중계는 못 보지만 랄랄라 들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 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2659번님, 랄랄라 처음 듣네요. 저는 상담 업무하는데 시간별로 예약이 있어서 지금은 잠깐 대기 시간이라 레인보우만 몰래 듣고 있어요. 예쁜 목소리,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2659번님께도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방송으로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영주님, 저는 인천 부평 대림아파트에 있는 GS 편의점에서 듣고 있어요. 새벽 출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채널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항상 쌩쌩하게 이 시간엔 아점하면서 원경 씨의 랄랄라 들으며 신나고 맛있게 식사 시간을 즐기고 덕분에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한국 축구 32강 진출을 위해 역전골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응원을 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응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경기장으로 같이 가볼까요?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2: 룩셈부르크

부모님, 저는 음식 배달하는 아줌마예요. 배달이 많아서 좋은데 바빠서 경기를 볼 수가 없네요. 차에서 조용히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꼭 이겨주세요. 팀 코리아 파이팅! 우리 선수들 보면서 저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아디오스 앤 믹스 라우드 이어져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화사의 굿 굿바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월드컵 유별리그 최종전을 치렀으나 0-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과 팽팽하게 맞서 0-0으로 전반전을 마쳤으나 후반 18분 타펠로 마세코의 골을 막지 못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때는 8월 3주차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주차에 전력 수요가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까지 올라 이때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섭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앞서 지난 23일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한 12,0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1,3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양측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1,680원에 달합니다. IT 수출 호조로 6월 제조업 체감 경기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다만 5월 가정의 달 특수로 호조를 보였던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둔화하며 전체 산업 체감 경기 역시 하락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AI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며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0: 사태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한 부패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체 계약의 87.7%,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이라며 1억 8천만 원의 인쇄계약을 5일에 걸쳐 쪼개기 계약하고 6개 업체와 30건의 쪼개기 계약이 이뤄진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 등을 청구해 실질적으로 최고 연 229%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평소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규칙을 잘 모르던 사람도요. 오늘 같은 경기 날에는 옷장을 열고 빨간 옷 어디 없나 잠깐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확실히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보는 즐거움 그 이상인 것 같죠? 함께 응원하고 환호하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죠. 경기장의 선수들이 힘낼 수 있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선수들 이름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연호하는 것도 멋진 응원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도 든든한 응원이 돼주는데요. 우리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뜨겁게 응원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에게 최고의 응원군이 돼보는 것도 좋겠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가사가 더 와닿네요.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이재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The Italian 또 랩으로 참여를 했죠. DNA, More Than a Game 이었습니다. 응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운동 경기 등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줌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파도타기 같은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모두 구체적인 응원 방식들이고요. 경기장의 선수들에게 실제로 이런 응원들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준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수들과 또 같이 뛰는 심정으로 뜨겁게 응원한 우리들도 고생이 많았죠. 자, 목요일에 함께 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테약.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로즈리님, 지수님, 우리 축구 졌어요. 어떻게 이긴다면서요? 수습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그러게 제가 1-0으로 이길 것 같다 그랬나? 제 승리를 예측했는데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오늘 그 오전의 경기를 보면서 와 진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곡 소개는 해야죠. 두 곡이었고요. 2002년 우리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죠? 우리 아직 저력 있는데 그때 주제곡이었어요. 아나스타샤의 Boom 또 조슈 모르도의 프로젝트죠. To be number one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5765님은 지수님 축구 보고 힘들었는데 좋은 음악으로 열도 식히고 치유받으러 오셨다고. 2430님도 지수 누나 축구보다 화났는데요. 해피송 들으면서 열 좀 식힐게요. 속상합니다. 곱돌님은 우리 손흥민 선수 마지막 월드컵인데. 펑키님은 아 우리 태극 전사들. 졸리나님도 고구미 만 개 먹고 출석합니다. 아셨는데. 아침에 보셨군요. 오전에 맑은 하늘님 최선을 다한 선수들 응원하신다고 하셨고 아 지금 격하게 막 32강 올라간다 그러죠. 다음 경기 안 보렵니다. 전술이 문제입니다. 하셨고 선수가 진짜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전문가나 다른 나라도 다 하는 문제인데 이 꼴을 당하지 그러니까 막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주관적인 자개님도 아쉬운 마음을 해피송으로 달래야겠다. 우리 해피그님은 광화문까지 응원을 나가셨네요. 큰 전광판에서 우리 선수들 보면

그래서 응원을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남편이 심부름 가고 타코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멕시코는 골을 3개나 넣었다니 부럽고요. 더울 줄 알고 얼음물도 가져왔는데 23도, 날은 춥고 바람은 불고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나왔던데 아까비. 아유, 우리 애도 어떡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속상한 날이고요. 멕시코는 진짜 물 만났더라고요, 정말.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래도 다시 또 힘차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또 뚜벅뚜벅 헤쳐나가야겠죠. 오늘은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도 우리의 일을, 우리의 할 일들을 또 찾아봅니다.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닌데 오늘은 참 공교롭게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오늘 멕시코의 날이네 뭐. 자,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어떻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기분을 좀 풀어보고요. 다시 또 힘을 내보고요. 그래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기회들이 있다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함께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들 기대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레니 크래비츠입니다. 아, 갑자기 또 막 우리 경우에서 생각. It ain't over until it's over.

마빈 게이, 태미 절,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또 레니 크래비츠의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원래는 야구에 유명한 그 명언이죠. 요기베라 감독의 말이었나요? 자,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클레오 파트라님, 뮤즈 좋아하고요. 메탈리카 너무 좋아합니다. 5765님도 뮤즈의 스타일라이트 신청하셨고요. 아이고, 오늘은 퇴근해서 맥주나 마셔야겠습니다.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기분 하셨는데. 아, 맥주 한잔 하시고요. 한잔 갖고 되겠습니까? 3000cc 마시고. 오징어 다리도 한 질겅질겅 씹고 땅콩도 오두둑 오두둑 까 드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기를. 텅빈 마음님은 마룬5의 메모리즈요. 아,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하고요. 음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불러대서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8777번으로는 Manfred Mansell Band의 곡을 신청하셨고, 스칼렛 주유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름 의미가 있겠죠? 하시면서 M2M의 Pretty Boy, 달달한 노래로 심신의 안정을 찾아봅니다. 아, 좀 당이 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될 것과 안 될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근데 우리 주유님이 그 지난번에 그 페퍼민트 티하고 예쁜 편지 보내주셨잖아요. 손글씨 너무 예쁘던데요. 손글씨 장인이시더라고요. 헤일리님, 미카의 Big Girl, You Are Beautiful, 또 참치교육님은 미카의 Happy Ending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일탱크님, 북망산천님, 모던토킹의 섹시섹시 러버였고요. 또 미스터 프레지던트의 코코 우잠보였습니다. 1927님이 저도 맥주 두 캔 사가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인증샷을 주셨는데. 아, 이강인 선수가 모델이네요. 아이고, 우리 강인 선수 오늘 정말 열심히 잘 뛰었는데.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도로시님, 마이클 잭슨의 삐리를 외쳐봅니다. 우리의 마잭. 별빛지유님은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 낚시꾼님은 멜라니 세프카의 The Sad Thing, 또 마이클 크레투의 Moonlight Flower 신청하시고, 마징가 보이님도 멜라니 세프카의 곡, 아, 이 곡 오늘 듣고 싶다고. 피러와 요나님은 마이클 런스트락 한 번은 가야죠. 그림자님은 모틀리 크루의 Home, Sweet Home. 메이플 비카님,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옥수토박이님, 보람님, 또 피카님, 마이 케미컬 로맨스예요.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월과 10월 사연님, 오 지수님 역시 음악이 주는 위로가 최고입니다. 선곡 짱입니다. 로코홀릭님도 잊을 건 있고 해피송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라서 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나무 그림자 하나님은 아 메탈리카 오이소박이 담다가 흥이 난다고 하셨고요. 네오인니 네오인니님도 메탈리카다. 또 키스 정님도 오늘은 시원하게 메탈러 가시죠. 고구마 한가득인데 뻥 뚫립니다. 막힌 속을 뚫어주는 고마운 노래들이었고요. 우리 방탄소님은 역시 다양한 뮤직의 해피송 하셨는데 우리 해피송이야 뭐 전술이 다양하지요. 어느 상황에서나 문제가 없습니다. 시원하셨다니 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받아주셨다니 고맙습니다. 두 곡을 함께 했고요. 클레오파트라님 신청하신 또 그림자님도 청하셨네요.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 또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까지 두 곡을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됐습니다. 6367 별빛지은님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벌리며 글로벌 DRAM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로 1위였고, 이어 SK하이닉스가 29%로 2위, 3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22%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60%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1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8%로 1위였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나란히 21%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로 국부 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혁신의 이익이 모두에게 흐르도록 국민 배당형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 연간 100조 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국민 1인당 매월 10만 8천 원, 20년 뒤에는 매월 29만 원, 30년 뒤에는 6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배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초과 세수 사용 방법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하거나 국부펀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 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대변인은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 집약형 부사관은 이후 무인 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며 복무기간은 4에서 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포럼 개회식의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인도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4일에서 26일 사흘간 열리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전 현직 지도자와 학계

0: 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5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정학적 갈등, 중동전쟁, 에너지 위기 등 외교 안보 이슈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연예인 출연 영상과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 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은 최근 이석증, 이명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졌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 광고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습도는 64%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미카의 곡이었습니다. 미카는 학창시절에 왕따 등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후에 홈스쿨링을 하고 그러면서 우연히 음악을 했던 선생님을 만나서 음악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던데요. 오늘 미카의 곡 여러분들이 신청하셨고요. We are golden으로 해피송 2부문을 열었습니다. 4105님은 마이클 잭슨의 17주기이기도 하네요 하셨고 6.25 한국전쟁 발발일입니다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 축복 동행님은 그래도 함께라 위로가 크게 됩니다 얘기하셨고요. 두치님, 지수님 오늘 기분이 정말 꿀꿀했는데 선곡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음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응원 메시지 보내기. 누구에게 어떤 응원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사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들어서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들잖아요. 주변을 둘러보기 어렵고. 그런데 오늘은 아 맞아 이 친구가 있었지 이런 선생님이 계셨지 혹은 주변 이웃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고요. 누구도 좋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실 건지 해피송에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응원 메시지 보내기 햇님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실 건지 지금 바로 전송해 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신디 황님,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이어폰을 빼기 싫어 큰일입니다. 오늘 선곡들은 특히 더 탑 오브 탑인데요. 메탈리카, 마이클 러스트라, 감미로운 곡들 신나고 차분하기까지. 와,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머라이어 박님이 신청하신 직접 불러주셔도 좋았을걸. 머라이어 캐리의 I Don't Wanna Cry, 또 윤서영님, 피로와 유나님, 마이클 런스트랙의 25 Minutes, 맨디 무어, 제커리 레비의 I See The Light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 응원 메시지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참 우리의 응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죠. 일단 따뜻한 이야기. 물물물님, 어제 아이랑 책을 보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갈 때 뭘 가져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는 머리끈이라 합니다. 왜? 물었더니 엄마 주려고. 엄마 머리끈 매일 잃어버리잖아 합니다. 이게 뭐라고 감동이네요. 엄마를 위해서 천국에서도 머리끈을 챙기겠다는 우리 아이 너무 고맙고 이쁩니다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하네요. 유쾌하게님, 지수님, 글쎄 저희 큰딸이요 진급을 했대요.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축하하고 응원한다. 진급. 결과는 심플하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았겠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축하드리고, 이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니까 앞으로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제재맘님도 우리 딸 응원해요. 네트워크 관리사 1급 필기시험은 합격하고 실기시험이 6월 말에 나오는데 합격 통보를 응원합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소소님은 우리 육녀사님

응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깻잎 따느라고 고생하는 육녀사님 사랑합니다.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와, 깻잎 러버로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깻잎 향이 참 좋잖아요. 와, 깻잎 얘기하니까 삼겹살에 쌈장에 탄산음료까지 있으면 딱이겠다 싶고요. 하늘하늘님은 지난 15일에 입대한 우리 아들 서경이와 동기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멋진 모습으로 수료식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군입대겠죠? 아, 이제 막 훈련 받고 익숙해지면 한여름일 것 같습니다. 고생 정말 많고요.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 기대합니다. 비리님은 좌절을 딛고 다시 한번 CPA를 준비하는 우리 멋진 큰아들 구에게 구는 특별히 한자로 쓰셨어요. 가족들이 격한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구 파이팅 하셨는데 이게 그 회계사인 거죠? CPA. 이 보니까 2차 시험이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비리님 또 하늘하늘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응원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해피송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널리 널리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전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루이비숑님, 명선님, 또 1127, 얄프님 청하셨네요. 마돈나, Like a Virgin.

호박 피자님, 처진 기분이 음악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곡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6740님은 팝 라디오를 찾다가 여기로 왔네요. 좋은 방송 감사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여기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세 곡이었고요. 신청곡들이었어요. 웅이님, 또 제주 딸기산도님, 막슬랍의 팔라스 오케스트라의 섹스밤, 또 캔디핑님, 메가진 식스트의 판초 빌라, 또 마돈나의 Like a Virgi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 응원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참치교육님이 여친에게 차이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별도 사랑의 일부라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이별을 하게 마련입니다. 뭐 사랑하는 일과 혹은 사랑하지 않은 일들과도 이별을 하게 되고요.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렇게 헤어짐이 있는데, 잘 헤어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한을 사거나 원망을 사는 일은 최소한 없는 것 같아요. 3445번으로 혼자 된 우리 신우이여 꽃길만 가길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혼자 가면 새로 길을 내기가 어렵지만 곁에서 도와주면 수월해지죠. 해피송도 응원합니다. 9151님은 우리 와이프 좀 응원해주세요. 7남매 만며느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칭찬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뭐 칭찬은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배려와 보답은 9151님의 몫이겠죠? 0702님은 손정은 주임님께 늘 봉사에 앞장서시고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는데 그제는 좀 사소한 일로 버럭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요즘 업무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좀 위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아, 위안을 드리고 싶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감정을 늘 한결같이 유지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겠죠. 그렇게 옆에서도 보듬어 주시면 다시 우리 주임님이 제자리 찾아오실 것 같아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호 맹주님, 마이클 볼튼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바람돌이님, 서른 무렵 취직 걱정에 분위기 튀기는 루프탑 꼭대기에서 한잔하며 듣던 곡이네요. 아, 그때가 좋았다. 젊음이 좋았다. 지금이 가장 어릴 때죠. 지수님 건행하세요. 아저씨, 그게 인생이죠 뭐. 도로시님, 로코홀릭님이 신청하셨고요. 마티발린의 Hearts도 기다림의 미양님, 캔디핑님, 경숙님, 모노의 Life in Mono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본스리즈 OST죠. 모비의 Extreme Way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0: 구름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3위로 내려앉아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루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에 0-1로 졌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치른 2차전에서 0-1로 패한 홍명보호는 이로써 1승 2패로 승점 3회에 그치며 3전 전승의 1위 멕시코, 1승 1무 1패의 2위 남아공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홍명보호는 이제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준 덕에 3위는 지켰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자력 진출할 수 있었던 경기에서 패배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방송 인터뷰에 나선 홍 감독은 선수들이 조급함이 있었다, 먼저 실점한 게 아쉽다며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아쉬운 건 감독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비수 김민재를 후반 21분 교체한 것에 대해선 종아리 부상이 있어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LPG 운반선과 충돌한 어선이 침몰해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해상에서 LPG 운반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면서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고 LPG 운반선 측이 이들 중 6명을 구조했는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육지로 이송 중입니다. 울산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2명에 대해 경비함정, 해군함정, 헬기 인근 조업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발생한 상선과 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임하고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북한과 관계를 맺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북침이라고 했다가 죄송하다, 남침이다, 긴장했다며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수입이 7조 6천억 원을 웃돌아 전년보다 2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관세청이 집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전체 관세 수입의 43%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석유, 석탄 관련 관세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K-POP이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 최대인 미국 음악시장에서 한국어가 3대 언어로

0: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네가 좋아.
2: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이번에는 이효리의 치리치리뱅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축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 오프닝 축구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몬테레이 대 참사입니다. 영시민님께서 추갈못 1인입니다. 오늘 축구 졌지만 32강 올라갈 수 있어요? 경우의 수 따져봐야 된다는데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쉽게 설명 부탁해요. AI는 너무 어렵게 설명해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상당히 꼴대로 꼬여 있잖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경우의 수가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총 참가한 팀이 48개 팀이고 각 조의 1, 2위 24개 팀과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합류해서 32강 토너먼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조별 리그는 이번 주 일요일에 마무리가 돼요. 28일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한 가지 지금 확정된 사실은 그러니까 12개 팀 중에 우리가 8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 3위라서 우리 뒤에 스코틀랜드 한 팀은 이미 픽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나머지 세 팀만 있으면 돼요. 세 팀만 있으면 되지만 요거조차도 남은 경기를 우리가 볼 때 뭐 확률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축구 얘기는 오늘 우리 봉팔님들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막 화가 나셔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울분을 쏟아내시는데 축구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어떤가요는 평소 하던 대로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승리를 예상하고 무승부로 우리가 32강의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를 저는 시나리오로 그리고 오늘 방송을 다 준비했는데 제 시나리오 안에 없었던 결과라 일단은 똑같이 계속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별 리그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오늘 A면 사연과 신청곡 대회로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에서 축구 얘기를 보내셔도 오늘은 괜히 축구 얘기했다가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승질나 죽겠는데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축구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저는 골라서 하겠습니다. 좀 기분 좋은 얘기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 번호, 내 아이디가 불리면서 신청곡이 나왔다. 그럼 시원한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저 신청곡만 보내면 사실 이 DJ의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우리 봉팔레님께서 왜 이 곡을 듣고 싶으실까? 따로 사연이 없다 보면 그냥 궁금해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이 노래가 왜 듣고 싶으신지 간단하게라도 이유를 붙여주셔야 채택될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달려가볼게요. 광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연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구.

네, 재미였습니다. 난 멈추지 않는다. 이어서 뉴스 나를 돌아봐였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생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6715번님이십니다. 6월 말 되면요. 근속 14년 채우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대구는 흐린 날씨지만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6715번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근속 14년 선물. 저희가 소소하지만 챙겨드리죠. 그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6715번님 미리 근속 14년 축하드릴게요. 별빛지은님.

님은 처음 가입하셨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영 흐린 게 기분이 별론데 어떤 가요가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들릴게요. 역시나 날씨가 꾸물꾸물할 땐 어떤 가요로 기분 전환 최고의 선택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을 위해서 오늘 A면과 B면 더욱더 신경 써서 선곡하겠습니다. 무조건 평소도 신경을 쓰지만 오늘은 더 각별히 선곡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PD 알겠죠? 만약 우리 봉팔님들의 심기를 건든다 그러면은 바로 사퇴해요. 알겠죠? 우리 PD는 제가 쫓아낼 겁니다. 1332번님 어제 우리 회사 귀요미 마스코트 박이님 언니 생일이었어요. 무조건 축하해 주세요. 무조건 축하해 드려야죠. 우리 마스코트 박이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회사 귀요미 마스코트 박이님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6418번님 재수생 아들 열이 너무 난다고 전화와서 반차 쓰고 가는 길입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잘 지내야 되는데 병원 데려갔다가 만난 거 먹이고 쉬게 해야겠어요. 에휴, 삶이 늘 긴장이네요. 내일부터는 다시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뭐 저도 재수를 해본 건 아니어서 우리 아들의 이 힘듦을 100% 헤아릴 수 없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부담감도 심하겠어요. 또 날도 더워져서 많이 무리했나 봅니다. 5개월여 남은 시간 이번을 계기로 우리 재수생 아드님 확실히 회복하고 다시 그때까지 잘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응원하면서 6418번님의 신청곡 재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원을 해야겠죠. 가호입니다. 시작!

유성은 피처링 배치기 B.O.K. 그 전곡 6418번님의 아드님을 응원하며 재생해 드렸습니다. 가호의 시작. 아이디 지니다님이 오늘은 모든 노래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선곡에 어떤 의미 부여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신청곡 잘 어울리는 것들끼리 재생해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A면 시작 즈음에 오늘 방송 중에는 축구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말을 아끼고 묵묵히 그저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연이 축구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용맹한 농부님이세요. 아까 재수생 아들의 사연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재수하는 아들 잘할 겁니다. 저희 아들 군대 갔다 온지 2년 복학 후 졸업반인데, 무슨 생각인지 군대 가기 전 같아요. 아들은 자기를 믿어보라는데 뭔가 계획이 있겠죠? 믿어보고 싶네요. 그래 아들,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자기를 믿어보라지 않습니까? 믿어주셔야죠. 언제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셔야죠. 우리 용맹한 농부님의 아드님도 술술술 잘 풀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349번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이직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라디오 들을 시간이 없었네요. 괜히 이직했나 후회를 몇 번이나 했지만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이전 회사 박차고 나온 걸 후회 안 하고 잘했다 하는 순간이 오겠죠? 물론이죠.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가장 믿어주셔야죠. 잘했다. 나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들다면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토닥여 주시고. 적응이 이제 완벽하게 되면 4349번님 새 회사에서 이제 적토마처럼 달리실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8280번님은 기타 동호회 발표회가 있으셨대요. 어제 마쳤답니다. 두달 동안 갈고 닦은 기타와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는데 폭망한 거 있죠? 진짜 연습 열심히 했는데 반에 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실력이.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멘탈이 아주 좋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면 발표회 때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노하우가 생기신 거잖아요. 이번에 용기를 얻어서 정말 말씀대로 다행입니다. 희나비맘님의 신청곡 이어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신청곡이 선정된 분들께 저희가 모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황규영의 곡 이번엔 듣죠. 나는 문제 없어!

4953번님, 봉디 축구 얘기 안 한다면서 노래로 표현하는 듯. 우리나라의 32강 진출을 위해 호주, 일본, 이집트, 스페인, 오스트리아, 우즈벡, 가나를 응원하며 세 곡 들었습니다.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 성진도 포기하지 마, 신성우 내일을 향해. 방금 언급한 국가들이 잘해줘야 돼요. 만약에 32강 올라간다면 찾아보니까 30일 오전입니다. 30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미국 보스턴이나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오전 5시 시애틀일 수 있대요. 올라간다면, 이 어려운 경우의 수를 듣고 올라간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가 그 조별리그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진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응원할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 더 응원하고 싶은데. 하늘사랑님, 우리 아들 35사단 신교대 입영식하고 왔습니다. 늦은 입대라 더 걱정입니다.

감정의 기운이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이 곡을 저희가 재생을 했어요. 어떤 가요의 선곡 원칙이 있다면 2주 안에 재생된 곡은 재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월도, 이분도, 네버더레스 4858번님, 뮬란0730번님 신청하신 곡 재생합니다. 어떤가요는 어떤가요 식으로 무한 궤도입니다. 그대에게.

네, 무한기도였습니다. 그대에게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다비치로 갑니다. 너의 편이 돼줄게.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 분수와 조합 놀이대 등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173곳을 내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집중 점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신규 및 전년도 수질 초과 시설 등 취약 시설 30곳을 선정해 기초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과 정밀 수질 검사를 진행하며 나머지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합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개방이 중지되며 조치 후 재검사를 거쳐 안정성이 확보되면 재개방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남동구 간석동과 서구 성남 녹지도시숲 공원에 조성 중인 우수저류시설 두 곳을 조기 운영합니다. 이들 시설은 각각 2만 5천 톤과 3만 8천 톤 규모로 시간당 90mm 수준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 인천시는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저류조 공사를 우선 마무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반복적인 침수 피해 예방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숙박 및 야영장 영업, 미신고 음식점 등입니다. 특사경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AI 진단 보조기기 기업의 의료 현장 진입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공의료원 AI 진단 보조기기 실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의료원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AI 진단기기의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4개의 기업 는 실증 평가 보고서와 공공부문 인증, 제품 개선 및 상용화 전략 수립 등이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선감학원 예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청회는 과거 아동 인권 유린 현장인 선감학원의 역사를 기록할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연구 용역 내용을 공유하고 피해자와 유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경기도가 도주거복지센터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일 안산시 한대암역 광장에서 도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이동 상담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주거, 법률, 금융, 복지 등 분야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도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3: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 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박재범 피처링 아이유 가나다라였어요.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어떤가요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텐션을 저희는 유지합니다. 자, 제가 바쁜 봉팔님들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점만 찍어주셨던 봉팔님들이 점 하나 찍다가 점점 봉며들어서 매일 찾아오게 됐다는 봉팔님들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점만 찍었다가 점 두 개 찍었다가 세 개 찍었다가 사연을 쓰게 되는 그런 기적들 점점 빠져들고 있죠. 점속 체크.

체크도 접속 체크도 모두 언제든지 환영.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이 곡으로 접속 체크 Let's get it. 아우 찍지 말아요. 아, 저에게도 초상권이 있다고요. 가면 바바라지. 한반도 26님, 아몰랑님,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어서 오세요.

갈아갑니다. 갈아가요. 갈아 갈아. 점핑 점핑. 4367번님, 2016번님, 벚꽃 향기님 접속.

유님, 마미님, 미세스 유님, 응유실님, 머라케사는 태민님도 Jumping, jumping, jumping up. Jumping, jumping, jumping up. Jumping up. Jumping up.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0: 다시 바래.
1: 다시 바래.
0: 요새 출석률 매우 좋습니다. 내용이

전방에 함성. 6257번님, 우리별 1호님, 말리양님도, 올드세즈님도 변함없이 어떤가요에 입장.

0: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카나 점핑, 그 전곡 감미연 피처링 에릭 파파라치였어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 구름맛 사탕님. 흥 안 나는 봉디. 왜요? 제가 이렇게 흥나서 열심히 접속 체크를 했는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티나요? 오늘 접속 체크 좀 티났어요? 억지스러웠어요? 저는 최대한 티 안 내고 열심히 한 건데. 말리양님, 우리 다 야호 외치고 가봐요. 야호. 야호. 32강 야호. 2741번이 봉지 남편하고 눈여겨보던 상품 세일한다고 점프하는 마음으로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눈여겨보던 상품. 어떤 상품인데 그래요? 궁금하네요. 저에게만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세일하길래? 얼마나 눈여겨봤길래? 무조건 겟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조건 응원해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봉팔님들. 자, 추억의 방울방울 이우동성 퀴즈 넘어갑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함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봅니다. 먼저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시도 참 사랑하는 노라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무더운 날이면 원두막에 앉아 수박 한 입 먹으며 읊어보는 시 한 소. 아 낭만. 안녕하세요. 노라봉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노라봉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분의 이름을 부르기가 좀 조심스럽죠. 허리케인 봉쌤 안녕하세요.
2: 올여름도 태풍은 많이 온다죠? 괜찮아요? 제가 우리 봉팔님들 다 지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0: 마지막으로 이 코너에 없어서 안 될 이구동성 사냥꾼 봉진모쌤. 뭐든 시키면 다 잘하는 만능맨 안녕하세요. 봉진모입니다. 네, 세 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이 시간은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노라봉쌤, 허리케인봉쌤, 봉진모쌤 세 분이 각자 외쳐주실 거예요. 우리 봉파님들은 그걸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를 보내드려요. 자, 그럼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의 문제.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어려워요. 괜찮아요. 틀릴 수 있어요. 1단계 주세요. 자! 많이 어렵네요. 한 번 더요. 자! 한 번 더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자! 첫 음절과 세 번.

0: 번째 음절이 들립니다. 첫 음절과 세 번째 음절만 알아도 오늘의 단어를 유추할 수 있어요. 캐치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2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에서는 들어도 들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1단계 봉디는 쉽다고 하는데 저는 안 들리는걸요. 그래서 2단계를 준비해드리죠. 자, 2단계 귀 한 번 더 쫑긋. 2단계 주세요.
1: 분자.
0: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2단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2단계 주세요.
1: 분자.

0: 하츠 투 하츠 레몬탱 신곡 저희가 바로 재생해드렸고요. 그전곡 K-POP 데모넌털스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었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오답이 많았습니다. 2절이 아니라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분자! 잘 들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답부터 좀 살펴봅니다. 블루딱따구리님 부먹이에요. 부먹. 비읍소리. 라니님 부정적. 소금이님 정전기. 6474번님 구마적. 지금 적자, 부자, 물물물님 천부적, 천부적이다. 음휴시님 부전승. 그러니까 비읍과 지읒 계속 들어가죠. 커피조아님 부정맥. 도트랑님 강부자. 김묵돌님 정글북. 승현짱짱님 복숭아.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죠. 크흥님 분모자, 분모자. 2696번님 미적분. 자 오늘의 정답.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1: 복분자!
0: 오늘의 정답은 복분자였습니다. 복분자 한자 그대로 뒤집힐 복에 동의분자 써서 이제 복분자를 먹고 뭐 요강을 엎었다 해서 복분자라고 하죠. 기력 보강제다. 복분자를 근데 저는 딱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으로. 보통 복분자 주 이제 과일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찾으시고 복분자 우리 봉팔님들은 어떻게 복분자로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자 오늘은요 정답자 6100번님 포함 5분께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성함과 주소를 확인하는 당첨 문자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받으신 봉팔님들은 샵 112번으로 꼭 문자를 다시 회신해 주십시오.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노래 이브의 곡 준비했어요. I'll be there.

야니였습니다. 심 재생해드렸고요. 그저 꼭 이브 아이빌데어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진이다님 사연인데요. 초사 아들이 4년째 짝사랑 진행 중이래요. 매일 들려주는 짝사랑 이야기 덕분에 저까지 설렙니다. 가끔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아들의 알콩달콩한 짝사랑을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4년째 짝사랑 진행 중이라면 초 1 때부터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일편단심 정말 순해 봅니다. 근데 아들의 짝사랑은 저도 응원할 것 같은데 최근에 말이죠. 제 딸이 미술학원 갔다 와서 그림 한 장을 그려왔어요. 근데 그림에 어떤 남자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전체를 얼굴로 채웠습니다. 이런 그림은 저도 처음 봤어요. 머리가 뽀글뽀글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아빠 그린 거야? 아빠는 뽀글뽀글 머리가 아닌데. 아니? 그러면 누구야? 아무개 하고 말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반친구를 그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아 이제 그녀의 그림에는 당분간 내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응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딸의 이 짝사랑을. 0133번님, 봉디 라디오를 오늘은 공유했어요. 친구에게 기운 빠진다 해서 어떤 가요 들으면 힘나고 기분 업 될 거라고. 잘했죠?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 기분 우울해서 힘들 때 있는데 어떤 가요 들으면 힘이 납니다. 언제나 포에버 파이팅! 그것이 바로 어떤 가요의 장점이겠죠. 친구분 듣고 계시면은 본인 인증 한번 해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편히 놀다 가세요. 내 집인 것 마냥 편히 놀다 가세요. 2696번님, 봉디 혼내주세요. 차 도둑이 들었어요. 찐 황당 도둑. 글쎄 차문에 붙여놓은 문콕 방지 가드를 칼로 싹 잘라간 거 있죠. 다이땡에서 제일 두꺼운 걸로 사서 붙여놨는데 그걸 다시 쓰려는 걸까요? 그거 아끼셔서 부자 되시길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문콕 방지 그 쿠션 같은 거 가드를 떼갔어요? 그런 거 떼간 사람 처음 보네요. 저도 그거를 한 1000개 정도 모으면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긴 한데 짜증 많이 나셨겠습니다. 이 곡으로 잠시 위로해 드릴게요. 크러쉬 준비했습니다. 크러쉬. 어떻게 지내?

0: 리듬에 몸이 반응하거든 그저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주변에 보는 눈 많으면 눈동자만 쉐킷쉐킷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방송 혼자 듣기 아깝다면 부모, 형제, 친구, 이웃사촌, 랜선 친구, 직장 선후배, 또 해외 동포, 반려동물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라디오. 여기는 이봉규의 어떤가요입니다.
1: 봉팔아, 꼭 기억해.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장혜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키 작은 하늘.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어 지난 5월 20일부터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견고히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국외에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오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두고 세력 간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아우르기 위한 통합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자신의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치르자고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당의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한 번 더 촉구한다며 당의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당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장 대표가 재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선거를 주장한 것은 지난 의총에서 모인 총의를 당 대표가 거부한 해당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휴일 야간 응급수술 수가를 대폭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수술과 시술 수가를 20% 높이고 휴일 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 수가를 5.5배로 상향했습니다. 기본적인 임신 분만 수가 수준도 20% 상향하고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는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에서 200% 수가를 가산합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10번째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6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생긴다는 건 꽤 즐거운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서성였거나 혹은 무미건조한 일상, 지쳐있던 마음에 방향을 정해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일상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샘솟죠.

그 방향이 사람이든 새로운 취미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설레게 만드니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Come on over.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 Hop, 하효진입니다. 월화독장님이 퇴근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보단 마음이 끌리는 대로 라디오 듣고 읽고 싶은 책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만큼 뭐랄까 애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읽고 싶은 책도 있고 또 듣고 싶은 라디오가 있다는 건 참 행복이죠. 황금배련님,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 라이키팝으로 오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캬, 맞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또 기쁜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라이커님들 옛날부터 아니 하디 보이는 라디오 안 하나요 하셨는데요. 우리 하효진의 라이키팝이 된 지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이 이제 1주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키팝 1주년 축하 기념 보이는 라디오를 하게 됐습니다. 우와! 많이 놀러와 주시고 소문내 주시고 뭔가 이제 1시간 방송 안에 많은 걸 담아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하효진의 Like Hip 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

0: 찾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해.

에이샤의 Hit of the Moment였고요. 5399님 신청곡 Yes, Love Will Find a Way였습니다. 1018님께서 하디 아침부터 기운이 빠지더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막 달려보려고 하는데 댄스곡 좀 부탁드려요. 확 달려보게요. 그러면 좀 나아지려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꽝꽝꽝 하는 음악들을 들려드렸는데 힘이 좀 나시나요? 보이는 라디오 소식에 우리 라이커님들 아주 난리가 나셨네요. 기쁜 우리 사랑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나요? 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 제가 막 특별히 뭔가 분장을 하고 오지는 않을 건데요. 예쁘게 하고 올게요. 여러분한테 이제 또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라이커님들도 그냥 평소대로 편하게 재밌게 대신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1주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요? 8714님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인천에서 광역버스 타고 두 딸들이랑 MZ들의 성지 국제도서전에 가는 중이에요. 우와! 지금쯤 가면 웨이팅이 짧을 거라는 아이들 따라갑니다. 하셨네요. 어머, 두 딸들과 함께 데이트라니 너무 좋으시겠다. 저 몰랐어요. MZ들의 성지가 국제도서전이군요. 우와! 기회되면 MZ 느낌 내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다녀오셔서 후기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왜 근데 이게 MZ들의 성지인 거예요? 많이 가나봐요. 아, 재밌으시겠다. 그게 뭐 어디든 놀러가는 건 좋죠. 3210님, 어제 밤늦게 퇴근버스에서 내리던 중에 넘어졌어요. 팔뚝과 무릎을 갈라먹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원래 바지만 입다가 오랜만에 롱 청치마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치마 때문에 다리가 안 벌어져가지고 대형 참사가 났어요. 너무 아팠는데 뒤에 따라 내리는 승객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여성분들 다리 많이 안 벌어지는 롱치마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이 치마 때문에 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계단 올라갈 때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아우, 아프셨겠다. 괜찮으신 거죠? 우리 진짜 조심하자고요. 8280님 청해주셨네요. 카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20위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들어보자.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 너티보의 랄랄라였는데요. 동백나무님이 오잉? 자주 못 듣던 곡이네요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약간 약 올리는 느낌? 나나? 뭐 이런... 제가 감히 따라할 순 없지만 그 약 올리는 느낌이 뭐지? 하다가 계속 듣게 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고요. 제덴 마렌 모리스의 The Middl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그 우리 라이커님들이 미러라고 들으셨다고 미들인데 미러? 미러? 뭐 이렇게 들으셨다고 해서 뭘 미러야 하냐며 아 참 재밌으시네요. 아, 0235님이 하디 보이는 라디오 드레스 코드 정해보아요 하셨는데 오 이거 정해

입어볼까요? 그래봤자 저 혼자 입는 거 아닌가요? 우리 라이커님들도 입어주실 건가요? 뭘 입어야 되나? 저는 혼자 생각했던 거는 제가 물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라이키팝 첫 방날, 그러니까 2025년 6월 30일, 작년 6월 30일에 제가 첫 방을 위해서 정말 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챙겨 입은 그 하얀색 원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기념하면서 입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추천해 주시고 싶은 뭐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축구 오식록 행복님이 축구 패해서 마음이 아파요 하셨고 도리도리님 축구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근데 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사달라고 도르지오님도 축구 금지어입니다 하셨는데 해버렸어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빌볼님께서 아직 32강 탈락 아닌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좀 이제 기도를 하려고요. 아 우리나라 한 번 더 올라가게 해주세요. 금지어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간절한 마음에 좀 이야기해 보았어요. 뭔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님 이 노래 좋아요. 저녁 준비로 손이 모자랍니다 하셨는데요. 저녁 뭐 드세요?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좀 어둑어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오늘은 비 오는 날 먹으면 좋은 뭔가를 먹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갑자기 좀 꾸덕꾸덕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꾸덕꾸덕한 무언가를 찾아서 이따 저녁에 헤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제 저녁 메뉴 고민도 하셔야 되고 우리 6월 30일에 있을 보이는 라디오 드레스 코드가 있으면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라이키팝으로 또 보내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님 신청곡이에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그리고 리키 리 존스의 Chuck Is in Love 띄워드립니다.

4953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태어나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보헤미아님이 슬슬 어두워지고 있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하셨는데요. 오늘 곳곳에 비도 오고 소나기도 내리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오늘 끝곡 빌리 마이어스 키스 더 레인 지금 흐르고 있어요.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9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 6월 하순치고는 꽤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하늘빛은 어둡고 곳곳에서 소나기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

0: 시간까지 돌풍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으로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원주, 대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29도, 청주, 대구 28도로 다시 더워지겠고요. 주일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연구실.
12: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심상찮은 6월 더위 속에 올여름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변수는 역시 물가인데요. 세계를 덮친 폭염과 히트플레이션 영향 자세히 짚어보고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NIMBY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를 동네에 짓는 대신 내 집 외벽에 작게 설치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목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의 흐름,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0: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3: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때이른 폭염에 신음하는 유럽.
5: 예, 유럽 폭염 상황 지금 프랑스에서는 여러 명이 사망까지 하는 아주 심각합니다.
6: 네. 지금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서유럽 국가들이 정말 때이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국 소식부터 볼게요. 영국 기상청이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잉글랜드 중부, 남부, 그다음에 웨일스 지역에 적색 기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이게 온도가 35도 내지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되면서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6개 지역에는 보건청이 또 별도로 수요일 새벽 1시부터 목요일 오후 11시까지 적색 건강 경보까지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적색 건강 경보라는 거는 노약자랑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도 심각한 온열 질환과 위험 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5: 청년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6: 그렇습니다.
5: 얘기예요.
6: 그렇습니다. 이 경보 발령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해요. 2022년 7월에 기온이 40도 처음으로 넘었을 때 발령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 이게 4년 전엔 그래도 7월 달에 예. 이제 발령을 한 건데 이번에는 이미 6월에 상당히 아마 영국 시민들께서는 너무 심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6: 네. 경각심이 높아진 네. 것 같아요. 지금 경보 발령된 지역 기온이 37도 넘어설 수 있고 일부 지역은 38도 내지 또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처음 40도 넘었을 때도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6월에 40도 넘어서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사람들 건강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 사상 최고 기록한 그 2022년 7월 때보다 지금 체감 습도를 알려주는 이슬점이 한 22도인데 그때보다 훨씬 높은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괴로움은 그때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네. 런던 교통국에서는 지금 뭐 철도랑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열차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속도 제한하고 운행 횟수를 감축하는 그런 정책 시행할 준비까지 해뒀다고 합니다.
5: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5월에 런던 부근에 역대 가장 더웠다 했는데 6월에 또 계속 가장 더운
6: 있어요.
5: 심지어 예. 다음 주부터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거든요. 전영 오픈이에요.
6: 예.
5: 프랑스 오픈 때도 너무 더워 선수들 막 기진맥진했는데 벌써 걱정이 태산이라.

0: 있습니다.
1: 사고라도 나지 않으면
0: 선수들 과연 안전을 어떻게 이제 보장할 것인지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스페인도 지금 심각해요. 지금 40도 넘는 고온 현상이 정말 광범위하게 발생을 해서 전체 행정구역에 85%의 건강위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데도 있고 일부 지역은 진짜 10도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월드컵 야외 경기 야외 중계가 지금 얼마 전에 취소가 됐잖아요. 스페인이 원래 축구를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기 때문에 경기 있을 때 진짜 뭐 이기고 나면 밤새 잠도 못 자거든요. 시끄러워서 이렇게 거리 응원 취소하는 거 이례적입니다. 스페인 여름은 또 특징이 굉장히 건조해요.
0: 맞아요.
1: 여름 되면 정말 코피가 날 정도인데 중부랑 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금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과 돌풍 예보가 있다고 해요. 그럼 건조하고 뜨겁고 돌풍까지 불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랑 가깝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은 폭염이 그렇게 드문 현상은 아니긴 해요. 근데 스페인 기상청이 지금 주목을 하는 건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스페인 본토에서 6월에 폭염이 발생한 건 두 번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2000년 넘어서고 나서 2025년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는 폭염 건수가 10건으로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0: 근데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폭염으로 금주령까지 내렸다는 말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뭔가 자유를 재현하는 거 좀 낯설잖아요.
0: 그럼요.
1: 이번 주 월요일에 일부 지역이 40도 넘어서고 심지어 43도 기록한 지역도 나왔어요. 6월인데. 그래서 프랑스 역시 국토의 절반 이상의 이 최고 단계인 적색 기상경보 발령된 상황이에요. 정부가 급기야 파리 음악축제 같은 이 지역 행사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0: 생명의 안전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1: 음주가 아무래도 탈수 현상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기피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5,700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근데 이게요. 재작년에는 3,700명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0: 이게 얼마나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1: 반발이 있을 수 있죠.
0: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긴장할 거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프랑스 전력공사가요 일부 원전이 위치한 이 강물 수온이 너무 올라서 임계값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고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0: 프랑스도 원전 비중이 워낙 또
1: 그렇죠.
0: 높으니까요.
1: 예. 이게 폭염이 지금 가뜩이나 심각해서 지금 유럽 전역에 냉방 수요가 치솟을 전망인데 전력량까지 줄면 이 자체로도 더위에 지친 시민들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다가 전기료 오를 가능성도 커서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인상적인 건 반면에 남반구에 있는 이 칠레에서는요. 6월인데 때이른 한파로 노숙인 비상경보에 해당하는 코드블루가 발령됐습니다.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통상 칠레의 6,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3, 4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이면은 6월이면 초겨울이거든요. 근데 영하 4도까지 예보되면서 지금 북반구 폭염과는 완벽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칠레 남쪽이 더 추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네요.
1: 예, 남극과 가까운
0: 곳이죠. 네, 그렇죠. 사실 유럽도 유럽이지만 이제 한국도 최근에 벌써 며칠째 3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야, 앞으로 이 7월, 8월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도 정부 당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우리나라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자, 온열 질환자 급증, 엘니뇨발 인플레에도 촉가. 자, 우리 아직 유럽만큼의 폭염이 온 건 아닌데 지금 올여름에도 이제 폭염, 폭우 거치면서 무엇보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큽니다.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공포 다가온 거예요.
0: 네, 이게 전형적인 기후위기가 보건, 안전위기 그리고 경제 문제로 비화하는 이런 루트를 지금 밟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폭염이 아직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우리 상황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 중이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인 22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찾은 사람 349명으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0: 근데 이게요, 작년에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그때 265명이었거든요. 1.3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네. 작년보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지금 조금 빨리 찾아왔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열 질환자 수가 300명 넘어선 시점이 작년에는 6월 27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6월 18일로 열흘가량 빠른 거예요. 네. 그리고 첫 사망자 발생 시점도 작년에 6월 18일 나왔는데 올해는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 관련해서 숨진 그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가량 빠른 겁니다. 작년보다. 아직 지금 여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게 기후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슈퍼 엘니뇨를 지금 네. 각국의 맞아요. 기상당국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0: 네.
1: 역대 가장 수온이 올라갈 것이다.
0: 네.
1: 심지어 섭씨 3도까지 평년보다 맞아요.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1: 그러면
0: 정말 외신에서도 뜨거운 네.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엘니뇨 하면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렇게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현상이 전 세계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쳐서 폭염, 가뭄, 폭우 같은 이상 기후를 유발을 네. 하는 건데요. 자, 세계 기상 기구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엘니뇨 발생할 확률을 80%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육지랑 해양 모두에서 폭염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 이달 초에 했는데요. 자, 미국 해양대기청, 우리 노아라고 하죠.
1: 네.
0: 여기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아지는 아주 강력한 엘니뇨가 올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50년 이후 기록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 엘니뇨가 온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올 연말 태평양 지역 수온이 평균보다 무려 3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까지 이렇게 시사를 한 거예요. 우려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가 지속이 되면요, 말씀드린 폭염, 가뭄, 폭우 같은 기상 이벤트만 남기는 게 아니라요, 경제 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예. 지역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기후변화에 또 엘니뇨까지 겹치게 되면 어떤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더 가물고
0: 네,
1: 어떤 지역은 더 덥고
0: 네.
1: 이게 극단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랬을 때 이제 우리의 일상 경제, 먹거리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세계은행이 이달 초에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비료 사용량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가뭄, 폭염, 폭우 같은 기상 조건까지 악화하면 식량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 네, 비료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스나 석유에서 이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네. 요소비료 만들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
0: 예.
1: 이쪽에서 화석연료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비료값의 상승을 바로 예고하는 거죠.
0: 바로 그래서였군요.
1: 네.
0: 예.
1: 네.
0: 자, 근데 이제 엘니뇨 나타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후 현상,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미, 미국 남부, 그다음에 우리 아프리카 뿌리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
1: 네.
0: 지역, 뭐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중남미, 카리브, 뭐 인도네시아나 남아시아
1: 맞아요.
0: 이쪽은 아주 극심한 가뭄을 겪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엘니뇨가 강하게 나타나면 2년간 세계 식량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한 16개월 뒤에 가격이 무려 9% 상승하고 그 영향이 2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유럽중앙은행이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무서운 수치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경제 성장으로 인한 거면 모르는데 그렇게 좋은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1: 아니죠.
0: 예. 세계은행이 지금 뭐 중동 전쟁 여파나 이런 기상 현상, 이런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가 2.5% 성장하는 데 그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성장률이 2.9%예요. 이것보다 0.4% 포인트 낮고요. 또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뭐 성장은 별로 되지 않는데 물가만 치솟게 생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SBC가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극한의 날씨와 전쟁발 공급 충격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도 이게 연이어서 발생

0: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를 꽤 오래 유지할 요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1: 이거 또 다른 성장의 저해 요인이죠.
0: 네, 그렇죠.
1: 금리가 오른다는 건.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네.
0: 자, 재경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전년 같은 달보다 3.1% 올라가지고요. 4월 2.6%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나 확대됐거든요. 자, 우리가 2%대 정도를 그래도 중앙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잖아요. 네, 지금 3%까지 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다음 달 16일에 이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하는데 이때 사실 기준금리 인상 예고한 상황이긴 해요.
1: 네.
0: 뭐 올해 두 차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이 정도 인상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유력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 제반 여건에다가 반도체로 지금 수출 호황까지
1: 네.
0: 맞으면서 금리를 그냥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도 가능하다
1: 네.
0: 이런 전망 나옵니다.
1: 그래요. 오늘 최 기자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사실 2020년대 벌써 전쟁이 두 번 벌어졌잖아요.
0: 큰 전쟁이
1: 예, 이번
0: 났어요.
1: 두 번. 사실 안 끝났죠. 첫 번째
0: 네.
1: 전쟁도.
0: 그렇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도.
0: 그러네요.
1: 예, 이 두 번째 전쟁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으로 사실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데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건 사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앞으로 식량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물가당국 또 각국의 중앙은행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이슈 셈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다음 주제 어떤 건가요?
0: 네. 논란의 데이터 센터 집에 설치한다면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센터 둘러싼 논란이 가장
1: 네.
0: 뜨겁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전력, 물 소모하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삶의 질 문제가 겹치면서 데이터 센터 NIMBY 현상까지 퍼지고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다뤄봤잖아요. 자, 이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집에 분산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요즘 가장 핫한 기업 엔비디아도 포함이 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상당히 흥미롭네요.
0: 예.
1: 이 집에 설치한다. 그러면 아파트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에서는 이게 설치가 갈지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0: 네.
1: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마 단독주택 중심으로
0: 네.
1: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0: 맞아요. 이게 미국에서 나와서
1: 네.
0: 이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1: 네.
0: 그런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에 착안한 아이디어긴 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주택 외벽에요. 우리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아니면 태양광 패널 같은 그런 장치를 하나 설치를 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름이 XFRA 노드라는 겁니다. 자, 이 노드에요. 엔비디아 GPU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AMD의 CPU 그리고 3TB 메모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패널이랑 배터리까지 다 붙어요. 크기는 작은데 있을 건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형 데이터 센터가 집 외벽에 설치되는 그림입니다.
1: 예, 이게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은 미국은 데이터 센터 지역에서 물이 물 뺏어간다, 전기 뺏어간다 해서 상당히 지금 거부감이 강한 상황이잖아요.
0: 네.
1: 만약에 이게 실용화된다라고 하면 큰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거냐 아니면 각 집에 개별적으로 작게 지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0: 네,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 나온 거 아무래도 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나온 거긴 합니다. 지금 미국 여론이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미국의 이제 14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신축 제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1: 아, 법안까지.
0: 예, 이유는 예. 알다시피 전력 과소비, 그다음에 환경 파괴에 대한
1: 네.
0: 우려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우리 AI 수요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1: 네.
0: 있잖아요. 그럼 연산이 필요한데 이 연산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단순히 착공을 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데만도 사실 원래 몇 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는 더 많은 시간을
1: 그래요.
0: 필요로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이거를 한 발을 떼기도 어려우면 차일피일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해법이 그러면 우리 이미 갖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각 가정집인 겁니다.
1: 네.
0: 예, 이렇게 되면은

0: 에너지 소비도 쪼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지 않을까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일단 속도 면을 볼게요.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설립하는데 드는 시간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해요.
1: 큰 공장 지어야 되니까.
0: 예. 예. 근데 같은 용량으로 8천 가구의 분산형 노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초소형 데이터 센터 장치를 나눠서 설치하면은 드는 시간 고작 6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1: 예.
0: 비용도 5분의 1로 저렴해진다고 해요.
1: 그래요.
0: 예, 우리 기존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메가와트당 1,500만 달러, 220억 원 정도가 들었다면 가정용 데이터 센터 설치하면 메가와트당 300만 달러, 44억 원 수준이라고 네. 해요.
1: 일단 토지 수용 자체가 네. 클 것 같아요.
0: 네.
1: 집에 그냥 하니까 네, 별도의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0: 행정비용도 다 네. 줄어들죠. 이 추산치가 이 가정용 데이터 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스펜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스펜은 2027년부터 미국 전역에 8만 개의 홈 데이터 센터 장비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기업이에요.
1: 벌써 내년이네요.
0: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분산 컴퓨팅 용량이 1기가와트 이상입니다.
1: 이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하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큰 공장 들어가는
0: 그쵸.
1: 건데 기존 데이터 센터 대체할 수 있는 거냐? 그만큼 성능이 나오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뭐냐면 여기서 쓰는 거는 집에서 우리 게임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콘텐츠 스트리밍해서 볼 때 넷플릭스 많이
1: 네.
0: 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학습된 모델을 실제 작업에 적용하는 AI 추론을 할 때 이걸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설치돼 있으면 계속 얘가 이렇게 뭔가를 학습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그냥 사소한 검색 뭐 이런
1: 네.
0: 활동도 계속 이런 걸 소모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엣지 컴퓨팅이라는
1: 아하.
0: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디지털 기술이 그동안 중앙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분산을 할 거냐 이 두 개의 축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1: 맞아요.
0: 자, 중앙 집중이라는 거는 거대한 서버 안에 최대한 많은 거를 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연산을 수행하고 필요한 데이터 있으면 빨리빨리 꺼내오는
1: 네.
0: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아주 거대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1: 네.
0: 이 중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각세종이 국내
1: 네.
0: 최초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주목을 받았고요.
1: 그래요.
0: 반면에 이 중앙 집중에 대비되는 분산형 기술의 역할도 있어요. 분산형 기술은 딱 지금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바로 그 지역 가까이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라 말단에서 끝에서 처리한다고
1: 예, 예.
0: 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도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앙 집중과 엣지 컴퓨팅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하나에 다 몰아둘 거냐 아니면 동네마다 편의점을 하나씩 둘 거냐라는 거에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 가정용 데이터 센터가 이 편의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겠죠.
1: 네. 그래요.
0: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IoT 이런 서비스처럼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가 생활에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즉각 대응이 필요한 기기를 한번 쓸 때마다 중앙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걸 그 필요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 예, 이게 가장 바람직하려면은 기존의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엣지 소규모 두 개가 서로 어떤 거대 연산은 전자가 일상적인 연산은 후자가
0: 예,
1: 이런 식의 보완적임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0: 예.
1: 이게 잘 들어보니까 우리 요새 전력 부분에서도 재생의 중심에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
0: 네,
1: 이것과 상당히 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기후 관점에서도 이런 식의 가정용 그런 데이터 센터 장점이 있는 겁니까?
0: 기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 자, 새로운 송전망 수천 킬로미터를 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송전망 까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1: 네.
0: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직접적인 장점이고요.
1: 멀리 보내면 또 전력 손실도 발생해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 계획으로는 이 가정용 데이터 센터가 가정용 태양광 패널, 뭐 배터리 이런 걸 보급하는 모델하고도 연결될 수
1: 네.
0: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노드가 재생에너지로 구동이 된다면 이 AI를 돌리는 데 드는 탄소 발자국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 기후 관점에서는 분산

0: 이 자체는 해법이 아니란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 분산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1: 예. 듣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실용화되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이 있다면 이 회사 스펜이란 스타트업이었죠.
0: 네.
1: 대박도 날 것 같은데, 네, 또 내년부터 이미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엔비디아가 함께하고 있다.
0: 네.
1: 이것도 큰 뉴스일 것 같은데.
0: 맞아요. 요즘 대박의 조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1: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한 달쯤 전인데요. 미국 최대의 주택 건설사인 풀티그룹이랑 엔비디아가 스펜의 파트너가 됐다, 이런 기사가, 네, 나왔어요. 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왜 여기 끼었냐 이런 거잖아요. 자, CNBC하고 이제 여기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1: 아하.
0: 지금 그리드에 사실 전력은 많은데 이 대형 데이터 센터를 위한 대용량 전력을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1: 네,
0: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막히면 GPU,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 판매처가 막히는,
1: 네,
0: 그런 현상이,
1: 그렇죠,
0: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연결돼 있는 가정 전력을 활용을 한다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으로 GPU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는,
1: 네,
0: 겁니다.
1: 이게 전력 산업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의, 네, 병목은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가 아니고 이 전력망이다. 망이 지금 병목이다, 이런,
0: 네,
1: 얘기 많이 하죠. 그건 뭐 한국은 물론이고,
0: 그렇고,
1: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1: 네. 하여튼 들면 들을수록 AI가 촉발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 또 거기에 대한 평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인지, 모든 것들이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여권 내 갈등 기류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전면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극심한 증시 변동성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두고 금융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이고 감사원도 현장 감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1로 패하면서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케이핑크.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5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8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른바 주류 친명과 구주류 친문 세력 간 대립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청와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오찬 회동 사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배경으로는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꼽힙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릴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친 이재명 진영과 친 정청래 진영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인사가 배의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고 하자 친청계 인사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라고 맞받아칠 정도로 날이 서 있는 상황. 여기에 일부 친문계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 전 대표가 서울 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나면서 친문 진영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당청 관계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갈등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친문은 물론 친노 진영에서도 상징성을 지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통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4: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안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정부 여당 안에서도 입장차가 있었는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도록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7: 정부 입장은 여당에 전달하되 별도의 입법안을 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당정 합의보다 앞당겨 2차 검찰 개혁안을 지난 5월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국회에서 보안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하겠다며 김 총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헌절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에도 시행령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논란이 정리되면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 논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4: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 이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지명 후 다주택을 처분한 것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거론하며 한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10: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9: 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11: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서는
10: 이런 걸 다 국민께서
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책임이 추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12: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으시지요?
11: 네, 저는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오늘 청문회에선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같은 사상검증 질문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며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데 농담처럼 주적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는 인사청문회 질의전,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며 AI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4: 요즘 국내 증시는 하루 5, 6% 그 변동폭이 예상이를 정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죠. 한 달 전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극심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당국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경제부 조혜령 기자와 이 점 짚어보겠습니다. 조혜령 기자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4: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거 먼저 쉽게 설명부터 해주시면요.
12: 네, 요즘 주식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서 이 상품을 가입한 분들도 꽤 될 텐데요. 지난달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말 그대로 한 가지 종목을 두 배 추종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품이 가장 많이 출시돼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그만큼 커지도록 설계돼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출시 후 누적 거래 규모는 173조 원,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최근 하락장에서 개미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4: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2배, 그럼 하락하면 그것도 2배인 건가요?
12: 네, 맞습니다. 그제였죠. 검은 화요일 당시 주가가 9% 넘게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연속 하락장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최대 낙폭은 평균 36.9%였습니다. 오늘은 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전날보다 무려 5% 상승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증시 변동폭이 크다 보니 이른바 단타 투자와 함께 돈을 빌려 투자하는 B2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8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B2 지표인 이 위탁 매매 미수금 역시 그제 기준 1조 4,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 그러네요.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니까 금융당국도 불안할 것 같아요.
12: 네, 맞습니다. 부작용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특히 주식을 몇 번 사고 팔았는지 나타내는 매매 회전율도 하루 평균 최대 200%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 우려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 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3: 연속 변동성도 이게 이제 ETF, 레버리지 ETF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이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매매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의 거래소등과 투자자 보험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2: 특히 금감원은 이 상품이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이찬진 원장은 직접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주요 증권사 10곳 리스크 담당 임원을 부른 데 이어서 대표들 소집에 또 나선 건데요. 그만큼 이번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4: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감사원도 금융당국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12: 네, 맞습니다. 여러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감사원은 금융위원

0: 네, 금융감독원에 대해 실질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 업무를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예, 뭐 그렇지만 이미 상품은 나와 있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0: 그 현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예치를 하고 또 상품 투자 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반 교육과 심화 교육을 각각 1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1: 네.
0: 당국은 이 예탁금 액수를 올리고 교육 조건을 강화해 투자자 유입을 막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대응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이 레버리지 상품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은 한계로 꼽힙니다.
1: 네.
0: 당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조혜령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큰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일단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지난달부터 11차례 이어진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부의 갈등 조정 테이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정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미 어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노위 조정 불성립 결론까지 내려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성과급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조를 시작으로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산업계에 확산하자 정부는 제도 손질을 고심 중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3: 임금이 아니고 더 큰 걸 가지고 쟁의 대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논의를 저희들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2: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앞으로는 CT나 MRI 같은 검사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더 쓰게 됩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데요. 김정록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 정부가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은 검사보다 지역 필수 의료와 기본 진료에 보상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 취약지에는 처음으로 지역 우대 수가가 도입됩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하면 수가를 10% 더 지급하고 야간, 휴일 응급 시에는 1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20년째 제자리였던 의원급 진찰료도 인상됩니다. 동네 의원 초진은 6%, 재진은 4% 오릅니다. 중증수술, 시술 1,600여 개의 수가는 20% 인상되고 야간, 휴일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높아집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수가 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연 3조 6천억 원을 지역 필수 의료에 투입하겠습니다.
5: 반면 그동안 원가보다 보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혈액검사와 CT, MRI 수가는 낮춥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해 지역 필수의료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사 수가가 낮아지는 만큼 환자의 본인 부담도 함께 줄어 전체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김정록입니다.
1: 신천지 이만희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정교유착 수사가 분수령을 넘었습니다. 신천지와 정치권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정환 기자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교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 총선, 경선 등

0: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최소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교주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올해 95세인 이교주의 나이가 막판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교주의 지시, 관여 정도의 상당성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구속에 성공한 합수부는 집단 입당의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합수부는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 본부장 오모 씨가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합수부는 교단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횡령 범행에 이교주가 가담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경찰이 10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31차례에 걸쳐 교회 돈 102억 원을 본인이 이끌었던 자유통일당에 불법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에도 선의로 국선 변호사에 나선 이들도 막상 실무에 임하면 발길을 돌리고 싶어진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수도권에서 5년째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 중인 A씨. 피해자 경찰 조사에 동석할 때마다 별도로 출석 확인서를 챙겨가 경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자료와 출석 확인서 등 각종 기록을 모아 정리하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일일이 캡처해 제출해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일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활동하는 비전담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수행한 업무별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서 제출은 회당 10만 원, 경찰 조사 참여는 20만 원 수준으로 활동 내역을 하나하나 증빙해 청구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으려 서류 작업에 치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익적 취지에 공감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국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3: 전연차 분들이야 형사 사건을 많이 경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뭐 소액이라도 받겠다 하실 수 있는데 노하우 있으신 분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엄청 피해자 변호사들을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2: 숙련 변호사 이탈을 막기 위해 보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도 이런 현장 의견을 인지하고 보수 청구 전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성입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심야 시간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6시쯤 베네수엘라 북부 도시 모론 인근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먼저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하고 39초 뒤에 7.5의 지진이 같은 지역을 다시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주에서는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정전과 통신 장애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와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심야인데다 정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0에서 20km로 비교적 낮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질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이 베네수엘라 독립전쟁 승전기념일 휴일이어서 시민들이 집에 머물러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지질조사국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통계 모델 분석 결과 사망자가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1812년 대지진으로 약 3만 명이 숨졌던 베네수엘라는 또 한 번의 대형 자연재해를 맞았습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5: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0: 네, 한마디로 몬테레이 참사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배하면서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오늘 소식 최인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1: 네.
0: 오늘 경기 내용 전반

0: 오른쪽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남아공의 마세코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줬고 끝내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 손흥민을 선발에서 빼는 그 파격적인 카드를 홍명보 감독이 꺼냈었는데요. 이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왜 그랬을까요? 후반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해서 그때 이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계산이었을까요?
0: 네, 홍명보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은 상대가 전반에 힘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상대 공간이 생길 때 넣는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수가 됐습니다.
1: 네네.
0: 그 손흥민은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부터 그 대표팀 월드컵 경기에서 항상 선발로만 뛰어왔습니다. 오늘이 첫 벤치 출발이었는데요. 그 BBC는 하프타임 이후에 투입이 됐지만 손흥민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남아공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터치만 기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뒤에 공동 취재국에게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요. 팀 분위기가 좀처럼 좋지 못해 답답하다. 이제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인 캡틴의 모습이었습니다.
2: 안타까웠어요.
0: 그 취재진이 그 홍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질문 시작이 집단 식중독에라도 걸린 거냐 이렇게
2: 오죽하면.
0: 했는데 예, 홍 감독은 세 경기 중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것은 맞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 네.
0: 그 상대인 남아공의 휴고 브로스 감독 노련한 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한국은 예상한 대로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국이 공을 가졌을 때 모든 공간을 커버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전술적 우위였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2: 자, 그러면은 이제 32강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일단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직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됩니다. 희망은 있지만 참 굴욕적인 상황인데요.
1: 네.
0: 그 멕시코가 체코를 3-0으로 이기면서 일단 조 4위 탈락 위기는 면했는데 이제 남은 9개 조, 그러니까 지금 A, B, C조가 조별리그를 마쳤거든요. 남은 9개 조의 3위 중에서 우리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 3팀이 나오기를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1: 네네.
0: 그 이번 대회부터 월드컵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지는데요. 각 조의 1, 2위가 32강에 직행을 하고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하는 방식입니다. 그 한국은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보다 뒤지고 C조 3위인 스코틀랜드에는 골 득실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9개 조 중에 그 3위국 가운데 한국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3개국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 그런 행운을 노려야 되고요.
0: 네, 운명은 이제 조별리그가 끝나는 28일에 결정이 됩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가 계산한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은 87.6%입니다.
1: 네.
0: 우여곡절 끝에 32강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조 1위로 진출한 강팀을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네, 오늘은 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또 힘을 내봐야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2: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3: 네, 6월 하순인 지금까지도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도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하지 못하면서 장마는 늦어지고 태풍은 피해가고 내륙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퇴근길에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에 돌풍벼락 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과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50mm 안팎으로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 광주 30도, 청주 대구 29도, 원주 27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지겠고요. 주일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 2026년 6월 25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퇴 후 전당대회를 한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 국제도서관에서 만난 데 이어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대표 거취 문제를 오래 끌수록 당내 갈등이 폭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1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오늘 남아공과의 월드컵 3차전에서 대한민국 국가축구대표팀이 졸전 끝에 1대0으로 패하면서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축구 해설위원회로 활동했던 신문선 명재대 교수와 함께 오늘 경기 분석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영상방송 블루라크룸이 이어집니다. 박종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7: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8: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9: 예, 박정현 판승부, 정치 평론계 승부사들 네 분을 만나는 시간. 자,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십니까. 전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9: 이제 대표도 사퇴했고, 네. 부대변인 당직도 없어진 겁니까?
10: 네.
9: 그죠. 전으로 바꿔주세요, 자막. 자, 윤석 전 대변인, 예, 네,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십니까.
9: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9: 다른 분들은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축구 보세요? 월드컵
12: 오늘 봤습니다.
9: 아, 그러셨어요?
12: 분통 터져요 정말.
9: 분통 터져요. 서 변호사님도 축구 보시는구나. 오늘 한 관전평 궁금해요. 우리 서 변호사님의 관전평.
12: 그러니까 분통 터지고요.
9: 분통.
12: 오늘 컨디션이 전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9: 예. 예.
12: 아마 이게 이거 보니까 JTBC에 큰일 났다.
9: 아, JTBC.
12: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JTBC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JTBC 사태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9: 예, 예.
11: 그렇지.
12: 결국은 이제 32강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미 흥행이 찬물이 끼얹었잖아요.
9: 그렇죠, 그렇죠.
12: 아마 이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JTBC는 중계권을 독점해서.
9: 그렇군요. 예, 윤석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11: 아니, 뭐 JTBC 말씀하시니까.
9: 예, 예.
11: 그게 그냥 저 입장에서는 방송국에 출연을 하니까요. 그 회사 분위기가 그래도 언론사인데 너무 안 좋아서 어떡하다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9: 예.
11: 이게 진행 중이니까요.
9: 그러니까요. 예. 자, 축구 얘기는 본격적으로 2부에서 신문선 해설 연구 할 예정이니까. 오. 축구 얘기는 여기서 하고.
11: 오.
9: 아, 그 계세요 옆에.
12: 아무도 안
9: 보세요?
12: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11: 비빔밥과.
9: 예,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일단 당 현안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두 개 나왔는데, 먼저 정청래 대표가 사퇴 후 첫 행보로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만나러 갔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청와대에서 점심을 같이 한다라는 건데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만남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강성필 대변인.
10: 저는 뭐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처음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청와대로 오셨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직전에 청와대 주인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9: 그렇죠.
10: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새로 다시 단장된 이 청와대에 한번 오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 초대해가지고 뭐 식사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9: 네.
10: 다만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조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조금 이 자제 요청. 그러니까 지금 팀 김어준.

0: 예. 또 이제 이 친문 세력과 함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막 결집시켜가지고
1: 선동해서
0: 전당대회를 좀 이렇게 좀 여당답게 민생에 대해서 좀 이런 외교 안보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보안수사권 뭐 1인 1표제 뭐 합당 막 이런 거 막 정치적인 거로 이제 세려고 하니까 이거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어른으로서
1: 물길을
0: 좀,
1: 잡아달라
0: 물길을 좀 잡아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2: 자. 우리 프로그램이 한판승문의 승부사들이잖아요.
1: 네, 승부사들.
2: 진짜 승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기습
1: 방문을 했잖아요.
2: 기습적인 만남을 만들어서 또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니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전직 대통령 초대 이건 아닐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1: 같이
2: 새로 단장한 청와대 오고 싶으시겠죠. 그건 아닐 거고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일정을 마련한 게 아닌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 어제 근데 김혜경 여사도 갔어요. 현장에 가서 이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보니까 문 대통령 책을 딱 들고 사진을 또 찍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김혜경 여사도 강승 변호사.
3: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뭐 소위 다 그렇게 지칭할 수 없지만 유 이재명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의 성격을 반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민주당의 적통, 정통적 지지층, 뭐 코어 이렇게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이재명들이 자꾸 공격하고 비난한다. 정통성 없는 사람들. 그래서 코어가 떠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김원준 씨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전선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로 막 그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 갈등의 어떤 촉발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돼버린 형국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조국이라는 아이콘으로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는 멸칭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다섯 글자로 시작하는 그 중에 맨 앞이 문자 아닙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멸칭의 맨 앞에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문 세력이라고 지금 지칭하고는 있으나 본인이 지금 막후에서 뭐 이들을 뭐 진두지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치에 현실 정치에 그렇게까지 개입하는 것이 아닌데
1: 그런 분 아니에요 사실.
3: 예,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무슨 어떤 그 수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오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양측에 다 이제 언짢은 거죠 어쨌든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만나셔가지고 아마 문 전 대통령께서 좀 이 어른으로서 메시지를 좀 내주시라. 함부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그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통합의 메시지를 내달라. 이런 요청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하나하나 선명성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나는 정통 지지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품어버려요.
1: 바로 점심 먹어요.
3: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1: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해요.
3: 종만도 갔다. 그러니까 이게 선명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런 의미에서 승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4: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우리 서 변호사님 또 입이 근질 근질.
5: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당무개입으로 봐요.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1: 점심 먹는 것도 당무개입이요?
5: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를 견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의지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걸 내가 만난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물과 기름으로 효과 없을 겁니다.
1: 두 분이 만나도?
5: 예. 왜냐하면 이 두 분 사이는요. 우리 보수로 치면 이명박 박근혜 대도 사이거든요. 물과 기름이에요. 옛날에 북한 갈 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빼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북 송금이 나온 거예요. 그때 박원순 최문순만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에도 친문 친명이 싸우고 특히 대선 패배론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안 풀고 부동산 잘못해가 우리 대선 증거야 2022년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화해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름을요 이러지 돼요. 공장이지 돼요. 이거는 이게 문조 털내 유잖아요. 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명이 빠져 있잖아. 저는 명 새똥 대주기.
1: 아, 그만해.

0: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1: 예. 축제해 주세요.
2: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당무 개입의 시각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정청래 쪽 분들이 네. 대단히 환영하고 있어요 이걸. 아.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우리 반명 아닌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반명이라 그래? 아. 우리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야. 아. 이거 자꾸 갈라놓는 사람 갈래치기야. 계속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그러다 보니 정청래 대표가 자꾸 숙이잖아요 대통령한테. 예. 예. 예. 아, 뭐 글로벌 지도자 뭐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1: 월드클래스. 예.
2: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원들 당심의 마음들을 읽어주고 있다. 우리 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대환영 두 분의 만남을.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 심지어 치러주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이거를 뭐 당무개입으로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1: 아. 네. 아, 정말 이제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네. 방향으로만 바라보네요. 그러면 전혀 거슬리는 만남이 아니네 그러면.
2: 그들의 입장에서는
1: 양 진영 네. 모두. 네. 거슬리 대변인 참
3: 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이제 일정을 짤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그러면은 상당히 난감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네. 정청래 대표가 간 자리만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월요일 날 전북 가잖아요. 네.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화요일 날 가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수요일 날 가면 됩니다. 그럼 싹 다 정리됩니다.
1: 이미 다 스케줄 짜고 있어요 지금?
3: 네. 그러면은 기껏 선거운동 해놨는데 네. 김민석 와가지고 회방 놓고 송영길 가가지고 회방 놓으면은 네. 그게 다 무효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뭐 1인 1표 빼고 보안수사권 빼고 막 앞으로 합당도 곧 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계속해서 무력화 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수사권 폐지? 예, 폐지하세요. 동의합니다. 합당? 예, 언제 하죠? 다 이렇게 무력화 시켜버릴 거예요. 아하. 그게 1대1 구도와 2대1 구도의 차이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상당한 난감한 일이 생길 거라고 봐요.
2: 그리고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1: 재미있어요?
2: 예, 네. 유시민 작가가 네. 이제 등판을 해서 일주일에 뭐 3회 방송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아, 네. 녹화 방송을 한단 말이죠. 네. 녹화를 이미 떴어요.
1: 네, 떴다면서요.
2: 내일 방송 예정인데 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나 보안수사권에 관한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송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하. 대통령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멋쩍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조금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행보에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가. 예.
4: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세계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을까요?
2: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4: 그것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다라고 말씀하신 게 뒤에 단서를 좀 달잖아요. 그럼 완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존치라고 봐야죠. 아무리 작아도. 조금은 남겨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완전 폐지에 동의한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은 제 입장에서는 큰 정치인을 지향하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비겁하다고 봐요. 지금 전당대 총리가? 예 전당대에 나가 물론 정부 입장이라고 하니까 뭐 그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소비될지를 분명히 아실 텐데 나도 정청래 대표랑 생각이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뭐 무력화시킨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각을 세우려고 하는 분의 자세인가 그것은 대단히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큰 정치인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비겁하잖아요 어떻게 봐요
3: 근데 네. 이게 선거가요 네. 이기고 난 다음에 승자에게 환영받는 거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선거 지잖아요 그럼 상당히 초라해집니다
4: 절박하군요
3: 아 절박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제밥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뭐 전당대회가 예. 사실 한쪽이 원사이드게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최소한의 갈등을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1: 세 분이 싸우면 이제 첫 번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면 좋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1: 아 그래요? 네 결승 간다.
3: 네, 결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서 변호사님의 촉은 어때요?
0: 제 촉 한목이 반대로 됐습니다. 제 촉 한목이 일단
1: 반대로 이해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0: 송영길

0: 전 대표도요. 예, 예.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난 맞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나도 이게 완주해서 끝까지 내가 당대표를 한번 해보겠다.
1: 네네.
0: 이렇게 저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렇다면 옛날에 그 우리 국회의장 했던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그때 돈봉투 사건 그때 그 세 명이 비슷했을 겁니다.
2: 333이었어요.
0: 예. 아마 저는 제 생각은 이게 그 세 명이 예.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세 명이.
1: 예.
0: 그러면 이게 1등은 일단 1차에서는 정청래.
1: 예.
0: 그다음에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이런 순이 됐는데
1: 예.
0: 근데 문제는 결선 갔을 때
1: 예.
0: 과연 이게 1-1이 2가 되느냐?
1: 아하.
0: 그것도 문제죠.
1: 아하.
0: 왜냐면 호남이 송영길을 지지했다가 결선에도 또 김민석은 못 찍겠다 나.
1: 아하.
0: 나는 그 정청래 찍겠다. 송영길은 내 고향 사람이지만
1: 아하.
0: 나는 그 김민석은 배신하고 노무현 정몽준에 간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1: 예.
0: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정청래가 최종적으로는 게 윈.
1: 뉴 정청래 서정표 변호사께서는
0: 저는 정청래 대표 인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요. 그 다음에 그 날짜로
1: 바래요?
0: 이재명 대표 인기는 끝. 바로 게 레임덕 끝입니다.
3: 야.
0: 당과 청와대는 완전히 두동을 납니다.
1: 아, 레임덕이 끝은 아니잖아요.
0: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 예. 대표가 예. 강성 당원한테만 지지가 있죠. 중도층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 제이 뭐 우파한 데는 최고입니다. 정청래가. 보수의 비장 완전히 전략자산입니다.
3: 그 이 진단을 그대로 좀 이제 국민의힘 형국으로 좀 바꿔가지고 자성을 좀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만 쫙 흡수해가지고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 그거 구도가 같잖아요. 이거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 저희는 수습 국면이니까 시작되고 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예. 기승전결에서
2: 예, 그렇죠.
1: 뒤에 있어요.
2: 제가 과거에 예. 그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응원했던 게 예. 아, 저런 마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예.
2: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의 결과를 봤잖아요. 그렇게 사람 착시효과 해가지고 그 반감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더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1: 예, 예.
2: 정도로 가셔야지 지금 정청래 대표 그렇게 응원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는 세 가지의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1: 세 가지. 첫 번째
2: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2월 달부터 실시했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1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좀 박빙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하.
2: 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1: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2: 네 그렇기 만찬. 때문에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래 뭐 송영길이든 김민석이든 다 이긴 놈이 우리 아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야 네,
1: 공영방송에서 아 네. 지상파 방송에서 그래요 언어 사용에 신중히 기해 주시고요
2: 많이 좀 이렇게 배워버린 것 같은데
1: This is not Mabu Show, 네. you know
2: 그리고 네, 이제 예. 두 번째가 네. 최고위원의 네. 짝짓기.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어떤 분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1: 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2: 네. 근데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이모경 의원이 여성 목소 좀 나오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친명 쪽에서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제 천안 아산을 국회의원 이번 되신 분.
1: 청와대 대변인 출신. 네.
2: 저번에도
1: 이번 약한데
2: 최고위원을 하셨거든요.
1: 약한데
4: 약하죠.
2: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4: 우생순을 어떻게 이겨요?
2: 아 그래요?
4: 그렇잖아요.
2: 다시 생각해봐요.
4: 이상하잖아요. 그 명픽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2: 아니, 제 픽이에요. 강성필 픽.
5: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선거 운동 하는 과정에서
1: 분이었어? 선거 계속해봐.
2: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 한번 해봐요.
2: 엄청 스킨십이 좋고
1: 예.
2: 사람을 만나면 호감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좀 밝고 젊은 분위기로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 쪽이 가야지
1: 네.
2: 조금 비교가 될 것 같다.
1: 아.
2: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면
1: 예.
2: 송영길 전 대표의 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최고위원에 대한 이 러닝메이트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유시민 그리고 팀 김어준의 이 방송 활동이
1: 예.
2: 과연 반감이 될지 아니면 호감이 될지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리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용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3일까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 ARS 무선전화 방식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46.1, 정청래 26.5, 송영길 18.8이 나왔고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청래 30, 김민석 25.5, 송영길 의원 14.2, 말씀하신 15% 내외 이런 건데 오차범위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요 조사 흐름이 두 달 내내 갈까요?

0: 아니죠. 많이 바뀌겠죠.
1: 많이 바뀌죠.
0: 예, 송영길 의원 지지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1: 올라가면 누가 줄어요?
0: 어, 김민석 후보가 줄겠죠. 당연히.
1: 아, 그래요?
0: 그렇지 않을까요? 어... 1대2 구도니까 예, 그 예.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서 변호사 말씀 중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두 분이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결합할 거예요. 결선을 간다는 전제. 예, 예. 예를 들어 송영길 후보가 이제 3위여서 결선에 진출 못한다고 할 경우에 그 표가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될 거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요. 한때 계파가 14개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당이에요. 표심의 향방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송영길 대표 따지고 보면 운동권의 바로 윗세대이기 때문에 운동권인 것 같기도 하고 뉴 이재명 같기도 하고 정청 대표 뭐 정치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호남이긴 한데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 페이스메이커인 줄 알았는데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알고 보니 완주한다는 가능성도 있다.
0: 그러니까 완주가 네. 2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3등인데
1: 그러니까 진심으로 임할 것이다 처음부터.
0: 그렇죠. 진심으로 네. 가죠.
1: 김병진 의원 얘기도 그래요. 송영길 의원 전혀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2: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사실 페이스메이커니까 큰 의미 없어요 이러면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는 거예요.
1: 아
2: 당연히 완주를 전제로 총력을 다한다는 소구력을 보여줘야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라서
1: 아, 예,
2: 이거는
1: 예.
2: 정치적인 메시지로 조금 선회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1: 아.
2: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그 결선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표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좀 유추해 볼 때는 예. 가장 사실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결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는 순간 바로 레임덕이다. 라는 우려를 낭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민주진영 안에서도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 예.
2: 이렇게 방향이 다른 사람이.
1: 서정 변호사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방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다르게 방향을 지정해 왔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인 2년 차에도 이런 그림으로 갔다가는 진짜 이거 죽도밥도 안 되겠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선거 치르기 전부터 그 선거운동 기간부터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 쪽으로 지지가 간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로서 마지막에는 김민석 후보가 되는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이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0: 어쨌든 김민석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1: 네.
0: 이 두 분이 이제 쌍끌이로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페이스메이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잘 될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다 욕심이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갈 거라고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도 누구 쪽으로 나가고 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두 명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전력투구를 할 경우에 그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경쟁자예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세대에서 지금까지 정치 이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1대2 구도로 보는 게 굉장히 도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우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지켜볼 부분이 많다. 저는 그 뒤가 더 궁금해요.
1: 그 뒤라 하면?
0: 전당대 결과가 나온 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1: 아하.
0: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엄청난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전당대 과정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평택을 선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올 청구서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지금?
3: 그래서 정청래 대표 출마 안 하시기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랬던 거예요.
0: 딱 말이
3: 현실이에요. 현실.
0: 그걸 어떻게 막아요?
3: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간에 상처를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저도 사실 그랬잖아요. 뭐 출마 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할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면서요. 우리 지킨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쉬어주는 것이 사실 그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 결국 끝까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갈등에 대한 상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네.
1: 자 이런 건 유시민 작가 이제 곧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다 내일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제 녹화 방송 후기가 막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방송이 공개되면

0: 연령내 파장이 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1: 그렇죠. 저는
0: 지금 커지게 바라시는구나.
1: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의 인사 참사가 있었어요. 도저히 강성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저는 세 번 실수가요. 첫째는 이제 그 김용남, 뉴 이재명 김용남을 공천 안 했어야 돼요. 조국 대표를 껴안았어야 된다고 이제까지. 그런데 공천하면서 유희동한테 줬잖아요. 이게 정청래 뭐 대표가 공천했느냐 뭐 후원회장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볼 때는 뉴 이재명 김용남을 공천주가 조국 떨어뜨렸다. 이 점에서 강성 진보청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 한찬식이에요.
0: 민정수석.
1: 이거는 도저히 친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 전에 전준철 변호사라고 특검에 이성윤 그분이 추천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막 분노해가지고 변호사라는 게 그래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했다고 분노했죠. 그럼 한찬식 이분이 윤석열 정권 때 한동훈하고 법무부 장관 경합하고 동부지검장때 블랙리스트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 추미애 아들까지 다 수사했잖아요. 이거 용납 못합니다. 강성 당원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요한. 인요한 이러려고 전공교체 인요한? 뭐야 이거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러려고 전공교체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지지층이 막 울분이 지금 제 귀에는 계속 듣게요. 뭐 이런 분들이 누구 찍겠어요?
0: 방송 내용상으로 뉴스 공장이야 지금.
1: 거의 아니, 이렇게 인요한 거의 한찬식 뭐 이게 김용남 이런 분노한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실용도 좋고 하지만 우리 진보 가치를 이렇게 짓밟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다 정청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싸움에 정청래 이길 겁니다. 당원들은.
0: 설득돼요.
2: 아니 그런데 지금
0: 장 변호사님 화났어.
2: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그냥 조국 혁신당 입장이고요.
0: 아 그래요?
2: 조국 혁신당 입장이고 딴지 게시판 여론이고요. 그거 그냥
0: 들어가 보셨어.
2: 답습하시면서 지금 싸움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진영 내부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시각으로 뉴스 공장의 그 화력을 총 집중해가지고 해가지고 두 번 졌어요. 그쪽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안 됐고요. 그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김용남하고 단일화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이제 마지막 승부수라고 보고 이제 총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차 강도들이지만은 그들이 지난 내란 전국 때 개엄 직후의 전국 때에는 메시지 내면 그게 그냥 진리이고 거기서 내는 의제와 메시지와 다르게 얘기하는 평론가는 그대로 사장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좀 골목에서 저 같은 놈들이 막 떠들잖아요.
0: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유쪽 라인이 자꾸 흥분해. 유튜브 아니에요.
2: 죄송합니다.
0: 저를
2: 비하한 겁니다.
3: 저만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0: 정신 차려주시고 계속해봐.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출되고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생겨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세팅하는 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총력을 더해도 당내 격렬한 토론은 있겠지만은 이 도도한 흐름은 바꿀 정도는 안 된다. 특히나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들이 다 나왔으면 힘이 그쪽에 실렸을 텐데 20, 30대의 이탈이라는 너무나 치명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20, 30대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민주당은 이제 20, 30대는 영원히 약간 이념화된 20, 30대가 민주당 실행이 거의 정서가 종교가 돼버리는 수준으로 가기 직전이라고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 것 같고 지금 언론 지금 다루고 있는 뭐 말씀하신 뭐 한찬석 식이나 뭐
0: 한찬식
2: 한찬식이나 인요한 이분들은
0: 인요한.
2: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한찬식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부지검장에 앉혔던 사람이고요. 뭐 장인이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였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그걸 알고도 동부지검장에 앉혔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뭐 노무현을 배신한 겁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그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 나왔잖아요. 그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작 기소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인요한 전 의원은 이사회에서 적십자사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뭐 대통령이 뭐 우리 진영을 배신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3: 그렇게 일부 지지층이 반응을 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서정욱 변호사가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적십자사 회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뽑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0: 인준인데.
3: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원래 민주당 정통 지지층에게 스며

0: 끼어들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2: 잠깐 아, 짧게. 김대중 이분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했고 그렇죠. 대한 네. 인도적인 그 차원에 있어서 백신.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그 현상으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얘기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1: 네. 자, 박정희 한판 승부. 이제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7: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민주당이 이제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탈할 수도 있다. 일단 코어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탈, 완벽히 이탈했다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보면서 흔들리는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하자 이도영 작가가 흔들리는 게 코어냐? 아니다. 받아쳤어요. 코어 논쟁, 코어. 자, 이제 민주당의 코어인 강성필 대변인 흔들리고 있습니까?
2: 아니, 저는 뭐 이동영 작가가 말 잘했더라고요. 흔들리면 코어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들의 지지자들 결집시키려고 당과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김종필 전 총재까지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DJP 연합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이 코어 지지층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예. 우리 호남 사람들은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그 친노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흔들었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앞장서고 있는 분이 이제 유시민 그리고 팀 김호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유시민 그 전 의원에게 이런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이분은 왜 그렇게 정청래 대표에게는 관대하시면서 김민석 총리에게는 그렇게 가혹하세요? 과거 2007년도에 정청래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시민 장관 해임시키고 제명시키라 그래요. 왜? 유시민 장관이 뭐 정동영, 뭐 김근태 이런 분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유시민 장관 본인을 장관에서 해임시키고 제명까지 하라고 했던 정청래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하면서

0: 유독 김민석 총리에게는 이렇게 가혹하냐 이거예요.
1: 예.
0: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적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로 민주당이 잘 되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친문 세력들이, 이제 친노라고도 저는 안 봐요. 친문 세력들이 네. 당권 갖고 네. 당권 가지고 다음 대권까지 가려고 하는 저는 사적 감정이라고밖에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래도 이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 김호준 씨하고 함께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그만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 어우, 너무 복잡해서 민주당의 족보가. 친노인 줄 알았는데 친노가 아니었고 그게 친문인데 친문이 친노랑 무슨 관계냐 뭐 여기까지 가니까 너무 복잡한데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그 진보 정부가 어때하느냐는 틀이 양쪽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그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을 때부터 가졌던 이상향적인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0: 예.
2: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게 있겠죠.
0: 예.
2: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도 제대로 안 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 때도 안 되네 이런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는데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이랑 저렇게 대립할 수가 있느냐는 황당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를 보정하지 않으면 이건 논리로도 서로 해결을 못 보는 거고 서로 뭐 토론을 해서 승부를 가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표로 심판하셔라 서로에게 대해서. 이기는 쪽이 권력을 갖고 다른 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있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3: 저는 김호준 씨의 이 발언을 보면서 아, 그 뉴스 공장은 한 그 이제 에코 챔버라고 그러는데 그 동굴 속의 반향실 효과라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벽에 부딪혀서 에코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 여론이 다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주장이 되돌아오는 것이
1: 불가한 것을 네. 여론으로 본다.
3: 그렇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뭐 인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저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어떤 중간에 누군가가 장난친 거야. 혹은 뭐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왔을 때 뭐 본국 민정수석이 뭐 장난친 거야. 저건 뭐 누군가가 압력하고 있어 지금. 뭐 아직도 수박이 남아 있어.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어떻게 장난친 거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비판을 못 하고 중간 다리들을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 사실상 패배 이후에 대통령께서 워낙 선명하게 메시지를 여러 번 내니까 이제 이들도 더 이상 그 인지 부조화 속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뜻이었나 봐. 이제 알았어. 이제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1: 아.
3: 괴로우니까 이제 실망감이 있겠죠.
1: 예?
3: 지금까지 철석같이 아니라고 믿었다가 이제 실망감이 드는데 그 실망감을 마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실망했던 그 감정을 거기다가 그냥 이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중도와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한꺼번에 와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1: 예? 예?
3: 그게 훨씬 큰데 호남만 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감정 상태를 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1: 아하.
3: 봐봐 우리 실망했어. 어? 이대로 가가지고 국정운영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협박이나 하고 저 이거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4: 아, 네. 제가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 저기 방송 10년에 김어준 씨 동의보기 처음인데요.
1: 동의. 예.
4: 지금 저는 이래 봐요.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가 코어 지지층이 한 30씩 있어요.
1: 예.
4: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5가 됐다.
1: 예.
4: 그럼 코어 지지층 15가 빠져난 거예요.
1: 예.
4: 죽어나 사나 1번 2번 찍는 게 30%씩 있다고요.
1: 예.
4: 근데 지지율이 30이 밑으로 가면 코어 지지층이 먼저 빠져난 겁니다.
1: 예.
4: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물론 보수나 중도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또 청년들 수도권도 빠져나갔지만 그러게 여론을 몇 면에 보세요. 전통적인 나는 죽어나 사나게 민주당만 찍는 이런 쪽에서도 꽤 빨리 나갔습니다. 이게 코어 지지층이 빨리 나간 거예요. 김어준 씨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양쪽에서 빠진 거예요. 중도도 빠지고 진보 쪽에서도 많이 빨리 나간 거예요.
1: 네, 뭐 다양하게 빠져나갔겠죠. 예, 절대적인 빠진 것이 무엇이냐가 다 좀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거를 이제 뺀다는 건 아니고 호남 지역에 이제 추가 건설 계획이다. 김홍호 정책실장이 말을 했는데 또 오늘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그 회장과 비공개 회동도 갖고 이를 두고 야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을.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 이게.

0: 기업의 그럼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물론 국가 경제 전체를 볼 때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서 뭔가 결론이 나온 것처럼 되면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 호남 이외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어도 호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요. SK에서 반도체 관련한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반도체 팹 짓는데 최소 10년 걸린대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쨌든 수도권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이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공항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이남에서는 팹을 짓는 게 어렵다. 채산성이 안 맞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용인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은 23년도에 끝났어야 됐대요. 이미. 근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1: 예.
0: 지금 4년도 안 남은 정권에서 호남으로 가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결론은 뭐예요? 표잖아요. 표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정책실장께서 말씀을 하신 거냐.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에게 그것까지 고려하고 말씀하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네, 뭐 의문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요. 기업이요. 정부가 가라고 한다고 해도 수지타산 안 맞으면 안 가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1, 2년에 가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1: 네.
2: 또 다른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전력 끌어오는 것보다 지방에서 전력 끌어오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2: 그리고 안 그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인구 밀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5국 3특이라는 것은 사실 지방에도 이제 그 지방에서 살 수 있는 핵심 주력 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걸
1: 예.
2: 가지고 그 지방에서 광역 단위별로 같이 이것을 이뤄가지고 청년도 남아 있고 산업이 발전해서 서로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호남도 만들고 또 경남도 만들고 경북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씩을 다 지방에다가 챕터별로 유치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1: 예.
2: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3: 그런데 전력이 호남에 전력이 어디 있어요? 풍력하고 태양광밖에 없어요. 전 세계 풍력 태양광으로 반도체 공장 돌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력은요. 경상도에 가면 원전이 쫙 있습니다. 전력 보면 거리 가야 되고 그다음 물이에요. 영산강에 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수도권으로 전력과 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호남으로 돌리는데 거기에 저는 태양광 이걸로 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나 막대한 비용이 들 겁니다.
1: 예.
2: 제가 오히려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전문가가 RE100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RE100에 따르면 아시죠? RE100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30%는 써야 되는 거예요.
3: 제가 에너지 관련공단에 사회이사 했습니다.
2: 아니, 사회이사 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자꾸 뭐 물어보면 알고 친하다고만 얘기하시고 이게 30%는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호남이나 지방에 가야지 풍력이나 태양광이 훨씬 더 풍부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용인이나 수도권에 땅값도 비싼데 거기에다가 태양열 그하겠습니까? 아니면 풍력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삼성도 고려했기 때문에 간다고 동의한 겁니다.
4: 저는 짧게 그 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 예전 발언이 이렇게 화제가 돼서 약간 도는 부분이 있던데
1: 예.
4: 지방선거에서 이제 김부겸 시장 패배하고 난 이후에
1: 예.
4: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는 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구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거 고민하지 말고 호남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서 정치적 결단을 투표를 어디 하는가에 따라서 효용감을 효능감을
1: 네.
4: 내가 투표를 잘하면 이득이 된다 이것보다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라는 것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 예, 맞아요. 기억나요?
4: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진짜 호남이 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1: 네.
4: 계속 낙후돼 있고 청년들이 떠나고 경제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지 않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치도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1: 아하.
4: 뭐 어떤 대안이 됐든 호남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지 않고서는 이 정치 구도도 변화가 안 되고 예. 어떠한 지방 분권도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는 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1: 예.
4: 자기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좋다면 뭐 못 하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 뭐 완전 박탈감 느끼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 호남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 마중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호남 뭐 새만금에 현대차도 가고 예. 뭐 젠슬랑도 관심이 있고 전력 관련 뭐 시설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찌됐든 뭐 대통령의 의지는 또 분명해 보이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퇴원한 후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제 그 항의 차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고 근데 이제 장동혁 당대표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 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은 이제 재선거와 특검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해석해 주세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3: 아무튼 이제 그 기강을 잡는다는 게요. 기강. 뭐 이게 김종혁을 다시 뭐 징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당무감사 같은 거는 이제 제대로 작동해야죠.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1: 당무감사.
3: 예, 당무감사나 당이 이걸 제대로 예 하겠다는 거고. 뭐 저는 정동혁 대표가 이제 그 지금 당원들의 지지가 되게 높아요. 제가 여론에게 두 개를 인용 안 해도.
1: 예.
3: 아마 이게 우리 방송에 보면 전부 장동혁 뭐 사퇴 그런 게 진보 패널들하고 한동기 패널이 숫자가 한 3명 정도 되니까
1: 진보 패널은
3: 요구나요? 장동혁 옹호하는 게 패널이 좀 적어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들이 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게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원들은 제가 보기에 무조건 과반 이상은요.
1: 예.
3: 장동혁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의 노련하지 않겠다. 그 몇몇이 한 게 우재준 또게 뭐 배현지 박정훈 또게 김재석 김용태 뭐 이성권 권영지 이런 몇 명에 노련하지 않겠다. 나는 당원만 보고 지지층만 보고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게 확고한 의지입니다.
1: 그 의원들 뒤에 그분을 뽑아준 수만 명 수십만 명 유권자가 있는데 그 한 명이라고 판단하면 너무 한 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전체적으로 당원과 국민 수를 보면요.
1: 예.
3: 여론조사 나와 있잖아요. 한국 여론평가연구소는 61% 지지층, 나머지도 50몇 프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중요한 선거 여론 아니니까.
5: 그런 어떤 일부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많이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1: 예.
5: 55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정점식 원내대표가 왜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몇몇 의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몇 의원을 지금 몇몇 최고위원하고 지금 등치시켜서 말씀하시다가 배현진 박정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섞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박을 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당원 과반이 장동혁 지도부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 수치를 얘기하라면 또 우리 박정은 의원께서 뭘 해야 되니까
1: 예.
5: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1: 예.
5: 이 정도 됐으면 예. 물러나는 게 맞죠. 세상에 본인과 여러 의원 끌고 가서 개소식에 참가해서 밀었던 후보가 15% 나왔어요. 15%.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당선 안 시키게 하려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도부의 목적이 낙선이라고. 그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끝난 겁니다. 선거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한번 답해보세요.
4: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기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아니고요. 한국 정치의 풍토 개선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대표가 국회의원들을 패싱하고 있어요. 이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원내 구성들이 지금 존중도 못 받고 있고 토론의 주체로도 안 되고 있어요. 당대표가 그냥 유튜브 여론에 직보를 하고
1: 예?
4: 당원들을 거기서부터 소구를 한 다음에 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서 의원들한테 딴소리 하지 말라고 겁박을 해요.
1: 음흠.
4: 양당 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1: 예?
4: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이게 고착화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양당 어디에서든 이 구도를 깨야 돼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뭐 우재준 최고 이렇게 뭐 침묵으로 항의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적극 저항을 해야 돼요. 이 본질이 장동혁 개인에 대한 저항이 아니에요. 정당 내에 살아있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돼가지고 국민들하고 달리 고도로 전문화돼 있고 또 다른 어떤 심화된 정보들을 습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예. 그들을 다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나 당대표가 지금 당심 얻고 있으니까 이대로 안 따르면 당신 나중에 공천 못 받는다, 당원들한테 외면받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구도를 깨야 됩니다.
6: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 장도혁 대표가 의원들을 패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장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 그 표현이 더 적확할 것 같고 유튜브에 기댄다. 잘 말씀하셨어요. 내일 장도혁 대표 일정이 3개 있는데 아침 2개가 유튜브 2개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한 언론사 주최 심포지엄 가는 거 이게 다입니다. 유튜브 정치 또 하고 있는 거죠.
1: 서정욱 TV 나가는 건 아니죠?
0: 거긴 아니고. 그래봤자 2개 나올 때 딱 2개밖에 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대구에 있는 거 하나에다가.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 두 분의 행보가 이제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뭐랄까요? 같은 듯 하지만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또 서두르면 부작용이 있다. 중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동훈 의원은 이미 권위는 상실했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럼 두 분 사이 이미 대선을 향한 미묘한 경쟁이 시작된 건가죠?
2: 미묘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 그래?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다음 대권 주자로서 오세훈과 네. 한동훈을 뺄 수가 없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1라운드 시작했어요.
1: 1라운드.
2: 그러니까 아웃복싱 하는 거예요. 굳이 지금 1라운드부터 지금 갈 길이 지금 말린데 굳이 11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인파이팅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서로 안 좋다. 선의의 경쟁을 했을 때 같이 올라가서 나중에 승부를 거는 거지 지금부터 제가 봐서 인파이팅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 아 그래서 언론이 이미 막 두 분이 은근히 사실은 함께 가는 자리 안 간다. 오세훈 시장에 가면 한동훈 의원이 안 가고 한동훈 의원이 가면 안 나는 그 투샷 찍기 싫어한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서 변호사님.
3: 저도 이게 그래 보는 게 제가
1: 그래 봐요.
3: 정치인들을 다 이게 오세훈 시장은 뭐 수없이 만나봤고요.
1: 아 그래요.
3: 예, 뭐 한동훈 대표도 몇 번 봤지만 근데요 둘이 너무 케미가 안 맞아. 이렇게 저는 또 안 맞는 사람 처음 봐요. 한동훈 제명할 때 있잖아요. 예. 오세훈 캠프에 몇 명 전화해봤더니 아이 당연히 제명해야지. 제명이 돼서 비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동조한 사람도 없고.
1: 당시에?
3: 예. 또 이게 이번에 복당 이야기했더니 뭐 복당 서둘러. 한동훈 복당 서둘 필요 없어. 오세훈, 전부 이런 분위기예요.
1: 오세훈 개에게 물어봤다.
3: 예, 예. 예.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뭐. 말고. 부시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캠프에.
1: 부시장 딱 한 명인데 우리가.
3: 아니 부시장 전직 부시장이 많아요. 한 대여섯 명 돼요.
1: 알겠어요. 알겠어요.
3: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아마 둘이가 벌써 경쟁이 시작돼가지고 아마 고의로 저는 투샷이 안 찍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일정에서도 그 잠깐 참여할 수 있거든요.
1: 아, 뭐 찍으면 어때요?
3: 그러니까 의도로 예. 봐요.
1: 예, 두 분 잘 찍으시고.
0: 나중에 찍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 보수의 자산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부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의 좁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더불어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또다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18도, 부산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광주 30도, 청주와 대구 29도, 원주가 27도까지 올라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갈수록 더위가 조금씩 더 심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

0: 10시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쇼.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호의 한판 승부. 자, 2부에서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몬테라이 스타디움에서 있었는데, 너무나 기대와 달리 0-1의 패배였고, 또 지난 오늘 경기 포함해서 지난 3경기를 포함해서 가장 졸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축구 해설위원이셨죠. 저도 참 팬입니다. 신문선 명지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오늘 경기 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아공.
1: 비유하겠습니다.
0: 예, 예.
1: 시험 공부 안 한 네. 사람이 네. 시험 보러 간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니까
0: 예.
1: 야단도 쳤고 또 혼도 되고. 근데 시험 갈 때는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0: 네.
1: 잘 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잘 보기를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기대했는데 오늘의 그 참사는 이미 예견됐던 거로 저는 봅니다. 모의고사 성격으로 했던 그 경기들이 한국 대표팀이
0: 네.
1: 계속해서 아주 무기력한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 허점은 전 세계가 다 압니다. 3백 시스템에 대해서.
0: 예, 예.
1: 그런데 한국 대표팀은 3백만 갖고 계속 그 네. 경기를 했는데
0: 예.
1: 상대팀은 그 브루스 감독이 벨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수 출신이거든요.
0: 예.
1: 과거 현역 시절에 벨기에가 4강에 올라갈 때
0: 예.
1: 그 선수로 뛰었던 스타프레 출신이에요.
0: 아하.
1: 근데 그 어제 중요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0: 예.
1: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한국 팀을 요리할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것이 다 실려 있었어요. 자, 자신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한 경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멕시코에서도
0: 예,
1: 경기를 했지만
0: 예, 예.
1: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데
0: 예.
1: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는 또 41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있고 습도가 있는데 자 이런 컨디션에서 경기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인이다.
0: 예.
1: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공략해야 될 전술적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0: 음흠.
1: 한국 대표팀은 쓰리백을 쓰면서 좌우측 공간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0: 예.
1: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그 전술적인 준비란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 대표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예.
1: 무승부만 돼도 32강에 가요.
0: 예.
1: 그런데 1, 2차전을 했던 베스트 멤버에서 무려 지금 한국

0: 대표팀에 베스트11 세 선수를 바꿔요. 근데 충격은 뭐죠?
1: 예.
0: 손흥민 선수를 빼.
1: 그러니까 벤치 멤버로 시작했어요.
0: 그렇죠. 벤치 멤버로 했죠. 예. 그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거는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손흥민이라면 어떤 모멸감을 가질까요?
1: 어허.
0: 그리고 동료 선수들, 후배 선수들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1: 예.
0: 자, 히딩크 얘기를 제가 하죠.
1: 예.
0: 히딩크가 지난 2000 월드컵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선수와의 관계에 설정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너와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거죠.
1: 예.
0: 수평적 리더십이죠. 이기면 너도 대가에 대해서 나도 나의 대가에 대해서 주머니가 따뜻해지니까 야 비즈니스 잘하자.
1: 예.
0: 근데 나는 감독이니까 나도 돈을 벌려면 제일 좋은 컨디션에 있는 선수 그리고 상대팀 전략에 전술에 맞는 선수를 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1: 예.
0: 그리고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공정성이었어요.
1: 예.
0: 공정하게 상대팀의 그 상대하는 선수에 적합한 선수를 선택해서 그것이 바로 한국 축구가 기적을 쌓아갔던 것이죠.
1: 예.
0: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첫 승을 거둔 것이 바로 상암 경기장에서 열렸던 폴란드와의 경기였었죠.
1: 맞습니다.
0: 히딩크가 그 경기를 앞두고 제가 라카룸에 인터뷰를 갔더니 히딩크가 그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1: 오, 긴장했었구나.
0: 긴장했죠.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1: 예.
0: 야, 너 감기 걸렸니? 일부러 조크로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선수들이 이겨보지를 못해서 위기가 올 텐데 그것만 넘기면 우리한테도 찬스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경기는 그렇게 갔어요. 상대들은 노련하고 또 월드컵에도 이겼던 전적이 있죠. 우리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골을 터뜨리고 이깁니다.
1: 예.
0: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중요해요. 그리고 2000 월드컵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못 뛰는 선수가 다 히딩크에 대해서 이게 디펜스를 해줘요.
1: 그러니까 경기에 못 나갔던
0: 선수. 자, 기자들이 말이죠.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오랫동안 신문에 글을 쓰고 또 방송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니까 취재를 하죠. 그러면 경기 못 뛰는 선수한테 전화하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면 그 선수는 얘기를 합니다. 아, 특정 대학 감독이랑 그 선수들 좋아해. 근데 히딩크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질문하면 전부 다 모든 선수들이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한 비전과 훈련에 대한 성과 이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딩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체코한테 그 당시 5-0으로 졌습니다. 월드컵 앞두고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급히 만나자고 이제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기가 있어 만났더니 히딩크를 경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죠. 자, 일본은 16강, 8강을 가는데 우린 예선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다.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선수들과 이렇게 지금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히딩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전례가 없었다.
1: 선수들이.
0: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 그러면
0: 지금 한국 대표팀은 어떨까? 저도 축구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아주 뭐 저도 득점상도 다 받고 다 그런 선수 출신인데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경기에 출전을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벌써 동물적으로 알아요.
1: 아, 감독이 나를 내버리지 않을 것 같다.
0: 화장실 가는데 감독이 갑자기 마주치면 피해 가거나.
1: 문선아 인사
0: 안 하죠. 밥을 그러니까
1: 아이컨택은 안 해.
0: 그렇죠. 아이컨택은 안 해요. 아이컨택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동물적 감각으로 축구 선수를 가장 중요한 게 경기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는 거예요.
1: 그렇죠.
0: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제일 큰 행사는 자 고대부터 얘기할게요. 고연전이었어요.
1: 고연전.
0: 그런데 그때 동대문경에는 3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5개 종목에서 축구예요. 마지막 피날레가 되니까. 근데 선수들에게 티켓을 두 장을 줘요. 그럼 부모님을 드려야 되나 여자친구를 줘야 될까 그러죠. 게임을 못 뛰는 선수는 그걸 봤죠. 동료한테 좀 배가 아프니까 더 저디 가서 찢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1: 손흥민을
0: 이틀 전에 갑자기 아니 상대팀은 지금 전략을 숨기고 홀리고 자기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브루스 감독은 그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호

0: 자리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언이 나오는 순간에
1: 예.
0: 지금 이재성 오늘 못 들어갔던 예. 뭐 손흥민
1: 예.
0: 뭐 이런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선수들이 잠을 편하게 잘까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
1: 모멸감은 있겠을 것이다.
0: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한국 대표팀의 오늘 경기력에 최악의 경기력의 요소가 됐고 또 제가 어제 사실은 한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방송 출연해서
1: 예, 옆방송 예.
0: 그러니까 브루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 제목을 말이죠.
1: 예.
0: 예, 유튜브에다가 상대팀 감독 칭찬만 한다고
1: 예.
0: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에 띄워놨더라고요.
1: 예, 예. 아, 저도 예. 그걸 봤습니다.
0: 그래서
1: 예.
0: 거긴 사업적인 방송이니까.
1: 사업적인 방송이
0: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아,
0: CBS는 예. 좀 성격이 다르니까.
1: 아, 네. 예. 아,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예. 자, 근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어디로 이적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0: 그렇죠.
1: 미국 LAFC 간 것도 사실은 이게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이동 거리 감안해 갖고 미국 갔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0: 아니, 그게 진정입니다.
1: 진정이잖아요. 네. 아, 근데 왜 손흥민이 이렇게 홍명 감독은 안 쓰냐. 심지어 선발 출전도 아직 왜 그런 거예요, 그게?
0: 자, 한번 그것을 객관적 시각에서 네. 보죠. 3자의 시각에서 네. BBC 방송에서
1: 네.
0: 그것을 매우 아프게 꼬집었죠.
1: 네.
0: 미국의 방송사에서는 네. 2차전 멕시코 경기 때 왜 네. 이른 시간대에 뺐느냐. 거기 통계치를 적용합니다. 그 시간대까지 뛰었던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1: 네.
0: 스프린트 하는데
1: 예.
0: 그 시간이 제일 짧더라. 빨리 뛴다는 거죠.
1: 어.
0: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뺐지? 그러면 그 뉴스들이 나오면 그러면 선수들이 모바일을 갖고 다 안 볼까요? 그러니까 축구란 종목 자체를 단순히 네.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이전 그리고 훈련 과정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1: 예.
0: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 그 마케팅적인 그런 예. 능력이 가미가 돼야 이제는 감독하는 시대가 됐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네.
1: 자, 오늘 이제 축구 경기를 남아공과의 경기를 보면 사실 스리백을 썼는데 뭐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만 이제 남아공이 약간 압도했고 또 한 번에 우리 수비 무너졌거든요.
0: 그렇죠.
1: 우리 김민재도 있고 아니 수비 잘하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우리 또 홍명보 감독도 수비수 출신인데
0: 그렇죠.
1: 왜 이렇게 수비 라인이 약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상대 감독이 잘 분석해서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0: 그럼요.
1: 네?
0: 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 네?
0: 자기도 모르게 비교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느슨해져요.
1: 예, 예.
0: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비교도 올라가는 게임은 제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조별 예선에서. 그 팀은 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1: 예.
0: 상대 팀이 꼭 이겨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기는 것밖에 없죠.
1: 예.
0: 브루스 감독은 바로 그것을 어제 강조를 했고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 선수들의 컨피던스, 그러니까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1: 예.
0: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던 게 두 번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또 미사여구를 풀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공수 전환에 대한
1: 예.
0: 컨트롤 게임을 얘기를 합니다.
1: 예.
0: 한국 대표팀은 분명하게 경기를 나가면
1: 예.
0: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가면 어디서 택시를 타고 역을 가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냐,
1: 예.
0: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느냐, 빨리 갈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국 대표팀은 거기서 이틀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야 우리 세 사람 받고 네 사람 받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어텐션이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제 경기뿐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경기 때 보면
1: 예.
0: 3백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예. 골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예. 학습이 안 돼 있네.
1: 전술이 왜 없어요?
0: 어?
1: 여러 학습이. 가지 유연하게 이런 수비가 이렇게 나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유연한 어떤
0: 자, 전략... 수비를 할 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상대가 공격을 하면
1: 예.
0: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와 공격 라인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1: 예.
0: 촘촘하게 서야 패스가 들어오는 간격을 좁히고 끌을 수 있죠.
1: 예.
0: 그리고 거기서 경합을 하다 나오는 세컨볼도 볼을 소유할 확률이 높잖아요.
1: 예.
0: 수비를 할 때는 공격이 안 내려오고
1: 예.
0: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1: 어, 어.
0: 공격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상대에게 결정적인 실점율을 서너 번 스루패스에 의해서
1: 맞아요.
0: 그 찬스를 내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는 공격수들이 불안하니까 자신이 볼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팀이 전술적으로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1: 어허.
0: 그러니까 황인범이나 예. 이강인 선수가 왜 예. 볼을 끌고 다니고 패스 미스가 나오냐면
1: 예.
0: 아니 튀어나와야 되는데
1: 예.
0: 안 튀어나와.
1: 안 받아요.
0: 어.
1: 서 있어요.
0: 그러면 감독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나가서 터치라인에 테크니컬 에어를 가서 무빙을 요청해줘. 무빙을 외쳐야지.
1: 공격 라인 올려라. 그래.

0: 그렇죠. 라인 컨트롤 해이죠.
1: 근데 박지성 선수도 굉장히 이분이 그 점잖은 분인데 네. 해설하는 거 듣다가 이분이 아니 남아공 선수들보다 우리가 네 명이 뒤에 있다 이래서 골을 넣을 수 있겠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 지금 선수들이 서 있다. 아니
0: 그게 똑같이 일맥상태. 네. 자 전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축구의 전술은 인디비디얼 택틱이 있어요. 개인 전술, 네. 드리블링, 패싱 능력, 헤딩 능력, 태클링 이런 기술을 얘기하고 네. 그것은 2인 이상이 되면 그룹 택틱이 돼요. 네. 박지성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지금 이건 팀 택틱이에요. 네. 11명이 네.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와 공격 라인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것이 팀 전술인데 네. 지금 인디비디얼과 그룹 택틱은 제외해놓고 지금 팀 택틱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치 한 움직임이 되려면 네. 감독이 지시한 것은 바로 축구에서 컨트랙트 약속한 거예요. 네. 네, 계약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볼을 먹었어. 비겨야 우리가 2위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선수들이 포지션에서 이것이 일관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가 이루어지질 않으니 그런데 예. 그것이 또 지금 5달, 6달 작년에 네. 미국에서 전지훈련 네. 때 나타났던 현상 때 네. 제가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라.
1: 전지훈련 가서 뭐 하나요? 그리고 세트피스 연습하고 전술 전략 네.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코치도 막 영입하고 네. 다 축구협회에서 지원도 하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0: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망할 때 예. 네? 기업이 망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업의 CEO가 되려면 경영도 알아야죠. 예. 재무관리도 알아야죠. 회계도 알아야죠. 예. 인사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죠.
1: 예. HR?
0: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물류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네. 그래야 각 부서나 그 파트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CEO는 리더는 예를 들어서 시장 환경이 나빠져요. 지금처럼 유가가 네. 폭등하고 그러면 방어적으로 경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자기의 경영 전략을 공유를 해야 예. 그 조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분명한 비전이나 전략이 없는데 그런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루스 감독은 경기 전에 이미 상대팀에선 다 파악이 됐다. 오늘 경기 끝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 했던 것을 보고 아 브루스 감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대표팀 감독한테 얘기를 하면 4년 전에 2014년 때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상대팀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시장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출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1: 예. 네. 참고로 우리 신문수 교수님이 또 회사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CEO 개념도 말씀하시는데 자 사실 옌스 선수 이분도 독일에서 그렇죠. 활약한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사람이 후반에 오면서 뭔가 좀 공격 작업이 좀 잘 이루어진 그런 시간이 나왔었거든요. 네. 두 사람이 전반부터 나왔다면 호흡 맞춰가면서 더 좋은 장면을 후반까지 더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자, 옌스에 대한 것도 이제 사례로 이제 제가 예, 예. 분석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옌스를 독일에서 귀화시켰어요. 예.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선수는 독일에서 예. 자신의 소속팀에서 윙백으로 뛰는 선수예요. 터치란 쪽에. 그런데 데려와서 테스트했던 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부상당했다고 전지훈련 갔을 때 또 예. 독일로 보냈었죠. 예. 그리고 최종 선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솔트르크에서 전지훈련할 때 예. 경기 왼쪽 윙백으로 시켰더니 너무 잘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 뛰키지는 않았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1: 미스테리합니다.
0: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지금 뛸 것과 같으면 예, 후반에. 뛰게 할 것 같으면 예. 후반전에도 교체 투입을 해서 경기의 속도의 흐름에 따라가야죠. 예. 이러한 월드컵 시합 기간에는 예. 가장 좋은 연습은 혼자서 연습하죠. 예. 선수의 심장을 빠르게 박동시키는 훈련을 하더라도요. 경기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스트 11 그리고 리저브에 대한 것은 평가전 때도 그 시간대가 되면 거기에 투입을 해서 써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졸전을 한 거냐면 예. 상대팀이 말이죠. 상대팀이 1차전 때 멕시코랑 한테 두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 핵심적인 미드필더가 또 경건우조로 퇴장을 당했어요.
1: 못 나와요. 못
0: 그렇지
1: 나왔죠.
0: 세 명이 주전이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예. 얼마나 유연하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볼을 주려고 그러면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예. 아이 컨택.

0: 생각을 안 하고 외면을 해. 근데 이 친구들은 예. 우리가 에어사도 예. 거기에 오른쪽에 붙은 왼발 쪽에 패스를 해요. 근데 한국의 대표 선수들은 네. 지금 오른발 쪽에 나오는데 거기다 주니까 이제 네. 뺏기는 거죠. 어허.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드리블이 많았던 거예요.
1: 아,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남아공 선수 두 명, 세 명 에어싸요.
0: 벌써 거기 데뷔를 한 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히딩크 했던 압박 축구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근데 우리 압박을 안 하고
0: 자, 오른쪽에 갔어요, 예, 이강인이. 예, 예. 그러면 걔는 왼발 제비잖아요. 예, 예. 그래 치다가 바깥쪽으로 놓고 여기서 휘어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쟤들은 벌써 감독이 다 분석을 해서 감아차니까 여기 가서 패스의 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1: 길목을 잡고 있는 거고.
0: 한두 번 맺히면 예. 짜증이 나죠. 예. 내가 볼을 빨리 줘야 되는데 받으러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상대는 벌써 딱 길목을 지켜. 예. 그러니까 그 첫 경기 때 100% 패스 성공했던 친구가 패스에 대한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져. 예. 그 미드필드에서 황인범이나 이강인 선수가 풀어줘야 되는데 예. 거기서 못 풀어주니까 예. 벌어지고 네. 야. 그런 경기가 나온 거죠.
1: 사실 역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월드컵 멤버 개인으로 보면 최고 멤버예요.
0: 최상이죠.
1: 이강인 선수는 PSG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팀 멤버예요. 네. 김민재 선수는 분데스리가 독일 리그 우승한 팀의 수비수입니다. 아, 네. 그리고 손흥민 네. 선수는 EPL에서 득점왕 했던 선수예요. 아니 그럼 이런 스쿼트인데
0: 네.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
1: 세계
0: 영국에서도
1: 이 정도도 없는 거 아니야?
0: 영국에서도 열받는 거야. 영국에서도.
1: 영국에 예?
0: 야 우리 리그의 그 득점왕인데 예. 너 한국 대표팀에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또 정보로 볼 때는 예. 걔를 왜 빼니?
1: 선발 안 시켜.
0: 아마 예. 오늘 스타팅 멤버로 내지 않은 거는요 예. 국제적인 아마 축구판에서는 토픽이 될 겁니다.
1: 그러니까 메시를 선발로 안 쓴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메시 제가 예. 정말 메시는 대단해요. 예. 39살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예. 90분 풀타임을 뛰고 첫 경기 해트릭 했죠. 두 번째 두 골을 그래. 넣었어요. 예. 호날두 얘기가 손흥민과 비교가 됩니다. 호날두가 첫 경기 때 상대 팀이 꽁꽁 묶어가지고 네.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해서 평점이 10점 만점에 2.2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도 감독은 스타팅 멤버를 넣죠.
1: 믿고 넣었어요.
0: 두 골 넣죠.
1: 맞아요.
0: 그러면 한국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지지는 누군가요? 축구 선수들이 거기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 그 선수들은 다 알아요. 명문팀에 있거나
1: 연봉
0: 제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지금 손흥민 지구촌 어딜 가든 손흥민 얘기하면 다 아는 선수인데 갑자기
1: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0: 갑자기 후보 선수를 시켰어.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선수들은 세계 명문 클럽에서 예. 자기가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감독이나 그 지도자들이 과학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딩크처럼 자기도 예. 프로고 지도 프로니까 예. 그런 문화에서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예. 이거 뭐지?
1: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냥 문전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수비수들이 수비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아쉽다.
0: 오늘 경기 합리적인 네. 베스트 11은 네. 오영규 선수 스트라이커 놓고
1: 그러니까요.
0: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놓으면 아마 오늘 경기 이런 결과 안 나왔을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들어갈 때 네. 교체될 때 네. 부심이 이거 들고 나왔을 때 예. 봤어요? 표정을?
1: 예,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예, 그 넋이 나간 표정. 야, 네. 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0: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예. 그런 결과 있으면 제 감독이 책임진다라고 그러면 예.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는 예. 죄송한 표정과
1: 진정성을 좀 보여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0: 감독 책임이라고 확 가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1: 안정환 선수도 굉장히 좀 말이 무거운 편인데 이번 경기 패배를 보고 이번에 이제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32강 가더러 싹 바꿔야 된다. 굉장히 세게 비판하던데.
0: 네,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
1: 행정적인 부분. 네. 예.
0: 그러니까 이제 축구계 예.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것은 예. 경기력뿐이 아니라 지금 한국 축구는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협회의 행정 능력도 예. 그리고 마케팅 능력도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넘게 프로 리그를 출범을 시켰어요. 예. J리그는 2조가 넘는 중계권료를 받아서 1부, 2부, 3부 20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단들은 모두 흑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에스타나 이런 몸값이 비쌌던 선수들 도쿄에 데려서 데려다 뛰면 예. 중계권료 올라가죠. 팬들 늘어나죠. 그리고 그 J리그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 축구협회에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그래야 유소년을 키울 수 있고

0: 그룹이 클럽이 그러니까 프로팀들이 윤택해야 자국의 선수들을 또 팀에 있는 선수를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축구란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죠. 경기 상품에 대해 예, 예.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축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예. 광고 수익과 그러면서 축구협회의 재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음흠.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그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이고
1: 예.
0: 불량품의 제조 공장장은 바로 정몽규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0: 그만둔다고 해도 예. 그 카르텔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1: 아.
0: 지금 현행 선거 제도로 아하. 선거를 치르면
1: 예.
0: 지난번 선거와 똑같은 비율로 표가 나올 겁니다.
1: 교수님도 한번 출전하신 적 있잖아요. 출마한 적 있잖아요.
0: 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예. 그때
1: 맞아요. 말씀하셨었는데
0: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12년 동안 있는 동안
1: 예.
0: 사재를 털은 것은 2천만 원이고 천만 원은 축구문화재단에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었죠. 자,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12년 전에 2천억의 영업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그 물러날 때도 천억 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금 지원은 더 많아졌어요. 300억이 넘으면 30%가 넘는 조가 아닙니까?
1: 예.
0: 그렇다면 축구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한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스타가 3명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가?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1: 예,
0: 다음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1: 아닙니다. 다음에 뭐... 모시고 더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네,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CBS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울적한 시간에 슬픔을 보태 권태로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원으로 나가 살랑거리는 관목들이나 해질녘 오므라드는 꽃잎들에 물을 주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느끼게 된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비록 울적할지라도 후회 없는 시간은 환영이다. 책 속 이야기, 파스칼 키냐르 행복한 시간들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9번째 페이지. 방송에선 조신하게 우주먼지로 활동하지만 출판계에선 블랙홀 마냥 다 집어삼키고 있는 테토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테토먼지 지웅배입니다.
1: 아, 또 받아주시네요. 네. 예. 여러분, 인류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 SF의 단골 소재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계획은 글쎄 아직은 조금 이제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현재 나사가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체류하는 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 먼 교수님께서 또 신간에 네. 또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2: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그 번역을 한 책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 언제 그걸 다 하세요?
2: 화성에 도시를 세운다면이라는 책인데요.
1: 오늘 주제랑도 조금 연결점이 있네요.
2: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머지않은 미래 달 그리고 화성에 도시도 세우고 진출을 하겠다고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공학적인 과학적인 그 이슈에만 주목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춰진 더 정치적이고 더 경제적인 이야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과연 화성과 달에 도시를 세웠을 때 우리가 더 평화롭고 영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남기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이어서 아마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는 네. 새로운 시각 기대가 됩니다. 달 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 성공한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도 앞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이제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3호 발사를 또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르테미스 3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이제 얼마 전에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3호에 이제 합류할 승무원들을 또 4명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새벽에 라이브로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하실까를 이제 지켜봤는데요.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이 원래는 좀 계획이 달랐어요. 원래는 나사가 지난 2호를 리허설을 하고 네. 1호 그 3호 때부터 바로 달 표면에 사람을 내리고 오랜만에 달 표면에 또 깃발도 꽂고 하는 그런 멋진 장면

0: 바로 이제 보여줄 예정이었는데
1: 아, 2호 때 사람 데리고 달 주변 돌고 왔으니까 네. 3호 때는 사람이 달에 착륙한다.
0: 곧바로. 원래는 이제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근데 3호 때 계획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착륙을 하진 않고요. 착륙은 4호 때부터 하는 걸로 이제 연기가 되었고 대신 3호는 어떤 연습을 하냐면 네. 그 4호 때 착륙하게 될 착륙선이 이제 나사가 만들지 않아요. 이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1: 민간 기업이 네,
0: 민간 기업들이 이제 우주 그 달 착륙선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민간 기업들은 뭐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아직 실제로 달에 착륙을 성공시킨 적은 없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적인 안정성을 또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 나사에서 개발했던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SLS라고 하는 로켓과 또 거기에 꼭대기에 달려있는 오레온 같은 우주선과 네. 이 민간 기업이 개발하는 착륙선이 안전하게 도킹할 수 있는지 또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이제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호 미션이 만들어졌습니다.
1: 아, 달에 발을 디딛기 전에 네. 그 점검 과정을 3호 때 하겠다.
0: 그래서 네. 이 민간 기업이 개발하게 될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고 네, 하는 스타쉽. 그런 네, 우주선이랑 이 오리온이 안전하게 도킹하고 잘 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 3호는 달에서 실험하지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혹시 모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구 저궤도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구 궤도 위에서 이제 이 민간 기업의 로켓이랑 그 나사의 우주선이랑 붙였다 떼었다 연습도 해보고 네. 또 우주인들이 무사히 이동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점검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4호쯤 가서 실제 달에 가는 거죠.
1: 좀 계획에 변동이 생겼네요.
0: 네.
1: 저는 몰랐는데 이 아르테미스 1호, 2호, 3호, 3호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전체가 더 거대한 계획 중 일부였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거라고 하던데
0: 네,
1: 맞습니까?
0: 맞아요. 최근에 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명 문 베이스 달 기지 계획도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조금 드리면 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2026년에서 2029년까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람이 가는 빈도는 굉장히 적고요. 예. 대부분의 작업과 절차는 로봇 탐사선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가서 이제 기본적인 통신탑도 짓고 네. 그다음에 또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발사장, 착륙장 같은 그런 인프라들도 이제 구축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을지를 미리 찾아보는 그런 부지 그러니까 뭐라고
1: 임장
0: 그 임장하러 가는 거예요.
1: 그럼 아르테미스 3호도 1단계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0: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르테미스 3호가 되는 거죠.
1: 네네.
0: 사실 그 달에서 아무데나 갈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네. 달에 가려면 그럼 만약에 우리 그 편집장님께서
1: 저번에 문제 내셨었어요. 아르테미스 네. 2호 편에서
0: 맞아요.
1: 남극에 가야 된다고.
0: 맞습니다.
1: 예, 왜냐면 거기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예. 달 남극이 이제 제일 주목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 자국의 우주인을 보내겠다고 할 때 달 극지방을 제일 노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크레이터 아래쪽에 태양빛이 오랫동안 들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 항상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이제 그런 얼음 지역들도 많이 있고
1: 네.
0: 그리고 극지방에 가면 태양빛이 적긴 하지만 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또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극지방에 가면 네. 태양이 거의 지평선에 낮게 떠서 예. 지평선 근처를 빙글빙글 돌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늘을 향하도록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자체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비춰지는 태양빛을 계속 받으면서 네. 해바라기처럼.
1: 그게 더 유리하다. 네.
0: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전력 수급을 하기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 극지방에 있는 크레이터의 가장자리, 그 봉우리에는 태양광 패널을 수직으로 세우고
1: 네.
0: 그늘진 지역에 있는 얼음은 또 우리가 녹여서 뭐 식수로도 쓰고 그다음에 연료로도 쓰고 이제 이런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탐스러운 얼음들이 정확히 어디에 분포하는지 어디 어디에다 기재를 깔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1단계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1: 네. 그게 한 2029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 이후에 그러면 달 기지 건설 계획 2단계는 어떤 것들을 하나요?
0: 이제 2029년에서 32년 정도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기지를 짓고 사람이

0: 이제 왕래하기 시작하는 그런 2단계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1: 네.
0: 이때는 우리가 정말 마션 같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돔 형태의 그런 우주 기지를 아마 짓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자도 운송하고 통신을 위한 그런 통신망도 이제 거기 깔고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모듈도 설치하고.
1: 불과 5, 6년 된대.
0: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1: 네네.
0: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SF 같은 이야기들이
1: 네.
0: 이제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달 기지가 더 번창하고
1: 네.
0: 더 이제 확산된다고 하면
1: 네.
0: 정말로 밤에 달을 보면 불빛 같은 게 보이지 않을까?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이런
1: 진짜.
0: 생각이 들기도
1: 네.
0: 해요.
1: 근데 2단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 전력 확보라고 하는데,
0: 네,
1: 아까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사실은 태양광 패널도 물론 훌륭한 전력 수급 방식이긴 하지만
1: 네.
0: 또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게요. 어쨌든 달은 항상 지구를 한쪽 같은 면을 보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1: 그쵸.
0: 그래서 달에서는 공전 주기도 한달 30일이고
1: 네.
0: 자전 주기도 한달 정도 돼요. 그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딱 들어맞아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달이 같은 면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1: 아,
0: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달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 네.
0: 태양이 그한 포인트를 비춰주는 낮의 길이도 한 달의 절반, 15일이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밤의 길이도 15일이 됩니다.
1: 네네.
0: 그러면 15일 내내 낮이 지속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1: 네.
0: 보름 내내 밤이 지속되는 이제 그 시기에 접어들면 아무리 기다려봤자 태양빛 자체가 오지 않는
1: 그럼
0: 거죠.
1: 그 보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래서 그
1: 전력을.
0: 보름 내내 이제 나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1: 네.
0: 뭐 원자력, 소형 원자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핵 분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열로 뭔가 전력을 조금 수급하거나
1: 네.
0: 이제 이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많은 과학자들이 달에 적어도 소형 원자로 같은 건좀깔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그렇게
1: 네.
0: 어렵지
1: 아,
0: 않습니다.
1: 그래요?
0: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네.
0: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지구에서처럼 크게 짓는다고 하면 거기서 또 열을 재우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또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터빈도 돌려서 또 에너지를 발전하기도 하고.
1: 네.
0: 근데 달에서는 지구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많지 않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 발산되는 열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냉매를 또 갖고 가가지고 그 냉매로 열을 빼앗고 다시 또 방열판을 깔아서 또 어떻게 또 열을 발산시키고 하는 사실은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1: 그러네.
0: 난관들이 남아있지만
1: 네.
0: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태양광의 대안은
1: 네.
0: 이 원자력 발전소 정도밖에 없는 거죠.
1: 5, 6년 안에 그걸 해결하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예. 자, 그리고 2032년 이후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되겠네요. 달 기지 건설 계획의 마지막 3단계. 3단계는 뭡니까? 사람이 이제 정착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번 그 3단계 마지막 계획을 서스테인 휴먼 퍼실리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는 그런 설비를 이제 갖추겠다는 거죠.
1: 네네.
0: 만약에 가실 수 있다면 가보고 싶으신가요?
1: 저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0: 네.
1: 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오면 응할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0: 달에서의 특별 방송.
1: 너무 좋죠.
0: 아, 진짜요?
1: 너무 좋죠.
0: 마이크도
1: 예.
0: 약간 좀 가벼워지고 그렇게 재밌게.
1: 원격으로 예.
0: 네.
1: 지웅배 교수 놀리고. 네네.
0: 그래서 이런 이제 설비들을 구상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1: 네.
0: 특히나 이번 문 베이스 계획이 좀 남달랐던 거는
1: 네네.
0: 그동안 보통 우리가 우주 계획이라고 하면 뭐 지금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도 그렇지만 다 대부분 국가 사업이에요. 국가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나사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1: 네.
0: 보통은 그냥 국가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계획인데 이번 문 베이스 때부터는 상당히 많은 민간 기업들이 관여할 예정입니다.
1: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예, 더
0: 맞습니다.
1: 많은
0: 뭐
1: 거죠.
0: 예를
1: 예.
0: 들면 더 작은 이제 기업들, 뭐 아스트로랩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기업들도 뭐 월면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통신탑을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분업화돼서 그또 각각 기업들마다 어디는 로봇 공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디는 뭐 정수기를 잘 만들 수도 있고
1: 네.
0: 그런 다양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관여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굴러가는 하나의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1: 네.
0: 그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는 거죠.
1: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고가 좀큰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뉴스로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뭐 나사의 달 탐사 계획에 좀 큰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1: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섬뜩했거든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로켓의 재산적 피해만 좀 컸던 건데 문제가 네. 뭐냐면 네네. 나사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0: 어떤 고민이요?
1: 스페이스X가 사실 독주하고 있거든요. 이 민간 우주 시장에서 뭐 물론 스페이스X의 뒤를 이어서 로켓랩, 뭐 블루 오리진 같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이제 나오면서 나름대로 경쟁한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가 이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1: 근데 나사가 뭐를 고민하고 있냐면 너무 이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모든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특정한 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0: 그렇게
1: 거예요.
0: 생각할 수 있죠.
1: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은 스페이스X가 각광받는 이유가 사실 로켓을 재사용하게 되면서 비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네. 결국에 경쟁자가 없다면 이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끌어올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도 없고 또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더 안전한 다른 대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사실 나사 내부에서도 스페이스X가 물론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인식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0: 나사를 주락펴락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시키려고 합니다.
0: 근데 블루 오리진에서 그 사고가 났으니까
1: 맞아요.
0: 더 걱정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다시 스페이스X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0: 지겠네요.
1: 없습니다.
0: 예, 네, 싫어도. 예.
1: 그렇죠. 뭐 나중에 가서 블루 오리진이 뭐 다시 뒤늦게 합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아르테미스 그리고 문 베이스는 네. 하나의 그 산업 생태계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블루 오리진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처음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전반적인 모든 그 문 베이스의 기초 인프라 이 산업적인 그치, 그치. 인프라를 네. 스페이스X가 자기 입맛에 맞게 꾸려나갈 거거든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생태계 독점의 문제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스타쉽의 이제 유인 달 착륙선의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이게 아직 뭐 안전한 수준인가요?
1: 사실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우리가 냉철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스타쉽 요즘에 계속 연습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로켓 그 커다란 두꺼운 로켓을 젓가락 집듯이 막 착륙도 시키고 너무 영화 같은 일들을 너무 멋지게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해상에다가 착륙시켜서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기울여서 이제 터뜨리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0: 네.
1: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와 좀 다른 종류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0: 아, 연료 문제가 있군요.
1: 네.
0: 어떤 걸 사용하나요?
1: 어떤 연료를 사용하냐면 네. 액체 메텐을 써요.
0: 메테인.
1: 네, 액체 네. 메테인을 사용합니다.
0: 네.
1: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로켓은 발사만 시키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효율, 에너지 효율만 생각하면 됐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중요한 탤런트 중에 하나가 로켓을 지상에 무사히 착륙시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나 많은 그름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로켓을 착륙시켜서 그대로 그름만 싹 닦아서 재활용시키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0: 아, 메테인을 쓰면 그게 해결되나요?
1: 근데 맞아요. 액체 메테인은 예. 그런 그름이 덜 생기다 보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런 전략을 써왔던 거예요.
0: 재활용을 할 수 있다.
1: 맞아요.
0: 네.
1: 근데 문제가 뭐냐?
0: 네.
1: 액체 메테인은 그 끓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0: 끓는 점이 낮으면
1: 상온에서 다 기체 상태인 거예요.
0: 예.
1: 근데 기존의 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휘발유 넣을 때도 보면 그냥 상온에서 충분히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로켓이 사용하던 연료는 네. 굳이 추가적인 냉각 장치가 없어도
0: 네.
1: 충분히 액체 상태로 보관할 수 있고 뭐 불필요한 장치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액체 메테인을 쓰게 되면 억지로 거의 마이너스 100도 가까이 냉각시키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0: 네.
1: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나 낮은 온도에서 진작에 다 끌어버리니까 우주에 가도 태양빛을 받으면 로켓 내부가 달궈지겠죠.
0: 아, 그러네.
1: 그러면 안에 액체로 존재하고 있던 그 메테인이
0: 네.
1: 조금씩 기체로 증발하겠죠.
0: 아. 그 관리하는 게 어렵구나.
1: 맞아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연료에 누출이 생깁니다.
0: 예예.
1: 그러면 애써 우리가 지구에서 챙겨갔던 그 많은 연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손실되는 일이 벌어지죠.
0: 중요한 문제네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스타쉽이 계획하고 있는 그 플랜을 보면 달까지 갈 때 어떻게 그래서 가려고

0: 하냐면
1: 네네.
0: 액체 메테인을 싣고 올라가서 한 번에 가지 않아요.
1: 네, 그럼요.
0: 대신에 잠깐 지구 저궤도에 정박을 시키고요.
1: 네.
0: 다시 또 추가 연료를 싣고 있는 다른 로켓이 두 번째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급유를 해줍니다.
1: 아.
0: 그래야 갈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필요한 연료를 한 번에 싣고 달까지 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가면
0: 네네.
1: 거기서 이제 탱커,
0: 네,
1: 탱커라고
0: 맞아요.
1: 하는 급유가 급유 로켓이
0: 네.
1: 가서 필요한 연료를 주고
0: 네.
1: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0: 네.
1: 또 거기까지 스톱하면은 또 탱커가 또 가고
0: 맞아요.
1: 그 몇 번 해요?
0: 그거를 거의 일곱 여덟 번까지 할 수도 있어요.
1: 탱커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그 공중에서 네. 안전하게 도킹을 절묘하게 해가지고 그 커다란
1: 그치.
0: 연료 탱크랑 그다음에 네. 그 로켓이랑 딱 주둥이를 맞대고
1: 아 그걸 십여 번 해야 될 수 있다고요?
0: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전하게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메테인은 온도에 되게 민감한 연료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럼 도킹하는 과정에서 연결부도 충분히 온도를 낮추어서
1: 네.
0: 계속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1: 네.
0: 혹시 연결부에서 또 뭔가 기체로 증발해가지고 연료가 또 누출되는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죠.
1: 아 이거 뭐 10년 안에 되겠나?
0: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3호 때부터 그런 스타쉽 우주선의 개발이 잘 된다면 이제 그거랑 잘 도킹이 가능한지 공중 급유의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런 문제가 있고
0: 네.
1: 그리고 스타쉽 그 달 착륙선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가 봐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0: 그게 사이즈가 지금 계획에 따르면 거의 50m 가까이 되거든요.
1: 아 진짜?
0: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1: 네.
0: 달에 착륙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달에 우리가 지금 지구처럼 네. 매끈매끈하게 네. 아스팔트 포장해놓은 착륙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 아니겠죠.
0: 그냥 예. 거친 돌멩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1: 네.
0: 다 달의 지면도 납작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을 거고.
1: 그나마 매끈한 데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나마 매끈한 데 찾아서 가는 거지만
1: 네.
0: 그럼에도
1: 그래도
0: 거기 누가 미리 가서 빗자루질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1: 예. 네. 아니죠.
0: 그러면은 그 약간 기울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막 흙 먼지가 날리는 그 혹독한
1: 예.
0: 달 환경에 과연 이 50m나 되는 거대한 로켓이
1: 네.
0: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또 그 거대한 로켓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1: 네.
0: 당연히 역추진 로켓을 쏘겠죠. 그러면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달 먼지가 주변에 흩날리게 될 거고
1: 그게 또 뭔가를 방해할
0: 맞아요.
1: 수 있군요.
0: 그런 게 또 예. 만약에 자칫해서
1: 예.
0: 로켓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구나. 스타쉽이 독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달 탐사에는 기술적 문제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 굉장히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하나 제가 한번 질문을 역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1: 네, 주시지요.
0: 달에
1: 네.
0: 만약에 제가 먼저 갔어요. 가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1: 그때 무섭다고 가기 싫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0: 아 이제 가정이니까.
1: 예, 일단 갔어요.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잡단 지식사전 깃발을 딱 거기 꽂고
1: 아 너무 좋다.
0: 여기는 잡지사국이다.
1: 잡지사국이다.
0: 네.
1: 와.
0: 그 약간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네이션처럼
1: 와, 예, 예,
0: 여기
1: 예.
0: 이제 우리 영토다
1: 예, 예.
0: 라고 깃발을 꽂았어요.
1: 예, 기분 좋네.
0: 그러면 영토의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1: 네.
0: 사실은 현존하는 국제법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1: 아, 그 기준이 네. 있을 것 같아.
0: 그 예. 이미 예. 아폴로 우주인들 달에 보내기 직전에
1: 네.
0: 이제 한창 그 즈음에
1: 네.
0: 미국이 주도해서 1967년에 국제 우주 조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조약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도 우주에 대해서 우주 공간 전체에 대해서 영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잡지사 깃발 꽂아도
0: 네.
1: 아무 소용이 없네요.
0: 네, 아무 의미 없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가서 그 미국이 미국 깃발 꽂은 거죠. 영토권 주장 아니다. 우린 그냥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다.
1: 예.
0: 라는 맥락에서 당연히
1: 네.
0: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그러면
1: 그러면
0: 과연 달에서 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1: 네.
0: 그치 그러면 다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겠네.
1: 아, 아니지 아니지.
0: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1: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
0: 그렇죠.
1: 정말 이제 강대국들이 이게 뭐 한 국가가 아니라 복수의 국가가 진출했을 때는 싸움 날 것 같은데요.
0: 예. 이게 이제 현실을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1967년도에 있었던 달 우주 조약 말고 이번에 또 아르테미스 미션을 진행하면서
1: 네.
0: 다시 한번 미국이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협정 내용을 보면 어떤 미묘한 개념이 등장하냐면 세이프 존.
1: 세이프 존?
0: 안전지대.
1: 거기 어디예요?
0: 안전 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1: 예.
0: 자, 일단

0: 우리가 여기에 발사장 세웠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실험실 세웠으니까, 니들은 여기에 너무 가까이 오지 마.
1: 그
0: 라고.
1: 바운더리는 역설적으로 영토처럼 되는
0: 그쵸.
1: 거죠.
0: 투명한 울타리를 거기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1: 발사장이 깃발 역할을 하는 거지.
0: 맞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1: 그러네.
0: 영유권과 뭐가 다르냐.
1: 이번에 아르테미스 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0: 네.
1: 개념이. 아, 약간 좀 냄새 나는데.
0: 영유권이랑 사실상 다를 게 없잖아요.
1: 이제 먼지님이 이렇게 원고에 던져주신 질문들이 흥미로운 게 많은데, 좀 빠르게 좀 읽어보면, 달에서 태어난 사람의 국적은 어떻게 할 것이며,
0: 네.
1: 달에서 채굴한 물과 산소는 누구의 것으로 해줄 것이며, 민간 기업이 달 자원을 팔수 있게 할 것이며, 아니면 어떤 나라의 기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뭐 그런 책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범죄가 일어나면 또 달에 사람들이 사는데
0: 맞아요.
1: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정해놔야겠네. 지금 먼지님이
0: 그쵸.
1: 달 탐사하지 말자는 건
0: 아,
1: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 오히려 달 개발을 하고 달 기지를 짓고 하는 것도 되게 멋진 미래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각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할 거라면 제대로 하자. 이런 준비와 고민을 미리미리 해놓자라는 이야기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르테미스 3호 프로젝트와 달 기지 건설 계획에 대해서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기.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우리나라 천문학계의 전설과도 같은 고 조경철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 장교로 복무했고 김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화랑 무공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조지 월러스틴 박사 역시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에서 복무 중이었고요.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은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서 대공포에 격추돼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6.25가 발발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용사들 중에는 이렇게 위대한 천문학자, 우주 비행사도 포함이 돼 있었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CBS
4: 경기도가 드릴게요.
5: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4: 당연히 드립니다.
6: 예술인 기회소득.
4: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경기도 예술인 기회.
4: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0: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만찬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만남은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국토공간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나 지역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그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하고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 항공을 품고 통합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권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토부는 항공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 양해각서가 나온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배들의 탈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한 이래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내측에 고립돼 있다가 지금까지 총 13척이 해협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정확히 절반이 무사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0여 척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해협에서 나온 한국 선박 13척 가운데 11척이 지난 22일 이후 약

0: 사흘 사이에 이동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인도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3개국과 방공망 수입을 협상 중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4도, 습도는 70%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미래를 바꿀 과학혁명,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강연은 나를 꿈꾸게 한 양자 컴퓨터, 최은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안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오늘 좀 긴장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특히 구글이나 IBM 같은 굵직한 그룹들이 요즘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마침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이 양자 컴퓨터의 핵심 원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신 세 분의 과학자분들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이 제 생각에 요즘 최고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훨씬 더 예전으로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재창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도 초창기 연구자 중 한 분이신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꽤 옛날이겠죠? 고등학교 때 처음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청소년용 과학 잡지의 특집 기사였는데요. 그때 저는 물리에 관심이 많던 꿈나무였고, 특히 이제 물리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옛날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도 양자 컴퓨터가 한 2, 30년 뒤에는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여전히 한 2, 30년 뒤에 이제 드디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사실 구체적인 양자 컴퓨터의 밑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호응은 해주지만 내심 사실 그게 되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그 성능이 증명되면서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의 밑그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그럼 양자 컴퓨터란 도대체 뭐고, 지금 얼마만큼 발전했으며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과제들이 남았으며, 특히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연구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떠들썩한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 그 중에서도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컴퓨터입니다. 이 양자 얽힘이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양자 얽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동전으로 양자 얽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상에서 두 개의 동전이 빙글빙글 손톱으로 탁 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어느 순간 탁 치면 이게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정해지겠죠. 그럼 이제 두 개의 동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탁탁 쳐서 앞면,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보시는 화면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동전 두 개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면 한 동전을 넘어뜨려서 앞면이 나오는 순간 다른 동전이 자기 혼자 넘어지면서 얘도 앞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도 바로 뒷면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이 현상은 두 개의 동전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용이 되는데요. 즉, 한쪽 동전의 상태를 알면 그 즉시 저 멀리 있는 다른 동전의 상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이 현상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고 그 일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 얽힘이야말로 양자 컴퓨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 양자 얽힘이 활약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물리에서는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전 컴퓨터에서 연산의 기본이 되는 단위는 비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트는 0 혹은 1의 값을 갖는데요. 저희가 이제 12개의 비트를 가진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2개의 비트가 처음에는 모두 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0을 가진 비트를 모두 1의 값으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트를 하나씩 바꿔줘야겠죠? 즉 하나의 비트를 바꾸는데 한 번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두 12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떨까요? 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비트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양자 비트 혹은 영어로 퀀텀 비트,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이 큐비트도 고전 비트처럼 0과 1의 상태가 존재하고 0이면서 동시에 1인, 아까 약간 들었죠? 그런 상태도 존재하지만 그건 오늘은 좀 제껴두고 0과 1의 상태가 있는데 앞서 말한 예처럼 12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지금 현재 0 상태에 있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2개의 큐비트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12개의 큐비트의 값을 모두 1로 바꾸려면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충분합니다. 뭐 사실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 양자 얽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핵심이고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연산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전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엄청 무한한 시간이 걸리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양자 컴퓨터 혹은 양자 기술의 성공은 사실 양자 얽힘 상태를 얼마나 잘 만들고 잘 이용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현재 양자 컴퓨터는 구글이나 IBM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온, 중성원자, 광자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양자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두 최대한 100개 내외 아니면 많으면 2, 300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특정 계산에서 양자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 단계이지만 금융이나 기후 예측처럼 많은 변수를 가진 복잡한 계산에 쓰기 위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양자 컴퓨터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여드린 이제 어느 정도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표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사나 논문을 접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이미 양자 컴퓨터 다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제는 뭐 성능 좀 높이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들이 최종 모습으로 굳어질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최초의 컴퓨터가 어떤 형식이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컴퓨터는 초창기에 반도체가 아닌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과는 사실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현재 양자 컴퓨터도 바로 이 진공관 컴퓨터와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플랫폼보다 더 좋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가 풀어야 하는 과제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확장성, 즉 얼마나 많은 큐비트를 모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제어 능력, 이 많은 큐비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오류 없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대표적인 플랫폼들은 뭐 약간씩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한 수십

이게 적으면 서너 번, 많으면 수십 번 정도 연산을 하면 이제 에러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도 상당히 재밌고 신기한 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확장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시스템은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자에 주목한 이유는 분자들이 서로 미치는 힘, 상호작용이죠. 이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분자는 상호작용이 다른 시스템보다 크고 또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제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또 이 상호작용이 당기게 할 수도 있고 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유도를 이용해서 수많은 분자 큐비트를 모으고 또 이들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이제 제 꿈입니다. 물론 이미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주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현재 성능을 그대로 비교하면 당연히 아직 떨어지죠, 성능이. 그래서 이렇게 제 연구를 발표할 때 그래서 큐비트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사실 가장 맥떨어집니다. 제가 만드는 시스템이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최종 승자가 될까요? 라는 질문도 사실 모르죠. 지금 당장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의 시스템들이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한 우리는 눈앞의 성과만 주목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희열도 느낄 수 있겠죠. 과학기술은 언제나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양자역학 자체도 1920년대에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쯤에 양자역학이 실제로 증명이 되고 첫 번째 양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뭐 레이저, GPS, 반도체 등 굵직굵직한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현재 아주 널리 쓰이고 있죠. 이론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 그리고 양자역학의 실증으로부터 한 50여 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학문뿐만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학문은 사실 손에 꼽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제2의 양자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양자 컴퓨터가 있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양자 컴퓨터를 제 손으로 어쩌면 실현시킬 수 있는 순간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뭐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양자역학 자체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바꿀 과학혁명,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첫 번째 강연, 최은미 교수의 나를 꿈꾸게 한 양자컴퓨터였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제이 가일스 밴드가 부른 컴백,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은 양자 물리학의 철학적 특별함이고요. HY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 센터장이자 한양대 철학과 인공지능학과 교수인 이상욱 씨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고 계신가요?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또 죽어있기도 한 이 중첩상태라는 사고실험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몽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상을 실제 기술로 발전시키기까지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뒤흔들어 놓을 양자에 관한 이야기, 이상욱 씨가 들려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과학철학자 이상욱입니다. 제가 제목을 양자 물리학의 특별함, 철학적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철학적 안 붙여도 정말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한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과학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서 볼 때 사실은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공하고 불문학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과학 이론의 대표적인 거는 뉴턴 역학일 것 같아요. 그 힘, 질량, 가속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규칙은 F=ma라는 뉴턴 법칙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세상에 어떤 특정한 그 속성들이 존재하고 질량 아니면 힘, 가속도 그 속성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고 그걸 법칙이라고 하죠. 그 규칙성에 의해서 아, 이런 상태로 준비가 된 물리계는 이런 결과를 볼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 힘으로 물체를 밀면 그러면 그 물체가 이 정도 가속도를 가질 거다. 이런 예측력이 있는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 얘가 왜 가속도가 이만큼이야? 아, 그거는 이 물체 질량이 이만큼이고 힘이 이만큼이어서 그런 가속도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과 예측을 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의 틀 이걸 과학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설명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어요. 과학이론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나 예측을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설명을 할 때 정말로 물체마다 질량이라는 걸 갖는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라는 걸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걸 거기 가하고 그리고 가속도라는 거를 이 물체가 정말 경험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학이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이론 중에서도 토이 모델, 장난감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상론, 피노미놀러지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려는 대상계가 너무나 복잡할 때 그 대상계 전체의 실제적인 속성들을 다 담아내서 물리학으로 이론화시키는 건 너무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그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일부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실제랑 정확히 맞는다고. 근데 그 원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난감처럼 간단하게 만든 모형들 혹은 아예 그런 것도 포기하고 그냥 예측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면 그 수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만 잘할 수 있게 그렇게만 만든 모형 이론을 현상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회과학에도 있고 뭐 생물과학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정말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속성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느냐 아니면 그 예측 결과만을 잘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론들이 과학이론이 과학철학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적어도 우리가 근본 과학이론이라고 생각하는 basic 혹은 fundamental scientific theory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론이다 근본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과학이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그게 예측하고 설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론에서 가정하는 여러 개 개념들이 실제에 대응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생각인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양자 물리학으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알만한 상당히 유명한 물리학자들 뭐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이지만 막스 플랑크라는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도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이유가 양자 물리학이 틀려서가 아니라 양자 물리학은 정확해요. 예측 능력. 근데 양자 물리학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실제하고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사실은 깔끔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양자 물리학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두 개만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중첩이라는 겁니다. 중첩이란 말은 이렇게 걸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들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이렇게 고양이 수준의 그런 거시적 대상을 중첩 상태에 놓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이해예요. 정말로 이런 기계나 이런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절대는 말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 그림에서처럼 이 고양이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살아있는 상태하고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 상태, 즉 걸쳐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걸쳐있는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고양이를 보게 되면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걸 관측하기 전에는 죽어있다, 살아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동전을 위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보지 않고 딱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저도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는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확률을 2분의 1씩 주잖아요. 이게 앞면일 확률 2분의 1이고 뒷면일 확률 2분의 1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확률은 고전적 확률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 가능한 상태 중에서 사실은 그 대상계는 하나에 분명히 가 있는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그노런스 하다는 건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 확률을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고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양자역학의 확률은 그런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대충 얘기해서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법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걸쳐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게 실험적으로 다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피어런스라고 서로 간섭한다고 하는데 즉 고양이의 죽어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가 어느 한쪽에 딱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정보만을 모를 뿐이 아니라 진짜로 걸쳐있어서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양자역학이 예측 능력이나 설명 능력에선 너무나 탁월한데 실제로 양자역학에 걸쳐 있음 이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답들이 있지만 실제로 아주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게 아까도 많이 나온 얽힘과 관련된 거예요. 이 중첩 현상, 즉 이렇게 걸쳐있는 현상이 어떤 경우에도 지속이 될 수 있냐면 이 걸쳐있는 이 상태의 부분들을 서로 따로 떼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뜨려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되게 어려워요. 지금까지 실제로 한 거는 한 1미터? 몇 미터 수준에서 그거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도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을 볼 때는 얘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 서로 그 중첩의 상태에서 얽혀 있었는데 하나를 지구에 두고 하나를 안드로메다로 보낸 다음에 역시 고양이를 사용하겠지만 고양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고양이가 서로 얽혀있는 상태에 있다고 쳐죠. 어떻게 얽혀있냐면 얘가 살아있으면 얘는 죽어있어요. 거꾸로 얘가 살아있으면 얘가 죽어있어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고양이 A가 살아있고 고양이 B가 죽어있거나 고양이 A가 죽어있고 고양이 B가 살아있거나 이 두 상태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얽힌 거잖아요. 고양이 A 상태랑 B 상태가 고양이 B를 안드로메다로 보내요. 그 다음에 고양이 A를 제가 관측을 했더니 얘가 살아있어요. 그럼 그 순간 안드로메다에 있는 빛의 속도로 가도 한참 걸리는 고양이 B는 죽은 상태가 돼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중첩에 있다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잘 안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드로메다까지는 못 보내지만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실험을 하면 실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는데 이거 스푸키 액션이라고 했죠. 굉장히 괴기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어떤 인과적 영향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테크니컬하게는 인과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뭐냐면 제가 그 여기 있는 고양이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고 해서 그 뚜껑 연 게 즉각적으로 뭔가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고양이 위에 뚜껑을 연 거에 영향을 끼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측정을 하면 그 측정 결과가 저쪽에 금방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니까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은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단계까지만 보면 뭐냐면 양자역학이 굉장히 예측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기로가 있죠. 한 가지 기로는 뭐냐면 그래? 뭐 물리학 이론이라는 건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 없어. 계산 잘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되고 양자역학이 되게 유용하니까 지금 상태로도 되게 좋아.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사실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어차피 양자역학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잘 쓰고 뭐 로켓도 만들고 다 여러 가지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런 태도가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주류적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수업을 들을 때 슈레딩거 고양이가 그래서 결국은 측정 전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드리면 교수님이 야단치셨거든요. 그런 거는 철학과 가서나 물어보고 쓸데없이 그냥 계산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적인 문제나 아니면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온 중첩이라든가 얽힘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뭔가 따져드리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걸 좀 억누르는 분위기였고 그게 바뀐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그 바뀐 덕분에 이제 양자 정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지금 이제 굉장히 융성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태도 말고 아인슈타인이 취한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양자역학이 분명히 틀리진 않았다. 코렉트하다. 분명히 예측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준다. 그리고 설명해준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왜? 우리가 만족스러운 인과적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서 여기서 한 측정이 얽혀있는 다른 개의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물리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더 좋은 물리학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방법은 이제 히든 베리어블 세오리라고 해서 뭔가 변수가 추가로 더 있어서 그 추가 변수가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했고 만약에 그런 숨은 변수가 있으면 벨 부등식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실험 현상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아인슈타인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현대 물리학이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유일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미처 예상 못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고 있고 적어도 그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와 무관하게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굉장히 훌륭한 양자 정범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과학 이론이라는 것의 핵심은 어떤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 이게 다야 라고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이론을 얻었어. 그렇지만 이것의 한계는 뭘까?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 이게 아직까지 해명 못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해서 더 좋은 과학 이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학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양자 정범 물리학이 이런 과학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런 과학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미래를 바꿀 과학혁명, 양자정보과학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최은미 교수의 나를 꿈꾸게 한 양자컴퓨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양자물리학의 철학적 특별함을 이상욱 교수가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기하가 부른 부럽지가 않어, 들국화가 부른 그것만이 내 세상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베니 굿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캐롤 루돌프 사슴코 보내드리면서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불을 붙인 반도체 투자 심리에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탈환하며 급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2% 오른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5.29%, SK하이닉스 13.06%씩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밀어올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그 이후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한국인 선장이 사망하고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해가 진 뒤에도 항공기 4대와 조명탄을 이용해 광범위 야간 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오후 울산 해경 상황실을 찾아 사고 수습과 구조 현황을 듣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민관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으로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이같이 잠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된 사망자보다 하루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베네수엘라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를 통해 베네수엘라 언어인 스페인어로 병기해 이같이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피해 수습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 그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해 한때 일부 노선만 운영되는 등 난항을 겪었던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누적 탑승객이 40만 2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뚜렷한 이용 증가세를 기록 중이라며 이는 서울숲에서 진행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인도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3개국과 방공망 수입을 협상 중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국방부는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업체와 계약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패트리엇을 보완할 방공 시스템으로 단일 업체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2.8도, 습도는 71%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3: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

비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나 있길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유한나 선교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복균입니다.
1: 우리가 거룩한 소명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선교 현장에 또 누군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하는데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이 선교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다고 하십니다.
3: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과테말라 유안나 선교사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멀리서 오셨어요?
2: 네.
1: 과테말라.
2: 멀죠.
1: 네. 오늘 이제 남편 선교사님과 세 자녀 다 같이 오셨죠?
2: 네, 맞습니다.
1: 세 자녀가 누구예요?
2: 네,
1: 이름이?
2: 다혜, 다윗, 다니엘입니다.
1: 아, 다짜 돌림이네요.
2: 네.
1: 왜 큰애만 다혜?
2: 아, 네. 네. 제가 임신했을 때 경험한 네. 하나님을 아이들의 네. 이름에 붙이다 보니까 다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1: 아, 그러셨군요.
2: 네, 다혜라고 지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2: 네네네.
1: 이번엔 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2: 저희 첫째 다혜랑 다윗이 네. 매년 검사를 받아야 돼서
1: 네.
2: 병원에서 검사 겸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겸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얼마나 네. 저희가 뭐 자세한 얘기를 또 이제 들어보겠지만
2: 네.
1: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을까 현지에서.
2: 네네.
1: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과테말라에서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2: 저희가 있는 곳은 과테말라 산타마리아 까오케라는 지역인데요.
1: 네네.
2: 그곳은 인디오 마을이고 약간 폐쇄적인 곳이에요.
1: 네.
2: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렵고
1: 네.
2: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많아서요.
1: 네.
2: 기아대책 결연아동 프로젝트를
1: 네.
2: 그곳에서 진행하면서
1: 네.
2: 방과후 교실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 네.
2: 또 가정신방이나 또 재난 상황이 있으면 이재민 도끼
1: 네네네.
2: 같은 네,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뭐 결혼을 해서 돌볼 네. 아이들이 한 대략 어느 정도?
2: 250명
1: 정도. 250명을 돌보고 계시군요.
2: 네.
1: 어때요? 언제 처음 과테말라를 가시게 된 거예요?
2: 저희는 2015년도에
1: 네.
2: 과테말라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1: 많은 나라가 있는데
2: 네.
1: 과테말라로 가시게 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2: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1: 네. 네.
2: 이제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과테말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1: 예.
2: 그때 당시에는 과테말라에 대한 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1: 네.
2: 오히려 저희 남편과 제가 선교 준비할 때
1: 네.
2: 그 북아프리카랑 이슬람권 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제가 있었고
1: 네네.
2: 또 한번 제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기 아수르와 애굽에서 애굽이 세계의 복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1: 네.
2: 그걸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손꼽히는 국가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0: 그곳이 세계 복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남편과 저는 이슬람 국가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응답이 없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그때 국가 지정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에 선교사 합숙 훈련에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든 간다고 하면서 왜꼭한 군데는 빼놓고 기도하냐. 근데 거기가 과테말라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이 이미 선교센터도 잘 지어놓으셨고 또 사역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넓은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꼭 굳이 가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기를 네가 보기 어떠하든 간에 예수 이름이 필요한 곳은 선교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과테말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근데 저희 남편도 그때 선배 선교사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기도응답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오라고 하는 곳이 부르심이 있는 곳이지 어떤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럼 과테말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하고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과테말라로 저희가 이제 모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과테말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과테말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1: 어디 여행지나
0: 네.
1: 아주 아름다운 여행지를 저는 이제 유튜브나 어디 이제 짧은 쇼폼으로 볼 때, 와, 여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갖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은 일단 치안이 위험하고
0: 그쵸.
1: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살면서 영원히 가지 않아야 될 나라 리스트에 다 올라있는 나라, 이제 나라들이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일이 없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보통은 이제 갖게 되는데 지금 저희랑 정반대로 그런 여행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슬람 문화권 사실 다 위험한 곳인데 과테말라도 저희가 이제 치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이렇게 비전을 품으면서 막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봐서 보통 부모님이 가 계시고 그 현지가 어떤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또 위험성도 알고 그럼 오지 마 여기 안 돼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아빠 거기 이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런 마음이 전 정말 궁금해요.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0: 근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큰것 같아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위험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은 너무 아름다울 거라는 그 기대. 원석을 발견하는 느낌. 보석상에서 보석을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원석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1: 관점이 다르네요.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국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누군가가 보라고 막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품으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실 것이며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우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막 지금 눈이 초록초록 빛나듯이 비전을 가지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그런 관점이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럼 아이들이 그 당시 굉장히 어렸었겠네요? 처음 가실 때?
0: 저희 다혜는 만 6살이었고,
1: 아유.
0: 다윗은 만 2살. 그리고 막내는 10개월 때 기저귀 타고 갔어요.
1: 와, 손 많이 갈 텐데 아이들 자녀 3명 데려가면 막저 같아도 걱정이 더 많았을 거. 하나님이 바꾸실 역사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2: 현실이
1: 현실 아이 아들 그럼 얘들 유치원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하고
2: 그러니까.
1: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 현실과 이상이.
0: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갔던 것 같아요. 그곳에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그곳에도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뭐 여기나 거기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선교에 미쳐 있으니까 사실 그런 생활의 걱정 많이 안 했던 것
1: 그건
0: 같아요.
1: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군요.
2: 아니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스페인어를

0: 전혀 안 배우고 가셨어요. 네. 원래 좀 이렇게 좀 대책 없이. 그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1: 네. 아,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완벽주의 성향. 아, 예. 대학생 때는 30분 단위로 생활 계획표를 아예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정도로 되게 완벽주의적이고 또 되게 계획을 네네. 많이 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엄청 또 열정은 정말 불타오르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과테말라 도착하자마자 언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글 없는 책 전도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스페인어 버전을 달달 외워서 네. 네, 골목골목마다 다니엘 들쳐업고 네. 또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0: 이 안 되는데 전도를 해요?
1: 네. 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은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 할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2: 거죠. 그렇지, 어쩔 수 없지.
1: 네, 뭐. 못 알아들으니까.
2: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1: 뭐. 네, 그냥 제가 할 얘기만 달달달 네. 외워서 일단 전도를 하러 다니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네. 하루는 저희 센터에 잘 오는 아이인데 어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집에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약간 엄마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지 밥벌이 하러 갔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좀 많이 화가 났는데 말을 네. 못하니까 못 싸우고 일단은 그냥 나왔어요. 네. 그냥 나왔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마을을 돌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마을을 돌고 있는데 딱 만난 거예요. 예, 예. 예, 잡았다, 요놈. 이러면서 네. 딱 만났는데, 너 지금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예. 남자랑 같이 살고 있대요. 15살짜리 아이인데. 예. 그래서 너 왜 남자랑 사냐? 그랬더니, 뭐, 다 좋대요. 다 좋고, 남자친구도 잘 해주고, 뭐,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새침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외로움을 터치하라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너 그동안 많이 외로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주저앉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인 즉 엄마는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아침에 6시에 일을 하러 가면 밤 8시 온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동생 3살짜리 아이를 집에서 혼자 키워야 됐고 너무 외롭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유일하게 센터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남자 사는 거는 어떤 성적 쾌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외로움의 어떤 탈출구? 삶의 탈출구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집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제 안에 되게 많은 감정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고 나 정말 프로젝트 잘 진행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보면서 맨날 어깨 뽕은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 기획자였을 뿐이구나. 나 정말 되게 엉터리 선교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제 열정에 얼음물을 끼얹으신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정말 엉터리 선교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이들이 이제 아프고 그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말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네. 그걸 통해서 엉터리 선교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선교사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0: 예.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성 문제가 좀 심각하죠?
1: 네, 엄청 심각하고요. 예. 만 15세 미만 아이들이 임신, 출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0: 많아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인디오 마을의 폐쇄적인 예.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마을 안에서 가족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삼촌이랑 결혼하는 아이, 삼촌의 아이를 갖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새아버지 아이를 갖는 아이. 이렇게 미성년자들은 거의 가족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참 하실 일이 아이고 참 어려운 동네 하실 일이 많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성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시고
1: 네네네.
0: 예 이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다 좀 깨끗이 치료하셔야 될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1: 네네.
0: 우리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들 모실 때마다 늘 축복받는 얘기만 듣고 싶은데
1: 네.
0: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전 들으면서도 마음이 어렵거든요.
1: 네네.
0: 오늘은 지금 건강하게 새 자녀가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0: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1: 아 저희 다혜는 네. 2015년 9월에 저희가 과테말라에 갔으니까요. 네. 1월에 입학하니까 한 3, 4개월 정도 저희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근데
1: 다윗 같은 경우에는
0: 다윗이 둘째?
1: 네, 예. 둘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흙하고 네. 놀고 장난감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0: 네.
1: 노래 부르고 뭐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배우고 또 가서 재밌는 뭐 놀이도 하고 할 겸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먼저 이 아이는 그냥 보내야겠다.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유치원을 보냈죠.
0: 네.
1: 그래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제가 말을 못해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의 선생님들께 다윗을 데리러 갈 때 다윗 오늘 잘 지냈냐? 그럼 잘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적응 잘하고 있냐? 그러면 적응 또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0: 네.
1: 아이가 막 콧물이 막 얼굴에 범벅이 됐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집에 오고 한국 같으면 다 씻겨서 보내거든요. 근데 하고 기저귀도 그냥 배변이 되어서 부풀은 상태로 그냥 집에 오고 그래서 아 한국과 과테말라의 이런 유치원의 개념이 조금 다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어봐도 유치원에서는 또 계속 괜찮다고 하고 근데 아이가 갈수록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0: 네.
1: 왜냐면 거기에 있는 과테말라 다른 현지인들과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게 극도로 거부하고 스페인어 들을 때마다 짜증을 많이 내고 또 단기 선교팀이 와서 다이사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저는 다윗이 자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0: 네.
1: 아이가 갈수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2018년도에 이 아이를 좀 검사를 받으러 가봐야겠다 하고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1: 검사실 처음에 이제 상담실을 갔는데 그 상담 선생님께서 다윗이 과테말라에서 온다고 하니까
0: 네.
1: 다윗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조금 배우셨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자마자 다윗이가 입을 막 틀어막고 막 기름 하면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되게 거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계속 검사를 하는데 일단 뇌전증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만 5세였는데 만 2.5세 정도의 지능 수준에 IQ 48에서 50 정도 된다.
0: 예.
1: 그때는 배변 훈련이 잘 안 됐고 숟가락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예. 잘 되지 않았고 그때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발달은 어려울 거고 퇴행되지 않게만 그것이 가장 큰 치료의 목표다라고
0: 네.
1: 이제 말씀하셨고 소아신경과에서는 이제 계속 발작이 있으니까 이 발작에 대한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약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0: 네.
1: 말씀을 하셨죠.
0: 보통 이제 그 정도 상황이면
1: 네.
0: 뭐 선교 제 표현대로 좀 거치게면 선교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다 접고
2: 맞죠.
0: 예, 일단 네. 한국에 와서 아예 네네. 치료하고.
1: 네네네.
0: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는 정말 한국에 나오고 싶었어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상황을
0: 예.
1: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0: 예.
1: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와야겠다.
0: 예.
1: 하고, 과테말라 가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있을 테니,
0: 예.
1: 저보고 한 달 후에, 들어오라고
0: 네.
1: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과테말라를 다 정리할 마음으로
0: 예.
1: 이제 들어갔죠, 과테말라.
0: 예.
1: 근데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 있어야겠대요.
0: 왜요?
1: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0: 에,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보내셨으니 다윗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를 한 거죠. 부모인데. 그래서 너무 화가 순간 이 단전에서부터 막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을 위해 한국으로 가야겠다. 당신 혼자 그러면 사역하시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지치셨는지 그러면 아이 데리고 한국에 2년 갔다가 오라고 사역은 혼자 하고 있을 테니 하라고. 근데 또 기도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었죠.
1: 아니 근데 과테말라 어린이 집에서도
0: 네.
1: 다윗의 상황을 몰랐어요. 좀
0: 제가 그 병원에 갔다 오고 길을 걷는데 그곳에 일하시던 선생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께 어린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다윗 병원 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윗이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유치원에서 자기 반으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대요.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5시간 동안 유치원에 있는데 항상 놀이터나 어디 밖에를 배회했지.
1: 혼자?
0: 네, 혼자.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그랬고 얼굴에 코범벅이 돼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1: 그지.
0: 그 사실 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종이에라도 써서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과테말라의 모든 것들이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제
0: 그때
1: 표현으로
0: 당시에.
1: 정님이 똑 떨어지시죠.
0: 네. 네, 그랬죠.
1: 화도 나시고,
0: 네, 너무 화가
1: 예, 여기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0: 났었어요.
1: 테고,
0: 네.
1: 남편분은 계속 있겠다고 하고,
0: 네.
1: 매일 싸우셨겠어요.
0: 네, 뭐 세계 3차 대전이 저희 집 안에서
1: 그래서
0: 있었다라고
1: 누가
0: 보시면 될
1: 이겼어요?
0: 것 같아요.
1: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0: 네, 저는 이제 남편은 꿈쩍도 안할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움직일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여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테말라에 있는 것이 믿음인가요? 한국에 가는 것이 믿음인가요? 이제 맨날 이렇게 철없는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에, 장마치 곳을 찾아서 먼저 가고 불과
1: 불가호로
0: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음 협찬으로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에서 똑 또두둑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대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숙 에세이 집 바람바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5: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제목으로

0: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고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시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로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시며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 그분의 마음에 꼭 맞는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인류가 번성하면서 세상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인류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단절과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죄악의 시대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주목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노아를 성경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무결점의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뜻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치수와 방법까지 일일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재료를 구하고 거대한 배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적인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거는 철저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어 올렸던 노아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묵묵히 방주를 짓던 노아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선을 두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0: 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을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장, 몇 장일까요? 예, 지금 눈치껏 오늘 16장을 하잖아요. 예. 16장이 은혜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바울사도가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자매, 베베, 예. 아마 이 로마서를 전달한 분 같아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바울사도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베네도, 그리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그리고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스다구, 그리고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버시, 그리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바울사도가 로마서 매우 중요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이게 그냥 쓴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감격, 기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열거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나는 이분들 덕분에 여기 있다. 이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도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올 때 혼자 오지 마라.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도 같이 와라. 네. 내 곁에 지금 있는데도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사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님만 있으면 나는 돼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던 중에 풍랑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이 풍랑 속에서 막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바울사도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바울사도 곁에는 이렇게 주님이, 때로는 천사들이, 때로는 주의 사자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사도가 가장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증표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 내 곁에 당신을 주셨군요. 내 곁에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군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선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산조인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당신에게 위로요 기쁨이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위로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공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6장에서 제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마지막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 내 어머니가 이분이야.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사도 곁에는 든든한 위로자들이 많았지만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 저도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천국 가셨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말고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게는 힘이었고 그분들이 제 손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루퍼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내게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사도 같이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게도 그런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퍼의 어머니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라고 쓴 이유는 이것이 원전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5장과 로마서 16장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루퍼 그리고 그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말한 루퍼의 어머니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그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유월절에는 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때는 이 예루살렘 순례를 많이 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그도 구레네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에 살고 있던 유대교인,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 순례를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 순례를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서 들여다봤더니 거기 예수인지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 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모두에게 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 군인이 지금 빨리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쓰러지고 못 가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쓰러지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약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지난밤에 한 잠도 못 주무셨어요.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신 예수님의 몸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건장한 젊은이를 군인이 발견하고 쿡 찍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강제 징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려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어요. 그래도 건장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짊어지고 가서 그냥 확 재수없어 그러고 돌아왔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 거두시기까지의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으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인들이니까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교인들이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그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사도가 고마워하는 사람,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럴 때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사도는 바로 이 루퍼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처럼 고마웠던 거예요. 내 어머니 같은 사람, 바울사도에게 어머니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바울사도는 어머니 같은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여럿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바울사도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람.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반드시 언급해야만 했던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얼마나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어머니라고 말했다면 바울사도에게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각자의 상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 상상이, 아, 이렇게 고맙게 해줬고 저렇게 위로해줬고 또 놀라운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손잡아주었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사도는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용기 있게 가던,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던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사도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루포와 그 어머니, 바울사도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니라고 지칭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 결국 그 남편, 또 루포의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강제로 재수없게 걸려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마지못해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헌금하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헌금하면 여러분 그곳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와 또 아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 또 디모데보다는 뭐 더 강한 아들 같은 느낌을 주진 않지만 디도 같은 사람도.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야,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사도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디모데,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여행하는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로 이 바울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졌고 마치 아버지를 모시듯 옆에서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로서는 젊은 네가 나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과정, 그렇게 불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됐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됐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 그 옆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요한이 그래도 다시 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 손짓은 못하잖아요. 아마 턱끝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을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면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면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 아래서 가족. 그래서 아들처럼 딸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의도하지 않았던 좋은 일에 끼어들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는 바울 사도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내 어머니다. 정말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0: 내 자녀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울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 같은 놀라운 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2026년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한번 쏟아줘 볼까? 난 누구에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격려를 해볼까?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좋은 관계들 만들어 가십시오. 저를 위해서 31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하고 만난 지 오래 안 됐어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눈빛을 제게 전해주신 성도 여러분, 제 가슴속에 담긴 그것을 저는 평생 안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고 따뜻한 관계로 서로에게 기도의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위로의 따뜻한 눈빛을 주면서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강한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정말 단단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휘청거렸다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에서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요.

트로워시 펄스 12의 써니가 부른 다시 일어나 오늘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드린 곡이었는데 와 가창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런 말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일으키시는 손을 붙잡는 일이겠죠. 오늘은 6.25 또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철저하게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회복 탄력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다시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네, 찬양으로 좀 새 힘을 얻으셨나요? 새 힘 얻으리 예람워십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다시 시작. 상큼한 목소리 김에스터 그리고 다원이 함께한 다시 시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CCN 캠프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마련되는 지난주 시끌벅적 웃다가 실은 원래 코너 제목은 CCM 새 음반, CCM 새 앨범이었지만 이제는 CCM 공부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시작할게요.

0: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CCM 공부방. 자,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자, 주쌤, 김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에헴.
0: 아니, 갑자기 서당 훈장님처럼. 네, 우리 김쌤.
2: 네.
0: 김명범님, 잘 지내셨나요?
2: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네. 우리 주쌤은 어떠셨어요?
1: 잘 지냈는데요. 지금 원래 제목을 지금 처음 들었네요.

0: 한반 이런 게 있었다는 걸.
1: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고 지난 시간에 어쩌다 보니 CCM 공방에서 네. CCM 공부방으로 살짝 그 뭐 아류가 되긴 했지만 두 분 또 네. 워낙 CCM 공방 오래 하셨으니까요. 네. 네. 공방 이야기 좀 살짝 해 주실래요? 공방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0: 2015년경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10년 좀 넘었고요. 원래는 팟캐스트에서 계속 하다가 우리 김쌤님이랑 저랑 같이 2020년? 21년 정도부터 이제 너튜브로 옮겨서 그쪽에서 지금 쭉 하고 있고 지금은 주로 신곡 소개하고 신곡 가지고 같이 투표하고 어워즈도 하고 그런 것들 계속 열심히 하고
2: 거의 있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시스템이죠. 지금 네. 한국에서 CCM을 소개한 사실 가요계도 그런 게 잘 없을 텐데요. 매주 매주 발매되는 곡들만 가지고 신곡으로 10곡씩 토요일 밤에 방송하고 있고요. 또 매월 첫째 주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투표해서 그걸로 또 10곡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워즈까지 해서 그렇게 여섯 네. 바퀴를 돌았어요.
1: 제가 네. 아까 살짝 먼저 네. 여쭤봤잖아요. CCM이 일주일에 네네. 혹은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발표되나요? 일반 가요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네네네. CCM은 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서
2: 많죠.
1: 깜짝 놀랐어요.
2: 못해도 최소한 30곡 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앨범으로 하면 30개, 근데 이제 한 90%가 싱글.
1: 요즘에는 싱글로
2: 그렇죠. 많이 한 곡씩 많이 나오고 네. 이제 몇 개는 한 두세 곡, 네 곡 있는 이제 EP 그리고 아주 간간이 정규 앨범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30곡이 아니라 최소한 50곡, 70곡 이렇게 될 거고요.
1: 매주 그 곡을 다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지금. 제가 그걸 다 듣고 토요일 밤에 이제 그 10곡만 선정을 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CCM 시장에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하고 네. 또 새로운 곡들을 들고 나오니까 네. 그 10곡 중에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계속 이렇게 처음 소개하는 분들 네. 이름을 계속 올리게 돼요. 그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그 중에서 일주일에 저희가 지금 한두 곡 정도를 CCM 캠프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앞으로의 네. 마음은 조금 더 많은 곡들을 네. 이 시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약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1: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누가 먼저 곡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우리 김쌤이 제가 과목을 정해드렸거든요. 지리쌤.
1: 네. 아 어쩌다가.
0: 약간 지리하시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좀 상큼하게 정말 먼저 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1: 두 분 친하셔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도 뭐 네. 두 분이 너무 친하십니다.
2: 네. 지금도 네. 손잡고 있습니다.
0: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올해 4월에 발표한 곡입니다. 권동준님의 전부 드리리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정도윤이라는 분이 만드셨고 권동준 씨가 노래한 곡인데요.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를 들으시면 주요 부분들에 잘 듣지 못했던 그런 느낌의 화성들과 멜로디 진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와 노래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빌드업을 잘 하셔서 편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보면 좀 탁월한 아니 귀에 딱 꽂히는 남자 보컬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권동준 씨 노래를 딱 듣고 가슴을 쿵 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1: 네.
0: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시고 후반부에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그 파페라 보컬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제가 한 5살 이후로 잘 안 우는데 아, 노래 듣다가 좀 울었어요.
2: 갱년기세요.
1: 파페라면 혹시 성악이나 이쪽으로 관련된 공부를 하신?
0: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일반 그냥 가요 케이팝 스타일의 보컬인데 워낙에 이 음성이 좀 부드럽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고 아마 들어보시면 느낌들은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노래 잘하는 멋진 보컬의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고 네. 같이 한번 들어보.

0: 보고 싶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권동준 전부 드리리 오늘 주창훈 주쌤께서 정말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곡을 우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권동준 전부 드리리. 말씀하셨던 그 파페라 같다는 그 부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이 노래를 옆에서 열창을 해주신 우리 김쌤 때문에 저도 왠지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번 듣고 이렇게 어떻게 따라 부르세요?
1: 저희 굉장히 많이 들었고
2: 여러 번 들었어요.
0: 죄송합니다.
2: 제가 토요일날 방송하기 전까지 선곡을 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곡들은 최

0: 그래서 몇 번씩을 듣게 되니까요.
1: 아,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셔서 이렇게 가수분들은 원래 이렇게 한두 번만 들어도 다 부르시는구나 싶을
0: 아, 물론
1: 정도로.
0: 제가 좀 탁월하긴 하죠.
1: 네. 아,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우리 레인보우에 우리 김쌤 들어와 계시고요. 또 주쌤도 같이 레인보우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혹시 하시면은 바로바로 레인보우로 답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음원이 아직 등록 안 됐나 봐요라고 하시니까 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답을
0: 네.
1: 김쌤께서 직접
0: 탁월한
1: 해주셨어요.
0: 답변이었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김쌤이 막내세요. 자, 그리고
0: 귀염이에요.
1: 네네. 주쌤께서 오늘 너무 좋은 곡을 진짜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0: 네.
1: 노래 너무 잘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도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하셨잖아요.
0: 네.
1: CCM 앨범 중에서 또 뮤직비디오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2: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고요. 아직은 근데 상대적으로 그냥 글씨만 나오는 리릭비디오나 아예 뮤비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1: 아, 글씨만 나오는 그 우리가 화면이나 이렇게 해서 좋은 그 뭔가 기독교 컨텐츠 그런 느낌으로.
2: 네. 근데 또 공들여서 만든 팀이나 개인 아티스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여기서 방송에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한번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있는 곡들도 많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또 남아있는 곡들은 또 이렇게 음원으로만 들을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될 때가 있거든요.
0: 각인이 되죠, 딱 영상이. 네. 요곡 영상이 있습니다.
1: 아,
0: 뮤비
1: 그러시군요.
0: 찾아보시면.
1: 찾아보시면 요즘엔 또 들어보실 수 있고,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
0: 네.
1: 네. 자, 이제 전부 드리리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 또두 번째 곡은 우리 김쌤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0: 그 상반기에 만났던 신인들 중에
1: 네.
0: 여성 보컬 중에 개인적으로 약간 탑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을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1: 오늘은 뭐 가창력으로 칭찬받는 두
0: 그쵸?
1: 분이시군요. 네.
0: 4월 14일 날 발매를 하셨는데 세 곡이 수록된 EP를 발매한 소피라고 하는 아티스트예요.
1: 네.
0: 92년생이시고요. 익산에 사시는데 제가 익산까지 내려가서 만나 뵀습니다.
1: 아, 정말요? 네.
0: 그만큼 너무 인상적이었던 앨범이었어서
1: 네.
0: 익산에 내려간 김에 좀 미팅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어릴 때 잠깐 교회 나갔고 이렇게 한쭉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홍대에서 좀 음악을 하겠다고 이렇게 20대를 보내고 있다가 사실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절을 맞닥뜨리셨대요. 27살에.
1: 네.
0: 근데 그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더안 좋은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힘겨워 하시다가 어릴 때 갔었던 교회가 생각나서 다시 방문하면서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1: 네.
0: 그게 딱 7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결혼을 하시고 익산에 원래 사셨던 게 아닌데 이제 남편 고향에서 이제 같이 따라 내려간 거죠.
1: 네.
0: 그렇게 내려간 이제 6년 동안 익산에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시는 건데 곧요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한 3년 전에 개인 기도, 개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한참 이제 임신하시고 뭐 출산 막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1: 네.
0: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시간에
1: 네.
0: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뭔가 읊조렸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가 돼서 10곡인가 20곡인가를 그때 좀 만드셨대요. 그중에 이번에 3곡을 이렇게 모아서 정성껏 발표하셨죠. 근데
1: 네.
0: 오늘은 타이틀곡인 주내 안에 있네라는 곡을 소개를 할 건데
1: 네.
0: 나머지 여행, 유언이란 곡도 아주 다른 성격의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1: 네.
0: 사실 제 방송에서는 이 3곡 다 틀었어요. 그
1: 아.
0: 정도로 애정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사실 요즘 그냥 마냥 예쁘게 들을 목소리 스타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젊은 목소리인데 약간 한영애 씨 같은 느낌도 있었고,
1: 그래요. 약간
0: 네.
1: 허스키한? 네.
0: 살짝 그런 게 있으면서 노래를 되게 입체적으로 하시는구나.
1: 네.
0: 근데 멋부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에 시처럼 만든 그 가사에 뭔가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 이걸 참 저도 막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입체적으로 노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른 노래를 들어보면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구나.
1: 네.
0: 그래서 젊지만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아주 가창력 있고 섬세한 보컬이면서 또 노래도 직접 가사도 직접 곡

0: 곡도 쓰셨는데 되게 네. 가사들이 섬세해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네.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곡을 쓰신 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더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되고 네.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이 곡도 함께 해보시죠.

0: 주 내 안에 있네 소피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와 정말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이렇게 한 곡 안에서 다양한 소리를 네. 내시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는 공기반 소리반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꺾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소울이 튀어나왔다가 네.
1: 제가 이렇게 매주 음악을 몇십 곡씩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분의 노래에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제가 이렇게 숨 죽여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섬세하게 음악의 네. 그 마디마디를 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네. 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당연히 이제 어떤 보컬 전공인 어떤 예대 그쵸? 출신인가 했는데 만나 뵀더니 네. 원래 임상병님 공부하다가 그거를 네. 중간에 접고 음악 해보자고 홍대 쪽에 갔다가 네. 약간 이제 가요나 이쪽에 음악 하시는 분들과 만나고 하면서 약간 세상의 쓴맛?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게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0: 네.
1: 이 노래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구나.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이렇게 담는 건데 이렇게나 되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음악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가수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0: 네네.
1: 흔치 않은데 너무 반가웠고 실제로 저희가 매달 투표를 하거든요. 시청자들과. 아. 40명 정도 되는 시청자가 이 신인 아티스트의 네. 이 노래에 다득표 1위를 주셨어요.
0: 와, 네. 그러면 알고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이쪽 CCM 씬에서 어떻게 보면은
1: 전혀 인지도가 그 없는데
0: 그런데도 1등을
1: 그렇죠.
0: 한 거죠.
1: 음악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0: 네, 네. 주 내 안에 있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쌤 주쌤과 함께 오늘도 정말 발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네.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도 전해드렸고 두 곡 모두 정말 가창력으로도 네. 너무 멋진 그런 곡을 소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욕심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새 노래를 듣고 싶지만 음반 자료실에 더 많이 준비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원래는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이렇게 와주시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처음에는 드렸는데 두 두 분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1: 네, 손잡고 왔습니다.
0: 오늘도 손잡고 오셔서
2: 레인보우 갈 때는 손 놓고 갈 거예요.
0: 레인보우 게시판에도 지금 두 분 나란히 네. 들어오셔서 답도 해주시고
2: 제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 네네네.
2: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리 백원경 아나운서랑 네. 가스펠아워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네. 자주 봤던 분인데 레가토님 그때도 네. 매 방송마다 들어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0: 네.
2: 근데 오랜만에 또 이번에 CCN 캠프에서 만나게 돼서
0: 지금 그러네요.
2: 네네 너무 네. 반갑고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뵀었던 그 이름이 여기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오랜만에 손잡고 이렇게 네네네. 반가 반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곡을 소개를 해 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두 분 이렇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주쌤, 김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1: 감사합니다.
2: 잘 자요.
0: 잘 자요. 자, 박기영, 이보라가 함께하는 곡 다시 가기 원해 전해드립니다. 두 분 보내드리고 다시 올게요.

주창훈 주쌤께서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잘 자요라고 인사를 하셔서 실은 셋이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방송사고 아닌가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아우 브라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CCM 공부방 이렇게 또 즐겁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얀고래님 와우 브라보 또 오정민님께서 소피님 노래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다고 소름 끼치게 좋은 선곡이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찬양 또 목소리 너무 다채롭다 핸섬님의 이런 피드백도 참 좋습니다. 펄보들 글럼님도 메리굿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엄지척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문자 그리고 새 앨범이니까 아마 이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CCM 새 찬양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좋아해 주시고 엄지척 해 주시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CCN 캠프가 앞으로도 목요일마다 두 분의 너무 좋은 쌤들이잖아요. 자기 시간 또 이렇게 다 내시고 오셔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정말 주옥 같은 새 노래들 놓치지 말고 다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때 공부방에서 소개해 주셨던 새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곡들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언제든지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8183님 라디오 나지막히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하시며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할게요. 사랑의 종소리.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강훈 씨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씨와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2억 원 상당을 차입한 뒤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최근 과학과 신학의 대화, 약칭 과신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시대에 걸맞은 신앙의 언어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기장총회 이윤삼 총무는 교회가 과학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분별하고 지적해 줄 때 복음의 공공성과 합리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신대 대표인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과학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대부분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과학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창조신앙을 더 넓고 풍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교수는 이어 한국교회는 여전히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과학이란 권위를 등에 업고 종교를 부정하는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이라며 교회가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앙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사단법인 살라몬 미션펀드가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2천만 원을 이란 현지 지하교회와 난민 가정을 위한 긴급구호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이란 전역 10개 지하교회 거점을 중심으로 천여 가정의 긴급구호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WMA는 전쟁과 경제 파탄,

0: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란의 수많은 가정이 생존의 위협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지 지하교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돌보는 지역 구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라몬 윤충호 대표는 이번 후원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국교회와 이란교회를 잇는 다리이자 전후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15,000명의 다음 세대가 함께한 G2A 연합 집회가 올해도 열립니다. G2A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26 G2A를 한글날인 오는 10월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난 2만 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낮 12시부터 10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집회엔 제이어스와 아이자야 61,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팀룩 워십 등 국내 주요 예배팀들이 참여합니다. G2A는 Go to All의 약자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바탕으로 한 예배선교 연합운동입니다. 준비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과 선교적 연합운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책 속 이야기,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치유는 우리 인간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친구여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수런되는 것 같습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진희 창문의 찬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0491님께서 며칠 전 이 치료한 게 너무 불편해서 온신경이 2로 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하시며 신청하신 하나님의 위로 김석균 찬양 또 영산싱어즈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보셨습니다. 아이고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생방송으로 쭉 1부와 2부 진행하는데 2부 시작하면서 살짝 소리도 잘 안 나오고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해서 어떤 분은 이제 캠프가 클래식도 방송이 되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녹음 방송 생방송 이거를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도 엄청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신혜수님께서 박진희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신청하셨는데 뒷부분만 살짝 들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처음부터 다시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일 지역장님 이사하셔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댁에 가는데 코로나로 가정예배 안 드리고 구역예배도 성전에서 드렸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정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섬기시는 권사 지역장님 가정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존재로 영광의 빛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 목사님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새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창수님 신청하신 여러 곡 가운데 십자가의 전달자도 함께하려고 하고요. 복의 근원님께서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짝꿍이 아직 퇴근 전이라 함께합니다 와주셨는데 고객 근원님 오셔서 제가 준비한 곡이 바로 찬송가 어쿠스틱 머신 곡으로 오늘 함께 할게요. 고객 근원 강림하사 준비했습니다.

남미워십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앞서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의 주기도문 바바예도 함께 하셨고요. 창문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도 들어보셨습니다. 어쿠스틱 머신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도 찬양 전해드렸는데 제목 레인보우 아래 이렇게 흘러야지 되는데 약간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있다 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곡 어떤 곡을 들으셨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선곡표에 다 다시 잘 올려두도록 할게요.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 목사님 곡으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솔로몬님께서는 기적의 치유를 갈망하며 터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미의 터치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 안 불러드려서 조금 서운하신가요? 열심히 불러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저도 2부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원성남님 와주셨고요. 주원님, 창수님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희빈님, 또 일상이 말씀님도 밤이 깊어갈수록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네요. 순복음현님도 글 남겨주셨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 슈퍼맨님, 배추님도 반갑습니다. 강수호 배우님 아는 척 해주세요 하셨어요. 그럼요. 자, 찬양 함께합니다.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미 터치.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4913님께서 하늘소망 신청하면서 늦은 밤 CCN 캠프 들으며 하루 일과 마쳤어요. 이제는 하늘소망 들으며 꿀잠 자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 들려드린 잔잔한 찬양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또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의 몸의 피곤함에도 쉼이 있기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비앤브리지의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해드릴게요. 오늘 마침표 잘 찍으시고요. 내일은 또 어떤 물음표로 우리에게 시간이 다가올까요?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그리고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빨래터, 맷돌질하는 여인. 우리나라의 풍경을 담았던 화가 박수근의 작품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죠. 그는 한국 전쟁 당시에 목숨을 건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또 분신 같은 작품조차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극적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 순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건 그때 그 아픔, 눈물, 또 다시 만난 기쁨,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닐지요. 6.25 전쟁 76주년을 맞는 오늘, 그날의 아픔을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날의 희생, 아픔, 회복을 위한 기도 쉬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송정미 평화가 있기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레이나차님께서 보통의 일상, 평화로움에 더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오프닝 곡 멋져요. 이쁜아님, 소나기 소식이 있어 그런가? 태풍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바람도 시원해서 가을 같은 느낌의 여름날,

인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바람이. 황태규 아빠님도 부지런히 오셨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을 향한 노래잖아요. 근데 저를 향한 노래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는데 많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뜻도 있고요. 또 청취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파크리스님 반갑고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죠.

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당신을 결박하고 있던 것을 벗어 던진다면 말이죠.

만약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건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아침이 밝으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네, 떠오르는 해를 보면 무척 기쁠 거예요. Joy in the Morn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타우렌 웰스가 불렀고요. 레이나 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바라기님 2시간 동안 같이 할게요. 온전히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기쁩니다. 그죠? 간병원 영가님께서 추가 근무 신청해서 일 더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유 있게 당양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시간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마하나임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하늘의 축복 들을게요.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찬송가 486장을 나무에는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뿌꾸레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만하면 행복님 녹음해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녹음해서 또 들으시고 하는군요. 감사드려요. 수연님, 전북 완주는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김도현의 단비 듣고 싶어요. 아, 이 단비요. 연주곡인데 국악과 그 리듬이 뭐랄까 물방울이 통통 튀는 듯한 느낌. 아마 들으시는 분마다 좀 상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비의 모습도 상상하는 모습이 다를 것 같고요. 혹시 비 오는 지역은 창밖을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네, 단비입니다.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 통일의 꿈 이루지 못하셨는데 우리 세대마저도 통일이 먼 듯한 오늘 6.25 맞이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일 소망 갖고 오늘도 감사히 살아갑니다. 아멘. 김명수님과 함께 약속의 찬송 박신하 카이어 앨범에서 들었고요. 많은 물소리 워십 앨범에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원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작은 미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호와 샬롬 준비했습니다. 이동희가 부르는 곡이죠.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예동희 여호와샬롬이었습니다. 로로님께서 37년 지기 친구네 놀러 갑니다. 김치, 밑반찬, 불고기 바리바리 써서 같이 식사하고 수다 떨려고요. 차려 입지 않아도 쌩얼이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라 더 좋습니다. 쌩얼이어도 부끄럽지 않고 지갑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친구분들 가는 길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친구야.

기프티드 앨범에서 친구야 였습니다. 최지원 관사님, 콩이님이신데요. 오늘 대전에서 CBS 관사합창단 찬양제가 있어 이동 중에 사연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서울 CBS 관사합창단 응원하고요. 우리 관사님들 오고 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인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고요. 또 관사합창 단원들도 부르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심영진의 목소리로 비 준비하시니 준비했어요. 요즘 자주 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 곡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곡 듣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0: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조경철님께서 1부에 우리가 담비라는 연주곡을 들었는데 이 곡도 생각이 나요 하면서 신청하신 곡 담비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오늘 휴가 내서 물리치료 대기 중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 쌍둥이 맘님 여기서 뵈서 또 반갑네요. 최여사님은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프로그램 시간에 앞에서 6.25 얘기한다고 하세요. 지난 3.1절에도 리얼한 얘기에서 박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엄마 파이팅! 어머님 이야기꾼이시구나. 예, 같은 얘기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 그 삶의 경험들 얘기하시고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오, 저도 듣고 싶은데요. 광주 시니어 7575님께서 6.25 76주년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웠던 비목을 신청해 봅니다. 아, 비목. 마침 CCM 사역하고 있는 김형미 씨가 부른 비목이 있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늘 평화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춘수님이 신청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레미콩이님이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요. 아이들에게도 든든한 언덕이 되고 싶은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 기도합니다. 레미콩이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라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데까지 이루고 싶으신 거죠? 알죠, 그 마음. 그런데 다 잘해야지 하면 내가 너무 빨리 지치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는 완벽보단 그 가르치는 기쁨을 더 누리셨으면 좋겠고, 때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 실수, 같은 실수 안 하면 되지. 내가 다 선생으로서 잘하는 그런 과정이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 모시는 일도 시간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레미콩이님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길게 가거든요. 잘해내셨고요. 또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요. 릴리님, 날 살리시는 주 신청하신 곡, 컴패션 밴드 앨범에서 듣고요. 사형제 마음님께서, 현호 친구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거기에 다녀왔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멋진 구경도 했죠. 현호도 자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7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특송합니다 하시면서 지선의 감사 신청하셨거든요. 두곡 듣겠습니다. 감사, 날 살리시는 주.

아멘. 날 살리시는 주 컴패션 밴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8808번 쓰시는 아리 엄마께서 오늘이 아리 아빠와 혼인신고한 지는 11년, 결혼식 올린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많은 날들 그 누구도 아닌 아리 아빠와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서로 싸우는 날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리 잘 키우자. 결혼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겠어요. 그것도 관심이고 사랑이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듯이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아리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 항상 이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이 곡 축하곡으로 조수아가 부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BS에는 아침 직원 예배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찬송이긴 하지만 또 오늘 더 좋더라고요. 방송에서 여러분과 꼭 같이 듣고 싶다 생각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가 불렀어요. 어르신 돌보고 계신 차희님이 지금 어르신이 따라 부르고 계신다고. 그 전에 조수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 엄마의 결혼 10주년. 11주년이라고 해야 되나? 10주년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드림트리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새삼 느낍니다. 아멘. 홍삼명주님, 내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전시 홍보를 합니다. 이제 대구로 출발. 이번에도 홍보의 효과가 크길.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요. 강변영가님이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 마감이 눈앞에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듣기 하느라 일을 못하시나 봐요. 이거 어쩌면 좋죠. 어쩌다가 고기를 굽다가 검지손가락을 대셨대요. 7493번님이 아니 이거 되었다고 얼마나 일상이 불편한지. 아이들과 율동하며 동요를 부를 때 엄지는 아빠 손가락, 검지는 엄마 손가락 이런 그 동요 있잖아요. 진짜 엄마가 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 이 검지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요 며칠이에요. 손가락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긴 한데 검지 손가락이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보니까 물집이 잡힌 것 같은데 아휴. 덧나지 않길 바라고요. 그레이스님도 오셨어요. 무리바다 덕분같이 비목 선곡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인혁 오은이 부르는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최인영 오은이 함께한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였습니다. 줌바하는 최건사입니다. 얼마 전 남편 33년의 직장생활 마치고 줄리엣길 마치고 리스본에서 새 가족이 합류해서 여행 다녀온 사진 간략하게 보냅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3965번님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잘하셨죠?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미있게 예쁘게 진짜 잘 꾸미셨어요. 여행지의 사진과 함께 그 여행지의 간단한 그리고 대표적인 그 상징물들 있잖아요. 건축물들. 그 사진도 올리시고 그림도 올리시고 와 이거 배우고 싶다. 한눈에 들어와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두고두고 가족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여행길이었네요. 9858번님 운동 마치고 잠시라도 예,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디 8529님 고3이 옮긴 감기로 식구들이 병원 신세 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살을 얻었는데 여름 감기 지독해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예. 여름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여쁜 자연님도 함께 하셨네요. 오늘 끝곡은 갓등 중창단의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 이 곡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겸 작곡자는 모리스 여사입니다.

감리교 신자였던 모리스 여사는 1890년부터 무려 15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으며 자신의 찬송시에 스스로 곡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캠프 집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자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3년부터 모리스 여사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는데 그럼에도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리스의 열심은 그녀의 아들이 대형 칠판을 마련해 오선을 그려줘야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4년 모리스 여사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리스 여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녀의 딸이나 친구에게 곡을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시와 곡을 창작했습니다. 즉 모리스 여사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었습니다. 모리스 여사는 후렴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녀가 만든 수많은 찬송 중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56편 3절 말씀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감상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올라온다. 파리떼가 나타나고 악질가축 전염병 독종 종기난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기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주셨고, 누군가 갖지 못하는 재능과 탤런트도 부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성장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영광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고 사가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고 잠들어 있었으며 민첩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회가 멀어져 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기회를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씀의 반석에서 내면을 단단함으로 채우고 나를 이기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으로 주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만큼 지금 현재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를 창조하며 마음껏 찬양받기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동연의 찬양,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클로드 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42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42장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

0: 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1: 성경 낭독 욥기 42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05장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박정웅이 노래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윤상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클래식 화이어가 부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조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소문이 향기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소문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면은 거리가 좀 멀어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소문이 나면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번호표를 바꿔도 30분, 1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은 멀리서 이사 온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불신자가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많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시끄럽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여러 문물이 서로 교차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도시여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소동을 일으켜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믿는 형제들이 밤에 핍박을 피하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 상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는 뜻밖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고 형제로 뭉쳐 있었으며 바울을 향한 애정이 넘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편을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이교 문화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재림과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각처에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됨은 믿음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로 뭉쳐 전도하는 교회, 봉사자라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 코포스는 땀과 피곤함으로 얼룩진 노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뒤처리를 위한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0: 제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고는 희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1857년 수많은 질병과 굶주림, 외로움, 맹수의 위협 속에서 선교와 탐험을 하다가 잠시 귀국하여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희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짜증이 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한다면 그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인내하게 했던 그 소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였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히 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는가 하면 어느 교회에는 침체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다져진 내실과 외부로 알려진 좋은 소문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천리향처럼 주님의 향기를 멀리까지 날려보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홍치승이 부르는 주음성 외에는 하품의 찬양,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유순과 혜순이 부르는 찬송가 335장, 양떼를 떠나서 들으면서 6월 26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강훈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어제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씨와 자유통일당이

0: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2억 원 상당을 차입한 뒤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최근 과학과 신학의 대화, 약칭 과신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시대에 걸맞은 신앙의 언어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기장총회 이윤삼 총무는 교회가 과학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분별하고 지적해 줄 때 복음의 공공성과 합리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신대 대표인 서울대 우중학 교수는 과학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대부분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과학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창조신앙을 더 넓고 풍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교수는 이어 한국교회는 여전히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과학이란 권위를 등에 업고 종교를 부정하는 과학주의 무신론의 도전이라며 교회가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앙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사단법인 살라몬 미션펀드가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2천만 원을 이란 현지 지하교회와 난민 가정을 위한 긴급구호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이란 전역 10개 지하교회 거점을 중심으로 처녀 가정의 긴급구호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WMA는 전쟁과 경제 파탄,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란의 수많은 가정이 생존의 위협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지 지하교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돌보는 지역 구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라몬 윤충호 대표는 이번 후원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국교회와 이란교회를 잇는 다리이자 전후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G2A 연합집회가 오는 10월 9일 고향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경제의 기준을 여러분, 세계는 근본이 금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경제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지금은 뜨겁지만 메모리 반도체는요,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죽은 사양 산업이었어요. 세계의 많은 그런 쪽 기업들은 환승을 시작했고 다른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두 기업은 달랐습니다. 삼성하고 SK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만 반드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라인을 구성했잖아요. 생산 라인을. 그걸 어떻게 갑자기 죽입니까? 그리고 수

0: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색가전에도 여러분 모든 자동차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기어폼 하다못해 청소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20배 뛰고 50배 뛰고 누구라도 먼저 그 반도체를 킵하고자 그냥 치킨게임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인간은 가진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바라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소망, 오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를 아느냐,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엔 판이 있어요. 그 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판, 어떤 사람에게는 60배예요. 그러나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에 심었을 때는 귤이고 저기에 심었을 때는 탱자인데 한라산 밑에 심으면 한라봉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판이 100배의 판으로 결정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소망으로 역사하신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1: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0: 소망이 넘치게, 오버플로우라 그랬어요. 딱 맞는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망이세요? 빛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점점 쪼그라들고 계세요? 오늘 소망의 빛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힘, 소망의 능력,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오버플로우, 눌들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은요, 내 뜻을 소원이라 그래요.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받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45장. 우리에겐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실상전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며 내게 돌아와 실상전환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받아들이는 순간 산 소망이 된다. 저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바랄 때 산 소망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화석이 됐습니까? 빈티지로 그냥 콕콕 냄새나서 모든 형태가 죽어서 그냥 뼈대만 남은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산 소망이 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말, 당신의 말 한마디가 막 그냥 소망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당신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소망이 다 끊어진 인생을 들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욥을 뽑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은 욥기는요 드라마 형식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0: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겐 특별한 특색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더라. 동시에 그는 가정도 화목하여 무려 10명의 자녀, 아들과 딸을 두른 성공한 인생의 남자라였습니다. 어느 날 그 평화로운 그 인생에 도적대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다 잡아가고 종까지도 데려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하나 또 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번개가 떨어졌는지 모르죠. 모든 재산, 낙타, 소, 양, 염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에 탔고요. 종들도 불타 죽은 겁니다. 그 얘기가 아직 끝나기 전에 갑자기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주인님의 열 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전체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 자녀가 한날 한시에 잔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내 부통이 동서남북 벽이 무너져서 열 자녀가 한날 한시에 그날 죽고 가족이 합동 장례식을 치러 그 자녀들을 항아리에 묶고 납골당에 두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살을 깨는 듯한, 찢는 듯한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열 자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슬아슬하게도 지금 현재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부 욥이 질병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이렇게 재 같은 데 있어갖고 그 재에서 가려우니까 뒹굴뒹굴 뒹굴면서 진물이 나고 피와 고름이 쏟아지는데도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벅벅 긁고 있는 욥입니다. 이제 버림받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와서,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던 아내가 와서, 당신 꼴을 봐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십시오 하고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소유, 자식들, 자기의 몸뚱아리의 건강, 아내까지도 다 떠나버리고 자기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지금 가장 불행의 대명사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혼자 남고 있는 것이 욥입니다. 실은 모든 것이 싹 쓸어가 버린 겁니다.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지금 소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도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쓸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것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한두 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쓸려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질병까지도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만약 욥에게 소 한 마리 남고 약대 한 마리 남았다 그러면, 아니 자녀들 중에 가장 막내 하나 살아남았다든지, 장자가 살아남았다든지, 가장 이쁜 딸이 하나 살아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붙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딱 하나 남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붙잡고 있는 것, 그 소 한 마리 붙잡고 있으면, 그 물질 하나 붙잡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은 아들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없는 겁니다. 이삭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인생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어떤 피투성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 되시는, 아니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0: 감사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 다른 사람의 형통 비유로 비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미끄러져 가는 것이나 너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다 쓸려나간 상황이라도 산소망,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너는 하늘나라 상속자이다. 너는

0: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런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미래, 산소망은 미래에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길에 형통함,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여러분이 마침내 푸른 초장에 도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정말 충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했더니 더 큰 것이 있네. 아, 더 이상은 버틸 힘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은 유지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꺾여져서 이젠 절망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욥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욥은 죽어도 열 번 죽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극단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오락가락했을 그런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는 순간에서도 욥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욥에게는 하나님이 남아 계신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남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는 전부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미래가 되시며 현재가 되시며 하나님은 미래의 산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 하면 여러분 산소망,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산소망이라고 주먹지구 한번 해보세요. 산소망이 그냥 파동을, 에너지를 익힐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 나에게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신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당신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소망을 가진 자, 산소망을 가진 자,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다. 여러분, 시련은요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겁니다. 과정 중에는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벅차서 이게 어렵죠. 그러나 끝나고 보세요. 잠깐인 것입니다. 그 잠깐 동안에 확 지나가는 것이고, 그 시련 중에 우리는 더 확실한 산소망을 얻게 된다. 시련 중이세요? 그 시련 속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시련 중이세요? 모든 것이 쓸려나갔어요? 더 받을 축복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1: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0: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저기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여 Not crushed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Not crushed가 뭐죠? 찌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깡통 찌그러뜨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 망치로 내려치면 찌그러집니다. 열 사람이, 백 사람이 모여서 동시에 하면 여러분 가루가 돼버려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무런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찌그러지지 않는다. 찌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은 있다.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련이 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 난 찌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산소망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시련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만큼 확실해지는 증거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보혈의 산소망이 있을지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산소망, 산소망, 산소망이 임하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과 정황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정황 지금 현재 뭐 재고가 어떻고 이런 거 현황 파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요 AI가 하면 됩니다. AI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서 분류해서 잘랐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재고는 재고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래에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런 산 소망이 있는 욥, 욥의 인생을 오뚜기 인생. 좋을 때는 아니에요. 오뚜기는 어느 쪽에서 쳐도 제자리로 회귀됩니다. 회복이 돼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널브러지지가 않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을 쓰러지고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여러분 당금질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인생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질 면에서 보죠. 욥은 물질이 많을 때도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누리는 순간에도 그러나 다 쓸려나가 그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욥을 응원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라. 내 종 욥을 보라. 내 종 욥은 절대 내게 등을 돌릴 사람이 아니다. 내 종 욥을 보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응원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응원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박수치면서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산 소망이다. 할렐루야. 아들도 딸도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동산과 부동산도 심지어 종들도 그리고 가정도 마침내 자기 자신 하나 남은 몸뚱아리까지도 다 쓸려나갔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나다. 욥 나다. 내가 너의 산 소망이다.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아무리 어두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인생의 궁극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을 아세요?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인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이런 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질병이, 이 가난이, 이 불황이, 이 어려움이, 이 우겨쌈이, 이 오해와 곡해와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나에겐 산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풀무불과 사자굴과 가시밭길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 어두운 추성이에서 한참불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산 소망 되신다. 이 시련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산소망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산소망. 예수님은 산소망이세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산소망. 산소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산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오버플로우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욥이 이런 시련 속에서 산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기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0: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그 내용을 볼 게 필요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욥기 19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0: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내 말이 녹음되었으면, 레코드 됐으면, 책에 쓰였으면, 스크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에 쓰여졌으면 무슨 말일까?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stand on the earth. 여러분,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시련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중요한 건 순차적으로 왔으면은 여러분, 욥이 갖고 있는 그 내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력이 있고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막아내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온 거예요. 열 자녀가 순차적으로 1년 걸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줄초상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다 죽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더니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녹음이 되었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의 스크롤, 두루마리의 기록이 되었으면, 내 구속자가,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니,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동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언젠가 반드시 내가 쓴 땅에 그가 두 발로 서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저 말은요, 그냥 팔이 바뀌는, 그냥 욥이라는 드라마에서 결정타를 매기는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 만약 제가 감독이라서 이 씬을 찍는다 그러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 다른 욥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의 골고다의 십자가 탁 쓰는 장면, 그리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무덤 문이 열리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런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들어 축원합니다. 현실의 무게보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2: 아멘.
0: 현실의 무게보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2: 아멘.
0: 언제나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전할지를 알아야 되지, 두리두리 하다가 그 속에서 드는 건 은유예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한다고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여러분, 결론을 치고서 여러분 작문을 하고 라이딩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련에는 시련의 초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초점이 뭐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신다. 왜? 상속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쓸려나간 상황이고 눈앞에 한치 앞도 못 보나 두려워 말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금같이 이 질병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못 드는 부끄러움 속에서, 그러나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들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온 전쟁입니다.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국군 전사

전사만 13만 8천 명, 위엔군 전사자 4만 1천 명, 그래서 전사자만 17만 9천 명이고 실종, 부상, 포로된 자를 포함하면 77만 5천 명입니다. 남한의 민간인 피해만 100만 명, 남한 산업시설 43%가 파괴되고 탄광시설이 50%가 파괴되었고 1천만 이상 이산가족과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 이상의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탐욕을 갖고 시작한 것이 전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5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만 희생된 숫자가 군인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온 러시아에 젊은 아들을 두고 전쟁에 보내 희생된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통곡 소리가 온 러시아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서 저들을 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온갖 일로 참수하던 일을 하는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때 심판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기와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하면서 함께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 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러다 쫓겨날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 처음을 막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권세로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 쏘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 원수마귀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흑의 모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말합니다.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는 그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7절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영유를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방송국에 올라가서 성경 필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되는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필사한 것들을 다 보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붓글씨로 정말 우리 같은 실력으로는 몇 년을 써도 못 쓸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병품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분도 있고 또 책으로 여러 권 만들어서 필사한 분들도 있고 말씀을 쓸 때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은혜가 온 가족에 임했다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고 붙잡고 기도하고 필사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느라고 너 교회 가지 마. 오늘 집에 앉아서 TV나 봐.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밤낮 문제에 갇혀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 또 전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노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그는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제시카 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부유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온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면 한국 사람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라 마음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느 날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한한 존재이시면 당연히 저를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유한한 사람이니 당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는 신학교에 가갖고 1999년에 미국 구세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 산타모니카,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 등에서 재활원 교회를 담임하면서 노숙자와 중독자들,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 먹이고 씻기고 복음을 전하는 3S, 숲, 소프, 설베이션 특수목회를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20년 넘게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중독 마약 중독자들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새 삶을 살게 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너무 과해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루 16시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괴를 부흥시키고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보느라고 온갖 힘을 쏟았고 바쁘게만 했는데 정작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를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회개했습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고된 특수사에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한 종교인이 되었고 누구보다 철저한 일 중독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청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길바닥에 다 떨고 버린 그저 겉만 잘 포장된 나이롱 목사였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는 미국 목회를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험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로 갑니다. 케냐의 빈민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더럽고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은 다 나가서 구걸하고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저들을 섬기면서 본인 자신도 풍토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을 겁을 몇 번이나 넘기는 가운데 청소년 장애인 재활학교를 운영하면서 장애아동들과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 하는 골방 기도에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 승리는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시카 유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만일 제가 가난하고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0: 없는 바리새인의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움켜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를 살렸습니다. 떠날 때는 죽을 것처럼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삶은 엉터리 나이롱 목사 같은 제가 객하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마지막에 함께 웃는 자가 진정한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해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끝까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전쟁의 승리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낮아진과 섬김을 실천해서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굽이굽이 얘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 아픔, 상처, 외로움, 슬픔, 비난과 공격,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이미 벌어진 일들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타락이란 문제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비난과 원망은 마귀의 방식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놓고 서로 비난하며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갑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계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타락이란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잘못한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속죄하는 예배 제도를 만들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놓고서 비난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되기를 축복해주며 해결책을 만들어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잘못되어서 괴롭고 눌리는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혹은 내 가족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0: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혹시 나의 곁에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괴로워하며 비난과 원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에게 따스하게 알려줍시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시며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축복해 줍시다. 이사야 41장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과 굳건하게 곧게 자랄 수 있는 비결 아십니까? 그건 중간중간 멈추며 만들어낸 마디 덕분인데요. 만약 대나무에 이 마디마디가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주일에 마디마디를 만들며 얼마나 잘 걸어왔나요? 중간중간 멈추는 시간도 있었지만 덕분에 또 한 주의 끝자락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지는 여정을 쌓아가기 위해 오늘도 찬송의 힘을 더해보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샬롬. 알람에 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유인경님. 레인보우 알람 설정해놓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셨어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운동 중인데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너무 상쾌하고 청명하다고 나탈리아님.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예년 같으면 장마 기간일 텐데 올해 장마는 좀 늦네요. 장마철 피해가 항상 염려되긴 하지만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문제긴 합니다. 롬브로 단노님, 대중교통 타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리는 거 처음인데 엄청 반갑습니다. 과천 마을버스 기사님, 아 마을버스 타셨는데 우리 기사님께서 CBS 채널 맞춰놓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이제 6월달 달력도 넘길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쓰시면 50원이고요.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늘과 라는 제목보다는 사실 옛날 제목이 더 익숙해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한 기도자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럴 순 없습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함부로 던진 말의 화살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들과 교만한 횡포로 제 심장이 멈추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하도 깊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상처가 낫는다 한들 흉터는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사과 한마디에 손 한번 잡는 것으로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자의 부르짖음을 잠잠히 들으시던 예수님께선 조용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에는 굵은 못자국이 선명하네요. 허리춤을 걷으셨습니다. 그곳엔 창에 찔린 상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상처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해 받은 상처다. 모르겠니? 너 때문에 이런 흉터가 생겼다. 하지만 너를 탓하지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기도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정의를 외치다 받은 상처, 사랑을 나누다 얻은 상처,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 선한 양심을 지키다 남은 상처까지. 이 모든 상처들은 주님께서 먼저 가졌던 상처, 바로 그분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익산 평안교회 안성국 목사님의 거룩한 흔적.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 로사님.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방금 흐른 곡은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쭈니님 신청곡. 최근 준비하면서 좋은 찬양을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오늘 건강검진하는 날이라서 조금 여유있게 듣고 있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6월 26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에 코스모스님, 오픈도어, 매장의 시작을 Amazing Grace와 함께하며 마음의 안식을 찾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둡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 건강 회복하며 가게 문 엽니다. 우리 코스모스님은 어떤 가게, 어떤 일 하시는 분일까 궁금해요. 최선자님 신청하신 곡이 Bringing in the Sheeps, 새벽부터 우리. 네, 부지런한 애청자들로 가득한 우리 프로그램의 이 곡도 주제곡과 같은 곡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어젯밤에 내린 소나기는 오늘 아침 이렇게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내렸나 봅니다. 여의도에서 손님 모신 후에 참여합니다. 문자번호 7061 뒷자리 쓰시는 분은 택시 기사님이시고요. 세종시 수자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시겠어요? 한 달을 또 살아내신 거잖아요. 6월의 후반부,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한 달을 살아내고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화창한 날 이 곡이 흐르면 저는 좋던데요. 벤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God is watching us 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한 주의 고단함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1부 닫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바귀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선관위의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선관위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 태어나자마자 거취 표명을 한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투표용지 부족 상태에 대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왜 특검을 회피하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죠. 일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답답한 정치판을 뒤집어 놓는 대담 코너 뉴스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두 당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기류들을 통쾌하게 또 촘촘하게 짚어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7: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8: 명문 오찬회동.
7: 예, 명문 오찬회동이죠. 어느 때보다 당내 갈등으로 지금 민주당이 좀 시끄러운데,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오찬회동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8: 네. 어제 민주당의 하루는 친명 혹은 청와대의 반격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두 개의 장군 멍군이다 이렇게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방금 말씀

0: 민주당의 적자는 나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걸로 해석이 됐었고
1: 예.
0: 이렇게 사퇴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참여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남 코엑스에 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 예.
0: 이걸 가지고 친문 적자는 나다. 이걸 강조한 흐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청와대가 일종의 반격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잖아요.
1: 예.
0: 이 발표 내용은 일단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열린 주제로 만나게 됩니다. 국정 현안 전반과 뭐 국제 정세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강수석 대변인 설명을 보면은 지난 1년간은 정부가 좀 바빴다는 거예요.
1: 예.
0: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내란 때문에 정상화를 해야 돼서 여기 매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회동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다가 이번에야 성사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미리 예견이 좀 돼 있었던 거다. 이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시점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간 다음 날에 공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민주당 내 전당대회 갈등이 되게 극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양쪽의 수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예측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은 통합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0: 뭐 친명계 인사한테 이 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가 친문이랑 연대하려고 했는데 이 전격 해동을 하게 되니까 다 깨지게 된 거 아니냐. 좀 막은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청래 대표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럼 남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친문 지지층을 몰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밥 먹어. 지금 이런 구도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장군 멍군 이런 표현도 예. 썼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장군 멍군이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인데요. 사실 어제 분위기를 좀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더 술렁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뭐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고 페이스북에도 쓰고 이랬었는데 이건 자신이 개혁당 대표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제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은 일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좀 약해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1: 예.
0: 이 지점을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차별점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도 안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안을 내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는데 다음 주쯤에 초안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이걸 안 낸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당으로 공을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당대표 후보군들이 사실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이러면 보안수사권은 이제 폐지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1: 정부안을 내면 이 정부안이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안처럼 보여서 이거 가지고 또 쟁점이 생기면 곤란하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0: 맞습니다. 사실 전당대회를 의식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이게 멍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가 계속 개혁 이슈 이거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강조를 해왔더니 이제 그만해 우리도 폐지할 거야 이런 걸로 좀 맞받아친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정청래 대표 움직임을 어제 봐야 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되게 여러 건 썼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단 김민석 총리가 브리핑하기 전에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제헌절 이전에 처리하자. 정부안 바로 내라. 이렇게 글을 썼고요.
1: 예.
0: 김민석 총리가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환영한다고 하면서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오후 6시에 글을 또 썼는데 정부안으로 전면 폐지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시간 끌기 작전 아니야? 지금 당장 하자. 이런 글을 씁니다.
1: 예.
0: 그리고 나서 1시간 30분 뒤 글을 또 써요. 여기서는 왜 정부안을 제출을 안 한 거지?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 아니야? 시간 끌기 꼼수 아니야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되게 표현들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1: 거칠어지네요.
0: 네, 친명계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정청래 대표가 좀 코너에 몰려다 몰리다 보니까 빈정상에서 저런 글을

0: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사퇴한 순간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다. 전당대회 후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카드가 없는 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은 뭐 민생행보, 기업행보, 투자행보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거고,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는 쉽게 제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청계 쪽의 반응은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한 거는 결국 추미애와 정청래가 옳았다. 즉시 추진하자. 이런 글을 썼고요.
1: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았다라는 거군요.
0: 그리고 친청계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좀 정청래 전 대표 표현이 너무 강해 보인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애초에 정부가 내려고 했던 안, 이거 연기하고 이런 과정들은 원래는 보안수사권 유지안이었다. 근데 이걸 교묘하게 바꾼 거 아니냐. 기존부터 마치 폐지를 주장했다가 그걸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처럼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좀 숨기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 갈등의 골이 깊다, 뭐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7월 1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의미 좀 짚어주시죠.
2: 최근에 이제 지지층이 굉장히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문조털레유라는 이제 단어에서 보듯이 좀 친명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불쾌했다라는 뭐 이제 전언도 들려요. 저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1: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2: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한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야 정치적 입장도 내고 정치 활동도 하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한게 없잖아요.
1: 뭐 굳이 따진다면 조국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른 정도? 근데
2: 그쵸,
1: 뭐
2: 뭐.
1: 인간적인 관계로 누를 수도 있다고 보고요.
2: 예, 뭐 선거 전에 이제 평택을 선거에서 그런 뭐 정치적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이제 뭐 이를테면 친문 대 친명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는 거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좀 원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당내 갈등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굳이 안 만나겠습니까?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런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사퇴하자마자 온다고 하니까 안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긴장도가 한껏 고조됐다가 최근에 조금 대통령이 이걸 빼려는 게 보이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이제 이거를 좀 부분적으로는 유지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만은 국회가 숙고해라라고 했는데, 정부와는 안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 김민석 총리나 이런 것도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의 좀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KSOI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22일에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유지가 47.7, 폐지가 31.3. 그래서 유지가 훨씬 높아요.
1: 여론은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가 높은 편이네요.
2: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을 하면은 유지 22.3, 폐지 58.2.
1: 폐지 훨씬 높고요.
2: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폐지가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따르는 거는 뭐 이런 거를 꼭 이제 여론조사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는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있어야 되고, 경찰이 너무 지금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수사가.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 하에서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이쪽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예를 들면은 2021년에 경찰의 그 수사 접수된 게 198만 건인데 2024년에 265만 건으로 늘었어요.
1: 한 해에 265만 건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다는 거죠?
2: 198만 건, 200만 건에서 265만 건이니까 경찰 수사관 한 명이 2020년에는 108건을 했는데 지금은 지난해 134건으로 늘었습니다. 일에 치여가지고 뭐 보안수사고 뭐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 요구해봐야, 만약 보안수사권 말고 보안수사 요구권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가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은.
2: 아니, 데이터가 그런 거 다 보여주니까. 예. 그래서 한 5년 동안 수사경찰이 1,700명이 간뒀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경찰이 난리가 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저

0: 는뭐다 존중은 하는데 이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의 대안이 있느냐? 근데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그냥 뭐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다 이제 쓸려가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1: 예.
0: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앞서 말씀하신 KSY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보다는 유지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은데 지금 폐지하는 게 민주당이 당연히 가야 될 길처럼 얘기된다면 과연 민주당은 당원만 있고 국민은 없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네요.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는 폐지가 뭐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지만은
1: 예.
0: 폐지가 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반영한 것 같고요.
1: 예.
0: 그 지금 이제 오늘 좀 화제가 될 거는 그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대표의 그 다스베이다에 미리 녹화를 해놓은 게 오늘 저녁에 아마 방영이 된다고 해요. 거기서 어제 이제 그걸 방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얘기를 뭐
1: 예.
0: 했다라고 하는데,
1: 후기를 많이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 과잉이다. 그리고 올바른 곳으로 안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치 평론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뭐 민주당 당무 개입은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고,
1: 예.
0: 뭐 이제 평론가들도 촉법 평론가들과 용역 평론가들이 판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촉법 평론가는 제가 보기에는
1: 14세 미만의 평론가가
0: 14세 미만이 아니라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가 본인에
1: 예.
0: 대해서 약간 욕설 섞인 얘기하면서 그걸 한 거를 이제 애 취급한 것 같아요. 제가
1: 보기에는. 예.
0: 그래서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일관되게 비판하는데 이 정치권의 꼰대들 나이 가지고 타령하는 거 이거 뭐이 못된 벌은 못 버렸구나 진짜.
1: 김준일 평론가가 네. 70
0: 저는 52입니다 지금.
1: 아, 50대면 예. 뭐 촉법은
0: 촉법이라고
1: 거리가 멀어요.
0: 너무 많이 네. 제가 나이가 먹어서 뭐
1: 정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예.
0: 예. 그 김어준 씨도 지금 사흘 연속 지금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면서 계속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노무현 대통령은 코어층의 지지가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을 했고 정치 잘해도 코어층 무너지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뭐 지층 회복 안 되고 고생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서거하고
1: 예.
0: 나서. 그래서 한미 FTA 반대한 거 막 지지율 빠진 거 이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노무현 지지율 빠진 걸로 이재명을 협박하고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노무현 꼴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야, 정말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멘탈리티가 노무현 파리를 지금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예.
1: 예. 일단 다스베이다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방송을 녹화 방송을 지켜본 분들의 후기에 나온 얘기들 몇몇 내가 공통점만 뽑아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방송이 되면 보다 분명하게 유 작가가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좀 그 소수 의견을 좀 최근에 들은 게 있어서 하나를 좀 소개를
1: 예.
2: 해드리면 이게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마치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양보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 보이고 사실 제가 취재해봤을 땐 전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제 최근에 그 친명계 주요한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거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오히려 대통령 뜻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게라는 게
2: 완전
1: 폐지가,
2: 폐지하는
1: 폐지가요?
2: 거예요. 그래서
1: 예.
2: 왜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지도자도 보안수사권을 그냥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 일부 남기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도자의 방향이지 그럼 폐지 이런 식으로 그 정청래 전 대표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말하는 방향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은 지지층이 다 빠져가지고 정권이 힘들어질 텐데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겠느냐.
1: 이른바 뭐 국합, 배드컵 전략처럼 각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군요. 대통령과
2: 네, 그렇게
1: 총리가.
2: 그렇게 좀 보는 의견도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 뭐 여론조사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광범위한 심사숙고, 숙의 이게 필요한 문제인데 그냥 당권 투쟁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간다? 그건 뭐 대통령 말대로 너무 정치 슬로건화돼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여야 격돌한 한성숙 청문회.
1: 예,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여야의 공방을 좀 정리해보죠.
2: 네, 좀 예고가 됐던 거는 부동산이었어요. 좀 다주택자였다가

0: 정리해가지고 한 채만 남긴 상태잖아요.
1: 예.
0: 그 두 번째는 안보관. 어제가 6.25라서 또 그게 주목이 됐고요. 또 세 번째 쟁점은 그 모두의 창업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했던 그 창업지원 프로젝트인데 이게 한성숙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잖아요. 여기서 1차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1: 예.
0: 일단 먼저 여당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적임자다. 그리고 뭐 네이버 대표나 또 장관하면서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야당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은 왜 청문회 직전에 1주택자가 된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승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1: 예.
0: 이 장면은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2: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3: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2: 그러면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3: 아,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2: 후보자님,
3: 부분에서는
2: 이런 걸 다
3: 생각합니다.
2: 국민께서
0: 방금 김성교 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제 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방이 좀 오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소신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미꾸라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또 민주당에서 반발하면서 잠시 정회가 됐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몸을 낮추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서는 다 죄송하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1: 예.
0: 그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이 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조치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안보관 관련해서도 아까 이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다.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예.
4: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3: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아직도
0: 이렇게 질문이 나온 다음에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한 후보자가 그건 북침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가 아 죄송하다 남침이다 이렇게 긴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1: 예.
0: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5: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이어집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6: 워낙 뭐 나라에 일이 많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좀 그런 걸 감안해도 역대급 무관심 청문회가 아니었나.
5: 어제 방송 뉴스를 제가 쭉 봤는데 매일 저녁에 이제 체크를 하는데 청문회 기사가 저 뒤에 살짝 하나 나올까 말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왔던 새로운 뭐 소위 말해서 단독 막 이렇게 의원들이 파이팅 해가지고 막 파헤치고 막 이런 것이 또 안 나왔어요. 이미 예. 나왔던 다주택 이제 처분한 얘기 그래서 뭐 김성규 의원이 얘기한 것도 사실 말장난이죠. 뭐 마귀네 아니네 그게 무슨
5: 뭐 사실 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예. 돈이 마귀다는 말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6: 예. 예. 뭐 그러니까 다주택이 불법은 아니고 어쨌든 공직에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이제 처분한 거를 가지고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8억 5천만 원인가 손해 보고 팔았다는데
5: 예.
6: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안 생기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민주당이 이번에도 증인 채택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청문회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다수당이니까 예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다른
5: 예.
6: 김민석 총리 청문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대로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제 모욕 주기, 뭐 망신 주기 이런 식의 이제 청문회도 있었고 이제는 뭐 웬만한 거 나와도 뭐 사퇴 옛날에는 장상 그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됐는데
5: 예.
6: 장상 총리는 그때 위장 전입했다고 사퇴했었거든요. 그때 총리 후보자에서
5: 예.
6: 요즘은 위장 전입해도 뭐 기본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5: 네.
6: 뭐 그런 그러네요. 것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청문회 자체가 좀 무용론이다. 한성숙 총리가 그리고 굉장히 막 실세형이거나 정치인도 아니니까
5: 예.
6: 그거에 대해서 1년 전에 또 청문회도 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맥이 빠진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5: 그럼 뭐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분들은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뭐 몸조심을 한다곤 하지만 사실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건 좀 그래서 관련되는 좀 기준 같은 걸 명확히 쓸 필요가 있지 않나.
6: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거 여야 합의로 이런 거 안 됩니다. 법으로 뭐 다시 만들든지
5: 예.
6: 아예 뭐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 고치든지.

0: 뭐 이거 뭐 예전에 미국처럼 이를테면은 능력 검증하는 것과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해서 도덕성 검증은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면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합의해서 룰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2: 또다시 경우의 수.
1: 예, 이 경우의 수는 이제 축구 얘기죠.
2: 맞습니다.
1: 매번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아 16강 어떻게 들어가지?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이번엔 참가국이 늘어서 32강부터 하는데 이때도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속보가 나왔는데요. 에콰도르가 독일을 2-1로 이겼습니다. 예, 이건 우리한테 좀 불리한 내용입니다. 독일이 이기길 바랐는데 예.
2: 어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응원도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0-1로 남아프리카 공화국한테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력 진출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1: 예.
2: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어제 홍명보 감독이 패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핵심은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다. 이제 예. 자신의 책임이라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를 출전 안 시킨 거 이런 것들도 자신이 판단을 한 것이고 뭐 그 외에 식중독 같은 건 이슈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원인이라고 꼽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2: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32강부터 따져야 되는 그런 월드컵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월드컵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거든요.
1: 예.
2: 그래서 4개 팀씩 12개조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등하고 2등까지 하면 24개국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1: 예.
2: 32개국이 들어가니까요. 그럼 이제 8자리가 남게 되는데 이 8자리는 3위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1: 근데 3위가 모두 12개 나라가 되는데 12그룹이니까
2: 네.
1: 그중에 8개 나라만 들어간다는
2: 맞습니다.
1: 거네요.
2: 맞습니다. 4개 나라는 탈락을 하고 8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1: 지금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에 저희가 북중미 월드컵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이게 3위들의 순위인데요. 조 3위들이 현재 승점이 이기면 승점 3을 가져가고 비기면 승점 1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승점 3점이고요.
2: 맞습니다.
1: 일단 이겨서 승점 4점이 있는 1승 1무가 있는 3위들이 에콰도르, 보스니아 이렇게가 지금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이제 3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좀 잘 못 해줘야 되는 건데
1: 예.
2: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어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4위였어요. 근데 이제 에콰도르가 이겨버리면서 5위로 좀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1: 에콰도르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2: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조가 아직 경기가 다 끝나지 않은 조들에서는 승점을 얻는 3위들이 우리 앞으로 올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2: 네. 비교적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지금 변수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예.
2: 지금 여러 조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들이 다 결정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32강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진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 예. 또 경우의 수를 다른 팀 경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주일 평론가님.
0: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라서 이게 진짜 좀 남의 경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조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3등이 1승 1무 1패면은 100% 진출이고요.
1: 예.
0: 만약에 이제 1승 1패면은 한 절반 이상 한 70% 진출이고 뭐 2무면은 뭐 그거보다 낮아지고 패가 막 늘어날수록 이제 안 돼. 이게 순서가 이제 승점,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이거는 이제 레드 카드나 옐로우 카드 예. 받은 거 그리고 피파 랭킹 이렇게 따지는데 디 애슬레틱이라는 언론은 한국의 32강 가능성을 94%로 봤습니다. 현재까지 나온거나 이제 전력을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높다고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진짜 매번.
1: 근데 이제 거긴지 모르겠는데 디 애슬레틱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서 남아공 경기에서 한국이 이길 확률을 뭐 90%
0: 예.
1: 봤는데 졌어요.
0: 이거
1: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점쳐보는 게 분석가들의 이게 또 전망이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0: 예. 근데 이제 개별 경기의 승패와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미 나온 데이터들이
1: 있잖아요.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두 경기까지는 다 한 거고 세 경기에 근데 두 경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면은 한국이 이제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1: 예.
0: 근데 진출을 하면은 좀 희망이 있나? 뭐 좀 잘해서 이렇게 막 16강 갈 희망이 있나? 그러니까 이번에
1: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사세요, 사람이.
0: 사람이 워낙 그 냉소적이고 제가 삐딱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남아공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중계진들 뭐 이영표, 뭐 박지성, 뭐 안정환 해 가지고 이거 최악이다.
1: 예.
0: 이번 세 경기 중에 최악의 공격력과 그 어떤 조직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1경기

0: 체코전하고 왜 이렇게 달라진 거냐.
1: 그러니까 저도 좀 예. 그게 의문이에요. 체코전이나 멕시코전은 잘했거든요. 멕시코는 비록 우리가 졌지만 약간의 운이 나빠서도 있고. 근데 앞선 두 경기는 잘했는데 이번에 남아공전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나. 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 물론 승패가 중요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형편없었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터링을 올려주거나 미드필더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전방 예. 공격수가 고립되거나 제때 이제 치고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전혀 이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닌데 예. 공통적으로 그 이제 중계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과거 이제 선수들이 손흥민을 왜 전반에 안 넣고 후반에 넣느냐. 예. 그러니까 어떤 전략인지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남아공 선수들이 지치면은 펄펄한 손흥민이 나와가지고 치고 예. 달리기로 예. 확 해가지고 이제 넣는 거를 그런 전략을 이제 홍명보 감독이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의도대로 하나도 안 됐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조금 패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손흥민을 주전에서 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메시가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역대 클로제를 넘어서 역대 최다골을 하고 있는데 메시가 예. 부진하다고 메시 선발에서 안 빼잖아요.
1: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예. 먼저 뛰는 게 낫고.
0: 예. 예. 뭐 호날두가 부진하다고 뭐 호날두를 빼는 건 선발에서 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술이 결과론적이지만 굉장히 의아하다. 뭐
1: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부진했던 것도 아니에요.
0: 예. 예. 뭐 골을 기록하거나 어시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딱히 부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명보는 안 돼. 아, 축협은 안 돼. 이 기회에 다 갈아야 돼. 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좀 뜨거워졌더라고요.
1: 축구를 네.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앞서 이제 대기실에서 김진일 평론가 대체 손흥민을 왜 초반부터 넣지 않은 거야? 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나왔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32강에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나라 성적표를 봐야 되지만 일단 희망을 잃지 않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지금부터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고 국민의힘의 진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 중진을 연결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선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이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네. 연결해서 좀 묻습니다.
9: 예,
1: 예. 예. 선관위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9: 예. 네, 예.
1: 어제 장동혁 대표가 관련돼서 이제 병원 갔다가 입원했다가 돌아온 다음에 거취에 대한 표명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9: 100% 동감합니다.
1: 아,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9: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 선관위 사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진상규명이고요.
1: 예.
9: 두 번째가 제도 개선일 것이고요. 그리고

0: 세 번째, 뭐, 이 순서는 좀 다르지만 참정권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0: 이제 참정권 회복의 수단으로 저희가 결국 공정한 투표가 되기 위해서 재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 예.
0: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뭐 강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특검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 민주당도 정청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당도 정청래
0: 네.
1: 대표나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조사 다 하지만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의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0: 뭐 말은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이 보면 그냥 국정조사로 퉁치고 말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검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 특검의 수사 대상도 우리가 선관위 사태가 이번 투표용지 품절 그 딱 포인트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선관위의 부정부패
1: 예.
0: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대상의 문제 또는 특검의 추천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한 발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제가 보기에는 말은 특검하자 띄워놓지만 국정조사 해놓고 흐지부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투표용지 인쇄 부족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특검은 정부나 또는 법무부, 검찰 이 수사를 믿지 못할 때 이걸 대체할 다른 수사기관으로 특검을 세우는 것으로 관례가 돼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혹시 못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0: 아니 민주당이 그동안 늘 걸핏하면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민주당 전매 특검 아닙니까? 예. 사실은 수사 결과 보자고 해도 수많은
1: 예.
0: 특검 정말 무수한 특검을 통과시켰고요. 그 걸핏하면 특검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 그건 할 마음이 없다고 보고요.
1: 예.
0: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도 선관위에 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근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보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의 이 메커니즘은 미철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상임 자리에 있는 상임위원인 미철한 선관위원과 그리고
1: 예.
0: 사무총장이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철한 위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뭐 그 양반은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연선 동기의 밥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윤리 심판 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그분 체제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합수본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진상 규명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참정권
0: 네.
1: 회복에 관한 얘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당내에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도 제가 출연하신 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인
0: 네.
1: 한계는 있지만 일단 재선거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부분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 예.
0: 실질적으로 이 참정권을 회복하는 것 결국 선거라는 것은 저는 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투표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염된 투표입니다.
1: 예.
0: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재선거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선거를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재선거의 절차가 소청과 그리고 그다음
1: 법원 판단이 있어야죠.
0: 법원을 통해서 재선거가 예. 결정이 되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1: 예.
0: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 재선거가 없었던 것 독일의 판결과 달리 재선거가 불가능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1: 예.
0: 이 조항 때문에 그럴 때만 재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표 차이가 이 정도면

0: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지금의 이런 선관위의 부도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1: 예.
0: 한마디로 이렇게 선거 제도 자체가 무결해야지 국민들의 신뢰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없게 되는 건데
1: 예.
0: 저희 뭐 사실 계속해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모든 선거 소송이든 또는 당선 소송이든 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1: 예.
0: 선관위한테 면죄부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법 조항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소급적으로도 재선거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을 고치고 그로 인해서 재선거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1: 지금 말씀은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은 현행법에는 사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는 6만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사실 잠실 투표소 문제 있는 곳 일부를 보면 뭐 30여 명이 투표를 못했다. 근데 뭐 사실
0: 네.
1: 송파구민 전체를 반다고 해도 그 정도 차이 난다니까. 근데 법을
0: 그렇죠.
1: 새로 만들어서 소급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죠.
1: 예.
0: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재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단서 어떤 제한 조항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의 품절이라든지 투표 중단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이
1: 예.
0: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은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 이게 예, 많은 예.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동혁
0: 네.
1: 대표가 얘기하는 전면 재선거는 뭐 전국 재선거로 좀 이해가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적 재선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재선거를 하자. 예를 들어
0: 네,
1: 이번
0: 그래.
1: 소청을 당에서 한 건 7곳인데 거기
0: 네,
1: 아예
0: 네.
1: 후보 등록부터 법상 재선거라는 건 후보 등록부터 투표율 다시 만들고 다시 하는 거죠?
0: 네. 예, 그렇죠.
1: 그다음에
0: 예,
1: 만약 해당 그래서. 투표수만 문제가 있는 건 재투표라는 표현을 쓰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당에서 소청을 넣었던 7곳
1: 예.
0: 그 7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방선거는요. 법원에 가려면 소청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예.
0: 지금 그 7곳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1: 서울이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울산 뭐 여러 곳은 재선 아예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서 선거를 다시 잡고 다시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예. 그러면 사실 법적 요건으로는 현행 현행법상 미비한데 이걸 재선거에서 본인의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얘기할 시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는 투표를 두 번 하기 싫은데.
0: 하면?
1: 예, 그렇죠.
0: 아니, 나는 재선거를 투표를 하면 오히려 참정권이
1: 그런 일이 생길 수도
0: 봅니다.
1: 있죠. 나는 새로운 투표 날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원래 내가 정식으로 투표한 투표과 무효가 되면서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선거는 선거 전체의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될 것이고요.
1: 예.
0: 그 뭐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 투표일이 하루는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또 우리가 뭐 선거제도 개선도 얘기를 하지만 일종의 뭐 부재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주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실에서는 올림픽공원에는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가 지금 뭐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0: 네, 너무 안타깝죠.
1: 그렇죠.
0: 예,
1: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 전 좀 선관위가 너무 방어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이 그곳에 있는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반출에 있어서 오염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좀 더 방어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1: 예.
0: 저도 이 잠실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안심하고 해결해 드릴 거냐. 뭐 재선거는 사실 구호로 주장은 하지만 2년 이상 걸릴 거예요.
1: 예.
0: 법원 판결 재판까지 가면 그렇게 그대로 묶어두

0: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1: 예.
0: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예.
0: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해 주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말고 특검을 빠르게 국회에서 합의함으로써 그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물론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응원을 하고 당연하다고 보지만 또 이를 근거 없이 부정선거로 모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참정권을 요구했던 시민들이 오히려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0: 네,
1: 여기에는
0: 네.
1: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의 일부가 이건 부정선거다 해서 오히려 우려를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실질적으로 선거관리가 부실하고 지금 이번 이 투표용지가 품절된 것 이런 건 사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된 것이고
1: 예.
0: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부정선거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약간 오염이 되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정선거라는 것도 어떤 의미로 쓰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 흔히 원래 부정선거라고 하면 의도가 개입된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나경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가 들어간 조작이 있을 네. 개연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0: 이번 송파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 주지 않는 민주당 그렇다면 민주당이 결국 또 대통령께서 최종
1: 예.
0: 책임자라는 저희의 주장에 힘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상규명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물론 진상규명이 중요한데 제가 여쭤본 건 의도가 개입된
0: 그러니까
1: 조작이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0: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1: 왜냐하면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피켓을 들고 올림픽공원에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총체적 부실의 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뭐 조작이 개입됐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지지층 중에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 조작 개입이 어떤 부분의 조작 개입이냐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이 투표용지도 일부러 50% 미만으로 해서 투표 못하게 했던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지금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요.
1: 예.
0: 결국 신뢰가 회복이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이런 선거제도가 이거 부도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진상규명이 일단 먼저라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대표 얘기를 앞서 이제 피켓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는 병원에 엿새간 입원을 했다가 엿새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거취는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해석은 거취에 대해서 뭐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
1: 예.
0: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로 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대표거든요. 그런데 이 당대표가 아주 심각한 당원당규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물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또 끌어내리고 세우고 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를 옹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예전에 큰 선거가 있을 때는 제 기억으로도 예전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때도 그랬고요. 다음에도 그렇고 큰 선거에 만약 패배를 한다.

0: 있다면 당대표는 책임을 지고 본인의 어떤 의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1: 그럴 경우는 이제 자의적으로 물러났던 것인 거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집안 싸움으로 이 언론 기사를 지금 대부분 점유하고 있어요. 저희 당 기사가.
0: 예.
1: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이 아 지금 집안 싸움 할 때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건 뭐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맨 본인 죄 가리는 공수처 공수 취소 특검하겠다고 하고
0: 예.
1: 이 선관위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사실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못 챙겼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0: 예.
1: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무리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제동을 걸고 그것은 헌법과 법치의 문제이니까. 그리고 그다음 지금 뭐 민생 문제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매우 위험스러운 행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거 집안 싸움만 계속 나오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0: 이게 집안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당대표가 보수의 기치에 맞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 지방선거도 패했으니 이 거취를 재개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당대표의 거취를 자꾸 재개하다 보면 분열이 된다. 우리의 상대는 여당이다. 정부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님 말씀은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1: 지금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원칙이 있고 또 때가 있고 하는데요.
0: 예.
1: 지금 이재명 정부 어제 저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또 답변을 보고도 또 깜짝 놀랐어요. 주적이 누구냐에 있어서 절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 모든 관계자입니다.
0: 예.
1: 이미 후보자들도 그랬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주적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 예.
1: 국방에 있어서 주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방은 평화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실언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1: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여당하고 잘 싸우고 뭐 싸우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싸우는
0: 예.
1: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0: 예, 하나 돼야 된다고 먼저 이렇게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어제죠. 정점식 원내대표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거취 논란이 장기화될 거라는 질문에 이 문제를 장기간 끌 수 없다. 장기화될수록 당은 분열하고 갈등은 폭발할 것이다. 지금 나경원 의원님의 주장은 일단 분열을 잠재우고 단결해야 된다는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거를 놔둘수록 결국은 폭발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좀 다르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저는 그 꼭 다르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0: 아니 달라요.
1: 보고요.
0: 누가 봐도 다릅니다.
1: 그럴까요? 근데 예. 어쨌든 원내대표로서는 두루 의견을 종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0: 예.
1: 그런 고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의도에 퍼지는 설인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지도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구하고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그렇다면 지금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가 먼저 얘기가 되겠죠. 그 두 최고위원 설득해서 만약 물러난다면 지도부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저희 의견 수렴과 당내 의견을 그 다양하게
0: 예.
1: 듣고 그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당에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의견도 있으시고 뭐 정말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논의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아마 의견총회 같은 것이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들 총회의를 모아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래서 비대위 제재나 또 다른 전당대회가 만약 하게 된다면 나경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1: 저는 아니 일단은 이제 그 전에
0: 예.
1: 저희가 너무 이제 시시때때로 자꾸 비대위 만들고 또 시시때때로 퇴진 요구하고 막 이렇게 되면.

0: 보면은, 아, 항상 이게 뭐냐. 이 민주당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해놓고 끌어내리고 민주당이 우리 당 공격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예.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1: 예.
0: 뭐 전당대회가 있다면 뭐 만약 이렇게 자꾸 가정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1: 그래도 지금
0: 말씀드릴 때는
1: 마음의 준비를
0: 같습니다.
1: 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 아니,
0: 저는 늘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요 지금. 네,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나오시려다가 연판장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이번에 연판장도 없을 거라면서. 네.
0: 뭐 또 자꾸 과거 말씀하시지 말고요. 요새 예. 정청래 대표 보니까 뭐 대통령 뜻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민주당도 참 시끄럽겠더라고요. 보니까.
1: 아니 민주당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대통령도 없어요. 예.
0: 자, 뭐 항상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늘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아니 희생과 헌신이란 말씀 드릴 것도 아니고요.
1: 예.
0: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라든 늘 그냥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이야기했더니 막 출마한다 이렇게
1: 하시더라고요. 예. 10초 남았습니다.
0: 예. 예, 저는 조금 저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1: 알겠습니다.
0: 지금 말씀 드릴 때는 아니다.
1: 예. 3초 남아서
0: 생각합니다.
1: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0: 네.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CBS.
3: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You sing to one.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0: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인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한기 전 민주당 상금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는 뉴스락이 조금 뒤에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심해지는 민주당 내용,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뉴스락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평론 사운틱 뉴스락 시작합니다.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주 짧게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의 정말 진솔한 평을 담아서 대표로 하헌기 대변인이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역시 리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 좀 이런 말이 너무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 필드 안에 그 장동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0: 아, 필드 안에 장동혁
2: 감독을 얘기하는 하셨다. 겁니다. 감독.
3: 네. 예. 네. 감독 속에 무슨 SNS상에서 무지하게 떠들던데 지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두 사람 그래갖고
2: 보는 눈은 다 같으니까요.
4: 아, 예. 저는 정몽규가 더 문제라 보는데요. 정말 예. 그 사람이 축구의 표정하면서 이렇게

0: 뭐 또 그렇게 어제도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민주당 패널이 자기들 대표 출신을 사람이 그렇게 표별하면 안 되잖아요.
1: 서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그분이 11개월 하고요. 네. 총선을 저는 무슨 지방선 무선부로 보거든요. 11개월밖에 안 하면 연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경쟁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이게 못 놓게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2: 한동훈 대표를 왜 그렇게 비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저는 한동훈도 북동식이라고 그러잖아요.
3: 그런데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청래 뉴 정청래 하는 건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길이 열린다.
1: 아니 적대적 공생을 위해서
3: 국민의힘이 그래야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 축구 보신 거 평 한마디 해주신다면?
4: 아 저는 저는 축구는 잘 모르는데 네. 야 어떻게 그렇게 질 수가 있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32강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못하나요? 48개국 중에서 32강에 올라가냐 마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해야 되나요?
3: 남들이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심정은 너무 부족스럽다.
4: 네, 맞아요.
3: 그런 대꾸들 차라리 그냥 그걸 기다려서 그래 제가 누구를 이겨줘야 되는데 제가 져줘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굴욕스럽고 복장 터진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4: 그리고 제가 어제 약간 데자뷰처럼 느꼈던 게 홍명보 감독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입니다 그랬잖아요. 저런 말 한 사람도 별로 없긴 하지만 정치한 사람들 중에는 또 한다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졌는데 나는 그런 말이 참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
1: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자, 제 책임입니다. 뭐 그러니까 사전에 그냥 그 말하고 나오면 돼. 누가 욕하면 고개 끄덕거리고 죄송합니다. 그럼 돼. 뭐 이런 사전 결심이 있었다는 걸로.
3: 아니 그러면 거기서
4: 이해가 안 가더라고.
3: 아, 제가 이긴 겁니다. 사실상 아니, 이렇게 그 얘기합니까?
4: 그 말 뜻이 아니라
1: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4: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까지 좋은데 그러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3: 책임지겠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4: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나는 그래서 그거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거야. 네, 이미 그렇죠. 졌는데. 네, 그러니까 나 그 말이 참 책임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1: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만약 했다 그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못했다가 되잖아요.
4: 그렇죠. 못했죠.
2: 네. 민주당 선거 같은 거죠. 겁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같은 거죠.
1: 아 그건 또 민주당 지방선거 네. 같은 겁니까? 네. 혹시 축구로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둘 다 공격할 수 있는 양발잡이 하원기 대변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복딩이님이 댓글로 서정욱 변호사님 손 너무 고우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뜬금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손이 곱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0: 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신문 배달하고 어릴 때요.
1: 갑자기 많이 목소리를 차분하게.
4: 어렸을 때 몇 살 때 신문 배달했어요?
0: 중학교 때.
4: 근데 그때도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공부 잘하고 막 그랬구나.
0: 신문 배달하면 이게 신문을 읽으니까 한문이 다 있을 거 옛날에는요. 대구 매일 신문은. 그러면 이게 옥편도 보고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 하나 남겨준 유품이 옥편이었거든요.
1: 박정희 정권
0: 때. 제가 옥편 가지고 놀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한문을 좋아해요.
1: 뭔가 자서전 같은 느낌도 드는데.
3: 그 손이 고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0: 아니, 고생 많이 손이 곱다니까 이해가 안 됐어.
1: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서전 쓰실 때 자서전 작가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그제 사퇴를 했죠. 사퇴하면서 했던 말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몸론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예, 김종일 최고위원은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3: 아니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저 말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하고 부합하나요? 행동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무슨 뭐 월드 클래스니 뭐니 해서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 욕이잖아요. 사실은 조롱이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의리를 지키겠다. 뭐 내가 누구를 지킨다.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국민을 누가 얘기한 대로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줘야지. 예. 그래서 누가 내가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누구를 함께 하겠다는 많이 하는 그런 봉건적인 얘기 자체가 좀 듣기가 너무 불편해요.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대통령도 시킨 거 야당.

0: 대표도 시키고 여당 대표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자기들끼리 무슨 조직폭력배 얘기하듯이 뭐 의리가 어째 배신자가 어째 이런 얘기가 횡행하는 그 대한민국 그 정치판에 대해서 저도 정치인이잖아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각자 할 일 하시자고요.
1: 아, 국민에 대한 의리만 지키면 되는 네. 거지. 뭐 자기들끼리 의리 지키냐.
0: 무슨 의리 배신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 아니에요 그게.
1: 예. 노 변호사님.
2: 아,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도 좋은 말이다 생각했었거든요.
0: 좋아요, 좋기는.
2: 아니, 왜냐하면은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으니 내가 되더라도 혹은 뭐 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우리 정권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난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었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 자체는 예. 저는 나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누가 당대표가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정권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누가 같이 잘 협심해 줄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그 자체는 되게 듣기 좋게 들었어요.
1: 그냥 워딩 자체로.
2: 네, 그랬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조금 그 행동은 또 조금 아닌 것처럼 지금 비춰주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전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전쟁이 시작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서로 너무 상처 심하게 주지만 않고 이게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 잠시만요. 상황은 이제 말 그대로 한 몸이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2: 네, 다 좋은 말이죠.
1: 전쟁이 또 시작됐다고.
2: 네, 전쟁은 시작됐어요.
3: 세포 분열이 시작된 거죠. 한 몸이었는데.
2: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실제 그 근데 두 분 다 양쪽 다에서 결국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이 이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제일 열심히 노력해 줄게 이 말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대통령은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할까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할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서로 다르죠. 근데 그 다름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돼서 지금 예. 사실 전쟁처럼 번지고 있어서 이걸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서정철 변호사님.
4: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586 운동권은요 조선시대의 그 살인파하고 비슷해요. 살인파들이 그 족보를 엄청 따집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족보를 좀 위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족보를 가짜 족보를 많이 샀거든요.
1: 예.
4: 제가 이거 들으면서 이분이요 17분 동안 아 김대중은 뭐 나의 뭐 정신적 지주고 내가 노사모고 문재인하고 예. 인연은 어떠고 막 이렇게 과거 족보 이야기하는데 이게 살인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터 저는 좀 약간 위조 내지 과장이다. 제가 알기로 정청래 대표가 김대중하고 무슨 관계 있죠? 오히려 김민석이나 송영길은 피급이라고 김대중 했을 거예요.
1: 예,
4: 근데 정청래는 아무 관계 없는 걸 알고 있고.
1: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4: 정신적 주제는 아무 인연이 없잖아요. 자, 예. 그러고 그 노사모, 제가 알기로 그때 정동영을 밀은 걸 알고 있거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예.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대선 나올 때 노무인이 그렇죠. 아니고.
1: 예.
4: 근데 마치 엄청난 노사모인 것처럼 이것도 이게 족보를 좀 위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 노사모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대선 주자 때는 정동영 후보를 밀었다.
4: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뭐 엄청난 게 있는 문재인은 삼철입니다. 누가 뭐래도 삼철. 근데 정청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하고는요. 그때 이유 없이 그냥 싫다는 식으로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1: 예.
4: 그런데 20년 동안 뭐 속 깊은 대화? 이거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족보 위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1: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서종욱 변호사는 족보가 위조됐다 그러고.
4: 거의 내지 과장 위조다. 저는 봅니다.
1: 정청래 대표가 답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기 대변인님. 뭐
5: 족보가 없는 제 입장에서 보기엔 일단은 그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꾸 최고 권력자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최고 권력자가 국민을 지키는 거지. 정치인들이 최고 권력자 지킨다 그러면 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충성 경쟁으로 보이거든요.
1: 예.
5: 저는 얘기는 정치인들이 저는 좀 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당 대표 하겠다는 사람이면 뭐 한 몸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그 의견을 잘 정리해서 직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잘 가는 방향이라 그러면은 또 당의 총의를 모아서 뒷받침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언제나 종교도 아니고 한 몸으로 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귀에 거슬렸던 게 뭐 끝까지 지킨다는 표현.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 쓸 때는 뭐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 예. 아니면 내부의 뭐 무슨 대통령을 흔드는 어떤 세력이나 뭐 견해들이나 이런 걸로부터 지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근데 내부에서 대통령 지금 제일 흔들고 있는 세력이 정청래 대표가 그 글 쓰신다는 그 게시판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1: 뭐 딴지 게시판에서 제일 많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뭐 이렇게 딴지로 민심을 본다는 정청래 대표가 뭔 지킨다는 얘기를 하냐 이 말씀이시네요.
5: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 게시판에. 그러면은 그 게시판에 종종 글을 쓰시면 그 글의 내용을 아, 대통령이랑 저랑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다든가 조금만 믿고 기다려봐라. 갈등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키는 거 아닌가요?
1: 예.
5: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는데 뭘 끝까지 지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약간 텅 빈 기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 아유 정청래 대표가 하원기 대변인을 싫어하겠어요. 그냥 송구처럼 꼭꼭 핵심을 찔러.
5: 정청래 네. 대표를 끝까지 지키지 않겠습니다.
1: 네. 누구도 지키지 않겠다. 의리만 국민과의 의리만
5: 있는
1: 지키겠다.
5: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지금 감정과잉 상태인 것 같은데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말을 뒷받치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직언을 하셔야 되는데 예. 둘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둘 다 아니다. 예.
0: 그런데
1: 예.
0: 지금 저 전쟁 시작이다. 뭐 전쟁은 시작됐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 뭘 위한 거예요? 그 국민을 위한 거 아닌 거는 분명해 보여요. 아니 지금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뭐 구천됐다고 하지만 하루에 서킷 브레이크 두 번씩 걸리는 나라예요. 10% 떨어졌다 10% 올라가는 이건 뭐 투기도 이런 투기가 없어요.
1: 예.
0: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제대로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5: 사나이 테스트장이죠.
0: 700조 네. 7천조인가 하는 뭐 전체 저 그 장 중에서 뭐 4천조 뭐가 무슨 어디야 저기 그 삼전 닉스 예.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도 도저히 정상적인 그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뭐 동탄 집값
1: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네. 네.
0: 동탄 집값 얘기 들어보니까 뭐 투기 열풍이 불어서 거기서는 무슨 그 계약을 했다가 두 배를 주고서 계약 해지하고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난리 법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선관위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저렇게 뒤집히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매일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정의가 어쩌고 무슨 뭐 사회적 약자가 어쩌고 이런 거 맨날 떠들었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권력 유지가 목표예요 그냥. 그래서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저렇게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 니들 지지도 떨어지니까 참 우리로서 뭐 억울할 게 없지 좋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런데 야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예. 짜증나요 지금.
1: 네, 짜증난다.
2: 근데 뭐 나라 걱정은 다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0: 걱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은 네. 다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의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주식시장은 좀 너무 이렇게 널뛰기가 심해서 투기성으로 지금 뭔가 좀 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본질은 그래도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내지는 여당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5: 근데 제가 아까 예. 정청래 대표 비판한 것 같은 맥락인데 김종인 최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지고 아니 무슨 브리핑 하는데
1: 춘추관 브리핑이요?
5: 예. 그래서 뭐 주가 지수 9천 가지고 이제 기자들
1: 자화자찬한 적 없다.
5: 자화자찬한 적 없고 이게 지금 나는 사실 걱정이 되고 있다. K자 양극화 자산 뭐 격차.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를. 근데 그런 메시지들은 전부 묻히고 있습니다. 무슨 보안 수사권 얘기하고 대통령 들이받고 들이받았니 아니니 이런 얘기만 하는 사이에 실제로 정부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몰라요.
1: 예.
5: 그러니까 김종인 최고위원께서도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이 조금 지금 이 열기를 가라앉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포연들을 좀 걷어내고 좀 질서정연하게 당권 경쟁을 해야 이 여당에서 이제 자기 기득권 놓고 권력투쟁하는 게 아니라 뭐 노선 경쟁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예.
5: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1: 부연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분리되는 거 아닌가. 코스피의 아이가 인덱스잖아요.
5: 네.
1: 지금 지수가 인덱스 기능을 사실상 잃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착시 효과만 주기 때문에

0: 그냥 뭐 가설로 얘기하면 불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착시 효과가 너무 커서. 그러면 저희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의 한몸론을 주장했는데 그 다음 발의에 향한 곳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도서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평산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스가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냥 책을 보러 간 겁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까?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정치인은 제가 말보다는 게 이거 행동이 중요하다.
0: 예.
1: 입보다는 발이 중요하다. 36번 이재명을 외치고 청간대각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거야말로 게 이거 문조 틀레유가 확실하다.
0: 예.
1: 그렇죠. 이런 게 징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청래 우군이다.
0: 예.
1: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거죠.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만나 오찬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정청래 견제용으로 당무개입이에요. 이제까지 1년 넘게 안 만나다가
0: 예.
1: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통령을 오찬 한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0: 예.
1: 보고요.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재정에 만나봐도 어차피 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 조국 이번에 선거할 때 그 좋아요를 여러 번 눌러줬잖아요.
0: 예.
1: 그리고 김부겸도 지원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현실 정책 떠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에 저는 정청래를 확실하게 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근데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형법으로 의유를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께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여당이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게 그 전직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범상한 일이에요. 통상적인 상황이면.
0: 예.
2: 그렇잖아요. 원래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뭐 논의하는 거 이런 것도 범상한 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친문 친명 이 갈등 상황 이 구조 안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범상한 일조차도 뭔가 정치적 해석이 낳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의 중진들이나 당의 지도부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갈등 관리를 실패했다는 방증이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서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김민석 총리께서도 문재인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엄연히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공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십자가 밟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나기만 해도 지금 막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특정 세력들 뭐 다시 일으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여당이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 그런데 예. 범상한데 이제 얼마 만에 만난지 아세요?
2: 네?
1: 얼마 만에 두 분이 만났는지.
2: 대통령이요?
1: 예,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과. 제가 알기로는 게 그 한 1년 10개월 이상 안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범상하면 자주 만났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이제까지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갑자기 왜 전당대회 딱 직전에 문조 틀레유 놀 때 만나느냐 이야기죠.
3: 이거는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뭐 보안 사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친문하고 조금 서로 약간의 경쟁이나 이 당권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이렇게 이런 그 지지자들 간에 약간 날카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름대로는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만나면 만난다고 뭐라 그러고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럴 필요는 전혀
2: 그러니까
3: 없다고 봐요.
2: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그럼요. 네.
4: 근데 과거에요. 대통령이 대부분 전직 대통령으로 초청할 때는 다 초청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얘기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이 벌어진 그 중요한 아까 얘기하신 전쟁이 벌어진 이유도 하나가 그 문조 톨레이유에 있는 분들이 왜 전임 대통령 문재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 우리를 왜 무시하는 거야? 우리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됐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따로 불러서 뭐 만나시는 건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유는 결국은 그 집권 여당 내부에서 벌어진 그 당리당략적 싸움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만나시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4: 근데
3: 만나지
4: 저
3: 말라는
4: 같은
3: 거예요?
4: 반대쪽에 있는 그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다른 입장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0: 야, 뭐 자기들끼리 뭐 아니.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저렇게 뭐 하는구나. 전직 대통령도 자기들 편만 불러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전직 대통령 잠깐만. 전직 대통령을 만날 더 어떻게 만나죠? 지금 윤석열이는 감옥에 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감옥 갔다 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0: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못 만납니까?
1: 내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슈도 없는데.
0: 아니 거기서
1: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지. 왜 그런 거
0: 김대중 대통령은요? 자기한테 사형 선고까지
1: 그러니까
0: 내렸던
1: 전두환 노태우를 불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만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따로 잠시만요. 둘이서 많이 뭐 제가 볼 때 특히 논쟁 붙을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맞아요.
2: 지금 아니, 네 분이 아닌데.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뭔 문제냐고. 뭐 만나는 건 좋은데 저 국민의힘 쪽 전직 대통령들
1: 만나는
2: 얘기를 서로 내분할 건 서로 논쟁이 붙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앞서 이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때 그러니까 1년 약 한 달여 만에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 최근에도 뵌 것 같은데 행사장이긴 하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노제 때도 본 것 같. 않나요?
2: 아 지난번 노제 때
4: 네, 얼마 1년 넘었어요.
3: 몇 달 안 됐잖아요. 그게
2: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좀 확인해서 팩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청래 대표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어제 김민석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말했고요. 정부안은 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국회가 결정하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은 폐지 입장이니까.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세요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가 바로 페이스북에 당장 재원 폐지하고 재원절 전에 하자라고 했고요. 근데 왜 정부안을 제출 안 하냐?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3: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하신 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 국회에서 숙의해봐라 그런 거잖아요. 국회에서 숙의된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숙의를 다 끝내놨다면서요. 다수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숙의된 안을 처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정부안 제출하고 정부안 그거 다시 그거 놓고 숙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고요. 그냥 국회에서 논의한 안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부안을 지금 줘도 그걸 상정하고 심사하고 토론할 뭐 상임위들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법사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시간 끌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께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부안 안 내고 났는데 국회에서 넘기고 국회의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빨리 원구성을 하고 그 상임위에서 뭐 논의를 해서 표결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그다음에 정부로 이송하면 돼요. 그러면 정부에 송부한 거를 설마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일 속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와 당에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정부 안 내면 또 그거 가지고 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 이건 선동이에요. 왜냐하면 사선 의원쯤 되면은 국회 작동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원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뭐 정부안 안 주면은 뭐 안 된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아무리 지금 선거 국면이라 하더라도 선을 좀 많이 넘은 거라 생각합니다.
1: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나하고 노선이 다른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랑 다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고 보통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앞으로 그 정부에서도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으니 우리 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혹은 당이 잘 알아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자꾸 검찰개혁 보안사건을 갖고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을. 근데 거기에 사실 김민석 총리가 안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번에 또 정부 안 달라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잽을 날렸는데 그것도 또 안 끼어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포션으로 그러면은 당신들 뭐 이렇게 되니까 참 답답하네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이렇게 한번 또 딱 어퍼컷을 날리면서 결국엔 이제 우리가 할게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서 저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전략의 공격 뭐 측면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생각됩니다.
4: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 이 정말 중요한 백년대계 사법제도인데요. 이게 왜 여당이 가장 전당대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돼야 되는지.

0: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당의 강성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까?
1: 예.
0: 이 문제는 법조계도 충분히 의논하고 국민 야당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게 잘못됐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보안수사 없애려면요. 정치 수사만 없애세요. 일반 민생에서 왜 보안수사를 없앱니까?
1: 예.
0: 차라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보안수사를 없애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제일 용은 뭐 이재명 대통령 수사만 없애다 하든지 어떤 1인을 위해서 제도 전체를 자꾸 떠들고치면 안 돼요.
1: 예.
0: 민생에서 보안수사가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보안수사 못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보안수사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2: 괜찮네요.
0: 정치인에 대해서는 못한다. 단서를 잡두잖아요.
1: 보안수사를 안 해야 된다.
0: 아니, 근데 네. 민생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3: 정책이 논리적으로 토론이 안 되는 게 그 보안수사권 다 없애고 해도 정치인에 대해서 못하게 해도 공수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 다 있어요. 보안 수사권 정도가 아니라.
1: 예.
3: 그리고 법률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 국회의원 다 명시돼 있어요. 지금 뭐 검찰에 보안 수사권 남겨두면은 그 보안 수사권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언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공수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제도가 문제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1: 공수처는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라면 공수처도 예. 엄연히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저희가 지금 또 이때쯤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만나서 계셨고 올해도 네, 그러니까. 환담을 했었습니다. 권양숙 여사 같이 환담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39일 만에 회동을 합니다.
3: 얼마 안 됐어.
1: 사실 확인을 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 했던 건 좀 내용이 틀린 얘기였고요.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네,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근데 기사 보고 얘기했는데 틀렸어. 기자들이 요즘 열심히 안 하네라고 얘기했고 저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봤는데 클로드가 일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3: 제가 제일 정확했습니다.
1: 역시 인간 AI 하은기가 제일 정확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진영의 빅스피커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방송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얘기만 좀 많이 가서 그건 네. 유튜브에서 또 하도록 하고 네. 다스베이다가 유튜브니까 또 유튜브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원했다가 24일 날 퇴원을 했는데요. 당내 기강 확립을 얘기했습니다. 계속 해당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기강을 잡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 재선거 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거가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김종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글쎄요. 뭐 당내 기강 확립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했던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씁쓸한 측면이 있는데 당내 기강 확립을 하려면요. 조강한 최고위원부터 윤리위에다가 그 제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번 선거할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사선 시장하는 동안은 뭘 했느냐 이렇게 당 최고위원이 나와서 자기 당의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을 해서 민주당에서 논평까지 냈어요. 니네 당에서 뭐 했냐고 얘기하지 않느냐.
1: 제 인터뷰에 나오셔서 그랬는데
5: 네, 그렇죠.
1: 좀 신박했어요.
5: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또 조강한 최고는 본인이 갑자기 경기도 그 지사 후보에 출마를 했어요.
1: 예.
5: 출마를 했다가 그만두면서 다른 후보를 또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양향재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런 그 행동도 했고 얼마 전에는 또 우재준 최고에 대해서 아니 뭐 어린 XX가 무슨 뭐 철이 없다 이런 식의 막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5: 지금

0: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이 이런 식의 기행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내 기강은 어떤 게 당내 기강입니까? 그러니까 당내 기강을 제대로 잡으시려면 지금 박민영 그 대변인처럼 그 장애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1: 예.
0: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막말에 대해서 그래서 당의 그 품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기강을 잡으시는 게 예. 온당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2: 뭐 저는 당내 기강이라는 게 뭐 당무감사나 뭐 윤리를 다시 가동해서 지금 여러 군데 그 재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 예.
2: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부산에 도왔던 분들 이런 것도 윤리위 재소가 돼 있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이상 저는 뭐 기강 징계보다 그럼 이게 더 이상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
1: 예.
2: 제가 보기 뭐 여론조사 언급 안 하더라도 제가 보기 지금 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요 선관위 문제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라. 이게 거의 85% 90% 이상입니다.
1: 예.
2: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특검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60% 내외로 장동혁 외에는 대안이 없다. 장동혁 너무 흔들지 마라.
1: 잠시만 숫자가 60%는
2: 네, 제가 두 개 여론조사 있는데 언급 안 하더라도 아, 예. 그냥
1: 아니, 언급을 하시는
3: 거 해야 될 걸요.
2: 찾아보세요. 그냥 여론평판 연구소에 60 국민의힘 하여튼
1: 바쁘지잖아요.
2: 아니 하여튼 그 과반 이상 60% 내외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1: 예.
2: 여론을 제가 언급 안 하더라도 이게 당동 흔들지 마라.
1: 예.
2: 이게 그다음 압도적 여론이에요. 저는 더 이상 장동혁 지도부도 자제하고 예. 더 이상 이제 대안과 미래나 이쪽에서도요. 지금 계속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우리가 지금 선관위 문제나기 저쪽하고 이재명 정권과 싸워서
1: 예.
2: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끼리 왜 싸웁니까? 좀 이게 싸우지 마라. 이게 당원들의 압도적 여론이에요. 제주에는.
1: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장동혁 지도부가 언제 때 되면 스스로 이게 결단할 거예요.
1: 아,
2: 더 이상
1: 그래?
2: 흔들지 말고 좀 이게 믿고 지금은 대여 투쟁에 선관위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저는 봅니다.
1: 그래도 이제 어떤 당권파에서는 보통 그 시사 프로그램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당권파에서 제가 알기로는 못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당권파 내용을 그래서 서정표 선생님이 제일 정확히 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동현 대표가 때 되면 물러날 거다. 이건 어떤
2: 그렇죠.
1: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3: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나는 거예요.
1: 아, 그때가 그때입니까?
2: 저는 이게 임기 다 채우는 건 8월인데 내년에
4: 네.
2: 그러면
4: 이게
2: 그
4: 2월
2: 총선 준비가 안 돼요. 그럼 장동현 대표를 위해서도 한 임기를 6개월 정도 왜 6개월이 왜 중요하냐? 그런 이제 그 잔여 임기만 되느냐, 2년 가느냐?
1: 새로운 임기를 받게
2: 그렇죠.
1: 되니까.
2: 그렇죠. 따라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1: 예.
2: 2월 달쯤에 스스로 결단해서 물러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출마하는 거예요, 장동현 대표가. 그리고 이제 당원과 지지층의 판단이 맡기면 돼요.
1: 예.
2: 자꾸 당원과 지지층한테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국회의원 몇 명이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0: 아, 그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좀 뉴 정청래가 되신 이유는 아 장동혁도 다음에 다시 재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2: 장동혁도 출마해야죠. 장동 출마하고 오세훈 대리인도 출마하고 한동훈도 복당 되면 출마하시라니까.
1: 예.
2: 복당 안 되면 대리인이 출마하고.
3: 삼국지를 계속 밀고 계시네요.
2: 네.
0: 알겠습니다.
3: 아니 그 정당이 물론 이제 가정은 아닌데 가정에 비유하면 엄마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주치 폭행하면서 뭐
1: 예.
3: 이게 내가 가정의 기강을 잡는다 한다고 기강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 보기에 고성원들 보기에 엄마 아버지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갖추면 알아서 이제 그 기강이 잡히는 거죠 사실. 근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본을 안 보이는데 당 지도부 그중에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1: 예.
3: 어떻게 기강을 잡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죠. 너부터 잘하라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질서나 기강들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특검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검도 비슷한 이 문제가 링크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특검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특검 추천을 야당에게 주고 싶어도 장동혁 대표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이렇게까지 흡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권을 줬을 때 황교안 같은 법률가들 추천할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공적인 그 의도가 있다면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면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안 하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든 뭘 하든 해야 특검 추천권도 뭐 달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지. 지금 그런 식으로 당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0: 뭐 대여투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1: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하면서 그냥 그러면 정면 승부해서 난 당원들의 그런 걸 받아보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당원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2: 근데 그 당원들의 전당원 투표를 뭐 박정은 의원도 이야기하던데요. 그거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당원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장동이 재신임이 노거든요. 이거는 예, 독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재자들이 내가 국민한테 재신임 받아보겠다 하면요. 대부분 이게 90% 80% 재신임이 노거든요. 이거는 독재자들이 친히 쿠데타입니다. 장동익 대표가 진짜 나쁜 마음 보면 내 당원들 전당원 투표해서 이렇게 받으면요. 제가 볼 때 한 7, 80%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잔여인 가는 게 좋아요.
0: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서정욱 변호사님께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뭐 정치인이나 당 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 어떤 당대표도 그런 식으로 거취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책임졌고 자기가 판단했지. 뭐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당원 뭐 투표 붙여가지고 물러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안 물러나니까 막 윤리 열어가지고 쫓아내고 그랬던 정당에서 뭐 물러날 때 선거진 책임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당원들한테 뭐 그 물어서 거취를 정한다? 그러면 정치인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3: 아니.
0: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했을 때 당원들의 표를 받고 평가를 받는 거지
4: 예.
0: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인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3: 근데 이거 팩트를 좀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정욱 변호사님은 그 마치 전당원 투표 안 하는 것들이 내가 투표를 하면 7, 80%의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니까 그렇게 지지하면 내가 독재자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하게 장동혁 대표가 무슨 그 당원들을 생각하고 당을 생각해서 자기의 당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지를 받는 걸 보여주면 나는 독재자가 되니까 안 한다. 그런 논리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당이 이렇게 망가질 때도 본인을 위해서만 생각을 했지 당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예요.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입니다. 무능. 지금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았습니까? 단식을 했지만 그때 통일교하고 신천지 특검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통일교 특검 했었으면 상당한 논란이 문제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 받아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럼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같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막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단식만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입원했어요. 입원한 다음에 나와서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 중요 순간순간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1년 내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선거에서 자기가 지원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고 자기의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선되니까 그 당선된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저는 이 말 한번 받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말에 이만희 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구속됐죠. 95세인데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학자 씨가 구속이 됐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번에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구속이 된 거는 5만 몇천 명을 그때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원으로 책임 당원으로 이제 가입을 시켜주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씨를 위해서 이제 일부러 표를 몰아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것들 때문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확인은 나중에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당대표를 위해서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의 그 세력이 실제 순수한 사람들이냐 순수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대표나 뭔가 특정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하는 말과 같이 우리 한번 정면 승부 해보아요라고 이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제 대표가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나를 분명히 내가 당원들로부터 투표를 하게 되면 나에게 분명히 표를 찍어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까 난 괜찮아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약간의 장난 이런 식의 좀 사람들을 좀 속이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런 당으로 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야지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4: 예.
2: 근데 옛날에 통일교도 뭐 10만이 어쩌고 하더니 2, 3천 명이었잖아요. 저는 신천지도 그 5만 안 믿습니다.

0: 저는 기본적으로 김태훈 수사본부장 제가 대학 동기지만 정치 편향 검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는 숫자를 따져봐야 되고 이게 왜 놓냐. 홍준표 시장이요. 옛날에 자기가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다.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졌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역선택 방지가 없었거든요.
1: 예.
0: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때는 압도적인 민심과 당심으로 그래서 0.73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원들은 대부분은 윤석열이었어요. 신천지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윤석열은 민심과 당심이 다 앞섰고 한동훈하고도 사이가 좋을 때잖아요.
1: 예. 일단 뭐 검경 합수본에서 예.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만희 전 구속됐죠. 근데 이른바 그 신천지의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20대 대선 이때쯤에 약 5만 명이 가입을 했다.
0: 그 사람 없었으면 홍준표가 후보 됐겠습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2: 네,
0: 그 당시에 역선택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던 거지 역선택 뺐으면요. 당원들 예. 그때는 윤석열 대세였습니다.
2: 근데 서 변호사님 좀 너무하신 게 아까들은 뭐 당원의 뜻에 따라야 된다. 당원 주권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에서 5만 명 이렇게 투입시켰으면 그 당원 주권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 주권이나 당원들의 의견을 오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골라낼 걸 골라내자 하는 얘기인데 뭐 아까 전에 뭐 대학 동기라 하고 뭐 잘 아는데 안 믿는다고.
0: 아니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재판인 것도 아니고.
2: 그러니까 검찰의 발표를 신뢰를 못하니까 예. 당에서 자체 조사라도 좀 하라고 요구하고 그래야 당원들의 어떤 그 주권을 좀 지켜주는 그런 논평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0: 근데 예. 뭐 100만 당원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그게.
1: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예. 지금 장동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 인터뷰나 나온 거에 보면 앞서도 제가 나경원 의원 인터뷰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계속 이렇게 논란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빨리 결정 짓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의 총의를 곧 묻겠다.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구주류를 대표한다라고 인식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이제 아웃시키자. 툭 쳐놓고 얘기해서 이게 되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3: 지난번에 의총에서 그 분위기 전해준 분들에 따르면 뭐 발언한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했지만
1: 예.
3: 실제로 뒤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서 야, 저게 당대표가 할 얘기야? 뭐 심지어는 더 아주 심한 얘기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욕설과 육두문자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이미 장동혁 대표는 대표로서의 신뢰라 리더십을 이미 다 상실했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그냥 이른바 윤호계인 세력들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버텨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미 범친윤에서도 야, 이 사람으로는 안 돼. 이 사람으로는 총선 못 치러.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선관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특검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이게 다 대충 끝날 무렵쯤 되면 만약에 그때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뭐 그 물러나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을 그 회의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난 못 나간다. 나 그 사람 있는 동안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최고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안 나가고 그래서 완전히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봉숭아학당처럼 돼버리는 그런 사태까지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가 나와서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의원들이 다 등 돌리고 그다음에 뭐 상대도 안 하고 그 현장에 예를 들면 뭐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왔는데 언론과 그다음에 그 의원들이 모두 다 한동훈이나 오세훈한테만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여기는 그냥 거의 그림자처럼 그냥 예. 모른 척 해버리고 이게 어떤 정치적 리더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도로서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 신뢰를
3: 보면은
1: 다 잃었다.
2: 그런데 네. 이제 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저 합리적인 말씀으로
1: 30초.
2: 예. 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모장무쌍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장동혁 대표의 무가치함과 싸워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1: 모장무쌍.
2: 예, 공성전 할 때는 원래 공격하는 쪽이 더 병력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는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돌파가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입니다. 야,
1: 미는 힘이 약하다. 예,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숫자를 얘기해서 가지고 제가 해드려야 돼요. 선관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부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21일에서 23일 우선 RDD의 ALS 방식이고요. 84.8%가 예.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0: 그냥 얘기하면 저희 천지일보 의뢰 여론조사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드림 원금을 상가해 주시고요. 네. 왜냐 신뢰도가 높은 데만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박상태 최고.
0: 당도의 대안 없다에 대해서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일리서치 여기는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의뢰로 조사한 건데 유선전화 면접과 무선 AR을 쓰고 있고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57.3%가 장대표가 사퇴 당대표 사퇴 반대했다.
1: 그럴 거예요.
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요. 네. 하셔야죠. 제가 지치잖아요. 그리고 앞서 여론평판연구소 거기도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공급을 상가해 주세요.
1: 그럼 61%에.
0: 아니 그게 안 써. 제가 조사할 때 안 나와요. 예, 알았어. 안 나오니까 그 홈페이지가 더 없을 거예요.
1: 하나만 봐도 돼.
0: 네. 저희가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3: 그린

0: 착!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감사합니다.
3: CBS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0: 합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누구나 어렸을 때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없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뜬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의심 많은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우물을 파는 사람 중 일부입니다.
5: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동쪽 지역으로 강수 구역이 좀 더 좁혀지겠고요. 주로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밖의 지역은 햇볕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낮 동안 다시 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 30도, 서울 대전 대구 29도, 춘천 27도의 분포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주일 동안 내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하게 밀려오는 너울성 높은 물결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7: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밥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요. 차도 천천히 음미해야 향이 더 잘 전달이 되죠. 하지만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무조건 느리게 달린다고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규정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리게 달리는 건 빨리 달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를 기계처럼 고수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야 하는 건 비단 운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가끔은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에 내 속도를 맞추는 유연함과 융통성도 필요할 텐데요. 자, 주말이 기다려지는 그런 금요일 아침, 일상의 속도는 지금 어떠신가요?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딱 좋은 템포로 시작해보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입주 1353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